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0: 1833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성보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소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소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소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날 출근하자 번 선생이 서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번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춘향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신용제도 아니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버는 소모가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했다. 소모는 자신의 생사는 자신의 마음대로이므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의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란란은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후로부터 사흘 뒤 란라는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다는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무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의 상해는 공장, 야시장, 국영식품점,

식당, 각종 보스로서는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5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세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서로 낯선 사이라고는 하지만 설지는 오히려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랜다는 후생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아보와 설지는 1층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판세는 계속 비길 정도로 팽팽했다. 아보와 호생은 근처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다. 아보는 호생에게 좀 마음을 열라고 하면서 소모가 화를 냈던 그날 호생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은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지적했다. 호생은 그건 너무 속상해서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버는 호생이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이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솜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호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 병을 사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있었다. 호생은 아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버를 알아보았고 아버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이온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0: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계 2류, 의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 되면 자연적으로 척추의 마디마디가 경추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리고 흉추가 12마디고 요추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총체적으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요추관반 탈출이 온다든지 펑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감압치료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에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양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마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기계는 기본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는 이 의료기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한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위창 수술 같은 것은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고 깨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소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저 한번 중풍이 왔었습니다.
0: 예.
2: 그래 후에 중풍 오늘 후일부터는 여러 면에 앉아 한짝 발휘하고 한짝 다리도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언어 장애도 있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도 못하고 또 혈압이라는 게 온종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0: 예.
2: 머리가
0: 중국의 중 그렇죠.

0: 예예.
1: 머리가 가나 아프고 도무덤 이래가지고 예. 지금 약도 하여 내년에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예.
1: 예,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소문도 듣고 이래가지고 조일만 선생님이 이제 가서 예 지금 치료를 지금 도화체 받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가약도 더 먹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더 먹고 할까나 그 며칠 안 될까나 예 봐서 사람이 예, 세라도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 요즘에는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요즘 따뜻해나고 예.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수련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1: 예, 예. 그래서 야,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도 그래서 먹어봐야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0: 예.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1: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쯤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0: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게 되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폐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쥐면서도 예, 조인반 선생님 보면서도 그 척추 이러기계
0: 예.
1: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를 저기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줬대다.
0: 아,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에 그 병원이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겠다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를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뭐, 와서 전화기 온다면 영 그 자리에서 봐서 치료받는다. 이거 편안해 하고 있죠.
0: 그렇게 편하답니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1: 그래. 이게 생각보다도 치료기 그 간단, 얼마 오래 아예 하고 한 시간 예. 했는데 효과가 좋고요. 지금 아예 이 지대가 특수하게 이렇게 연기된 지금 그런 게 없죠.
0: 이 집이 한 집.
1: 예, 그럼 내일쯤만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견 그 삼촌 그 김주희 개냐.
0: 예. 경추치료이기. 예, 예.
3: 예. 예. 척추치료실이라고 써. 예.
0: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듣는가 하면 어제는 세 번 했습니다.
0: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막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그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좀 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나 그 조명감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0: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발이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조명 장치도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래 전에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가려고.
0: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병원에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지가 있게 되면 의료보험을 예,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3: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가서 예, 배운 환자입니다. 저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또 보험 잡아서 어찌 오줌 쥐나고.

0: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유행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전번에 가서 두 번 갔다 먹은 게 예, 많이 낫고 밤잠 잘자고 할까나 정신 난다 그래. 오늘도 한번 질판도 더 가서 한번 더 재워오자고 그래. 예,
1: 아, 그렇게 하세요. 저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는데요.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겠다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혈압
0: 난다.
1: 그래요. 그렇죠.
0: 예.
1: 그 말은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침을 맞고 가서 앉아서
1: 침을 맞을 필요 이건 예, 시원하고 예. 예.
2: 목에다 어깨인데도 침을 맞으면 바쁜가 아픈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 이런 데서가 미랍디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또는 가겠다 미랍디다 그래. 내가 우리는 이제 하나 둘이 같이 가려고 또 예약하기쇼.
1: 그렇게 하셔.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예.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당뇨염이 있어요. 새벽에는 나무 입이 쓰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예, 달걀 먹어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습니다.
1: 예.
4: 그리고 얘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먹고 다니는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 얘 또 빈간에서 땀에도 나빴습니다.
1: 예.
4: 이제 땀에 성사이고 이 주소위원 있고 그래서 얘 소화한데 속이 굳게 밥만 먹는데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예.
4: 밥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있는 길 선생님 약을 치료 더 받자고 얘 오늘 예약하고 우리 언니 또 얘 3층에 가서 척추 이력기계를 했습니다.
1: 예.
4: 했는데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예.
4: 누워서 돌아도만 놓던 게 어쩌나 그러면 안 될 돌아 누웠답니다.
1: 이거는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 제품 자체는 확신성을 갖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이력기계입니다. 예.
4: 오늘 가면 예, 그 두 번 치료는 돈 많이 받는다.
1: 아, 그렇죠. 예. 체험 치료니까. 예, 예.
4: 나쁠 때까지 돈 내고도 치료하겠답니다.
1: 그렇죠.
4: 같이 가자고 그랬다.
1: 미국, 한국, 중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척추 치료기계에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맡기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도 이 대장 중년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지금 세번 채로 좀 쓰습니다.
1: 아, 그래요?
5: 나는 예. 얘만 이 위축성 위험을 내지 한성 위험이든지 위축성 위험을 느낀 데 가서 예. 영이 좀 오랜다 좀.
1: 예.
5: 그래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룩 해나고 그다음에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5: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랄까 콧물이 좀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흐림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영 애놨습니다.
1: 예.
5: 또 좀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에서 거기든 게 이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서 벌써 두 번 쓰니까 나의 이게 낯선 게 알긴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이런 게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 끼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영 변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5: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영 이렇게 특히 이 봄과 설되게 되면 입구채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영 애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채 생겼습니다.
1: 네.
5: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첨약은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거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5: 야, 어떻게 예. 먹어도 막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 영 그렇습니다.
1: 예.
5: 그러니까 나 이전에 뭐랄까 이 났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 나 또 가서 약을 더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저희만 선생님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난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 쯤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5: 안절부들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지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5: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0: 다며 앞에 그 배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의료기기가 있었더라 내 그런 고통을 아예 범했겠는데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야, 정말 어떨 때는 여기 통신한다 뭐 어떻게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그렇죠.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영 지금이 편한다. 그래서 지금 그 조윤만 선생님이 이제 치료받으려도 가고 지금 이 치료도
0: 의료기계 치료 척추 의료기계 치료 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0: 이름이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되면 쉽게 거기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교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랭글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3: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암튼 아이 됐답니다. 그런 게 입이 죽었고 소화해야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0: 그 정도 그렇죠.
3: 예. 그랬던 게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은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이렇고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안쪽은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찌꺼로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아예 봤습니다. 안쪽은 주의를 하느라고. 그리고 지방간이 있어서 거기다 또 담낭 결석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랑이 개어내서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받들고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증상이 없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 가면서 내일에 우리 옆집 할머니 삼촌 치과를 이빨에 어째 그런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모질 아이 흔드는 게 모질 아팠어요. 그 치과 가서 이사님 이사 선생님이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현 치과에서는 여러모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 오랜 의료 경험을 갖고 치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 여기에서 치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라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임플란트 한다든지 여기에 우수한 그 이사 선생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절 맞으면서 다 빠져 합니다. 80%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도강중에는 우수한 의사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리명결 선생님 이분은 뭐 적극적인 중리 어제는 20몇 년간의 이런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리대 졸업한 다음 줄곧 중리사업에 종사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거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무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서는 로, 명문, 중리,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메뉴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연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 선생, 의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 가지 완고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0: 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연변중이병원에서 장춘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 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유지잡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러한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 보시게 되었습니다. 화목토 오전에 병 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위원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중위 안마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안마 그 지압법이 특수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려서 오지 말라 해도 2차 3차로서 연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23년간 중이 안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도강중인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고 있는데요. 리광호 선생 중이 안마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주염이 있는 분들, 결국 왕출종,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근만석 허리 동통이 있는 분들, 네. 요트럼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어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뜻밖의 걱정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찾아오는 순간들. 우리는 자주 감정에 휩싸여 정작 중요한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감정은 느껴도 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갈아먹는 먹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 인생은 사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걱정하고 또다시 후회하는 그 시간들,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다짐합니다. 감정의 물결에 나를 온전히 맡기자. 굳이 필요 없는 고민들을 내려놓자. 어제의 선택에 너무 오래 머무지 말자. 남과 비교하는 불필요한 싸움에서 손을 놓자. 내 안의 소음이 줄어들면 비로소 주변에 참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일 일은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걸어야 할 이 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0: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혼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퀴즈로 하겠는데요. 아, 6193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조금 이제 바람도 불고 바깥 출입은 조금 잦아질 수도 있는 그런 날씨인데 어떻게 이 시간대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 종은 무엇일까요? 개체가 아닙니다. 나무 종입니다. 자, 1번 소나무, 2번 은행나무, 3번 세코이아, 4번 보리수.

자,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 종은 무엇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은행나무, 3번 세코이아, 4번 보리수. 네, 역세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오늘도 헐러서기 같은 네. 시간 보냅시다.
0: 그래요, 네.
1: 네, 문제 정답은 소나무 같습니다. 소나무로 하겠습니다.
0: 소나무로 하시겠습니까?
1: 네.
0: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본사라면요.
0: 예, 종교 외롭습니다. 예. 예.
2: 저도 1번입니다.
0: 1번 소나무?
2: 예.
0: 예, 알겠습니다.

0: 네, 담보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윤주천이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때 마지막에 뭐랄까? 잊어먹었습니다.
0: 4번은 보리수란 나무입니다.
1: 나 그 전에 그 뭡니까?
0: 세코이아.
1: 이제 세코이아를 해봅시다.
0: 세코이아. 오, 좀 특이한 예. 답을. 예, 알겠습니다. 네.
1: 수고하십시오. 예.

0: 자, 첫 번째 문제 내어드렸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종. 많은 분들이 네, 잠깐 일단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헐러서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예. 3번 합시다.
0: 3번, 세코이아. 알겠습니다.
1: 예.
0: 네, 그래요. 자,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은 무엇일까요? 소나무, 은행나무, 세코이아, 보리수.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2번 은행나무였습니다. 의외죠? 예. 물론 뭐 이제 저도 이제 답을 알기 전에는 소나무가 그래도 이제 가장 오래 남은 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는데 정답은 은행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는 약 2억 7천만 년 전부터 존재한 살아있는 화석 식물로 공룡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표적인 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소름이 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닭살이 돋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피부 아래에서 소름이 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체온을 높이기 위해, 2번 공포나 감정 반응 때문에, 3번 옛날 털이 있던 동물 조상의 흔적, 4번 혈관 수축 현상.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소름이 돋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체온을 높이기 위해, 2번 공포나 감정 반응 때문에, 3번 옛날 털이 있던 동물 조상의 흔적, 4번 혈관 수축 현상.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어이?
0: 예,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겼네요. 다시 한번 전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닭살이 돋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현상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4번을 하겠습니다.
0: 4번 혈관 수축 현상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끔은 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이제 나도 모르게 또 여러 가지 의아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막 닭살이 돋고 이제 소름이 돋네.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인체 하나의 반응인데 어떤 반응 때문일까요?

0: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네. 1번 해보겠습니다.
0: 1번, 초원을 높이기 위해. 알겠습니다. 네. 자, 1번으로 답을 주셨고요. 자, 2번 공포나 감정 때문, 반응 때문에 옛날 털이 있던 동물 조석의 흔적, 혈관 수축 현상.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이게 초원 높이는 몇 번인가?
0: 초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1번입니다.
2: 아, 1번 합시다.
0: 1번, 알겠습니다.
2: 예.
0: 자,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예.
3: 전화 끊겼는가 했습니다.
0: 아, 아닙니다. 예.
3: 예.
0: 에,
3: 저도 1번입니다.
0: 역시 1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초원을 높이기 위해.
3: 예.
0: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다음 분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4: 4번, 예, 4번으로 하겠습니다.
0: 4번, 혈관 수축 현상.

0: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자,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1번 합니다.
0: 1번.
2: 네, 1번.
0: 1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 아래서 소름이 돋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1번으로 선택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답을 공개하시면 의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피부 아래서 소름이 돋는 이유, 체온을 높이기 위해, 공포나 감정 반응 때문에, 옛날 털이 있던 동물 조상의 흔적 때문에, 혈관 수축 현상으로 인해서. 자, 과연 네 가지 선택 사항 가운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옛날 털이 있던 동물 조상의 흔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간단하게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름은 털을 세워 체온을 유지하거나 위협하려는 오래된 반응의 잔재입니다. 털이 거의 없는 인간에게는 감정적 반응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이상 눈을 깜빡일까요? 와, 이건 또 저희가 평소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역시도 뭐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성인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이상 눈을 깜빡일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900번 내지 1100번, 2번 1000번 내지 1200번, 3번 1100번 내지 1300번, 4번 1200번 내지 1400번.

0: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이 문제는 정말 까다롭네요.
0: 그렇죠, 예. 예, 얘기해 주세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1: 2번입니다.
0: 2번, 1000번 내지 1200번. 알겠습니다. 네. 자, 선택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이상 눈을 깜빡일까요? 1번 900번 내지 1100번, 2번 1000번 내지 1200번, 3번 1100번 내지 1300번, 4번 1200번 내지 1400번.

0: 의외로 이 문제가 어렵나요? 글쎄요,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평소 하루 평균 내가 눈을 몇 번 이상 깜빡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해봤죠. 하루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와중에 내가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그것조차 저희가 신경 쓰면 살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다들 아, 뭐 조금 대략으로 짐작.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답이 다 나왔습니다. 대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으로 이제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4번 합니다.
0: 4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2: 네.
0: 예.
2: 네, 됩니까?
0: 네, 맞습니다. 얘기 주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얘기 주세요.
2: 네.
0: 네, 어머님, 얘기 주세요.
2: 저는 1번으로 합시다.
0: 1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이 문제는 그래서 1번이 아예 나왔을까 1번 하겠습니다.
0: 1번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 뭐 선택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네 가지 다 나왔습니다. 과연 성인의 하루 평균 몇 분 이상의 눈을 깜빡이는지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1000번 내지 1200번입니다. 성인은 분당 약 15회에서 20회, 하루 약 1000번에서 1200번 눈을 깜빡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눈을 촉촉하게 하고 먼지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골을 골 때는 보통 어떤 자세에서 가장 심하게 골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옆으로 누웠을 때, 2번 얼굴을 아래로 향렸을 때, 3번 똑바로 누워서 천장 보고 잘 때, 4번 무릎을 구부리고 잘 때,

사람이 코를 고는 것 역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근데 사람이 코를 골 때는 보통 어떤 자세에서 가장 심하게 골까요? 잠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에서 코를 더 많이 고는지는, 심하게 고는지는 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옆에 가족분이나 또 제 3자들은 알 수 있겠지만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코를 골 때는 보통 어떤 자세에서 가장 심하게 고는지, 1번 옆으로 누웠을 때, 2번 얼굴을 아래로 향했을 때, 3번 똑바로 누워서 잘 때, 4번 무릎을 구부리고 잘 때.

0: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영점 먹겠습니다.
0: 아, 괜찮아요. 예.
1: 3번으로 뒤에 경험에 의하면 3번입니다.
0: 3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맞습니다.

0: 마지막 문제입니까?
1: 아닙니다. 한 문제가 더 있죠. 예. 예.
0: 아, 2번 해봅시다.
1: 2번 얼굴을 아래로 향했을 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그 옆으로 누워서 할 때 알았습니다.
1: 옆으로 누웠을 때 알겠습니다. 네.
2: 예, 예.

0: 계속해서 다음 분야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제 전화 옳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그래요.
1: 3번으로 하시라, 반.
0: 3번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절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저는 저기 똑바로 누웠을 때를 하겠습니다.
0: 똑바로 누워서 천장 보고 잘 때 알겠습니다.
2: 몇 번인가?
0: 3번입니다.
2: 예.
0: 네, 그래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3번 합니다.
0: 역시 3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똑바로
0: 누워서 잘 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코를 골 때는 보통 어떤 자세에서 가장 심하게 골까요? 1번 옆으로 누웠을 때, 2번 얼굴을 아래로 향했을 때, 3번 똑바로 누워서 천장 보고 잘 때, 4번 무릎을 구부리고 잘 때. 정답은 바로 3번 똑바로 누워서 천장 보고 잘 때가 가장 심하게 고는 자세라고 합니다. 바로 누우면 혀와 입 천장 조직이 중력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좁혀 코골이가 가장 심해집니다. 자, 옆으로 자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북극곰의 피부색은 무슨 색일까요? 북극곰. 네. 북극곰의 피부색은 무슨 색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하얀색, 2번 검은색, 3번 분홍색, 4번 회색,

0: 북극곰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 거의 없겠죠. 물론, 네. 근데, 저도 이제 문제를 내놓고 보니까 북극곰이 피부색이 어떤 색인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선택하실지,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오늘 홀로서기 수고 많았습니다.
0: 아이, 괜찮아요. 예.
1: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정답은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0: 검은색, 알겠습니다. 네.

0: 자, 검은색으로 답을 주셨고요. 북극곰의 피부색입니다. 피부색. 자, 피부색하고 털의 색상 다르죠. 피부색이기 때문에.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그, 윤수생님 그 두 말씀 한번 해봐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게 피부 색깔은 검은 걸로 합시다.
0: 아, 검은색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예.

0: 자, 검은색이라고 답을 주신 분들 꽤 많습니다.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선생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검은색을 합니다.

0: 노란색 알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저기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까?
0: 아, 북극곰의 피부색입니다. 북극곰의 피부색은 무슨 색일지. 1번 하얀색, 2번 검은색, 3번 분홍색, 4번 회색.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곰이 무슨 색깔 있나요? 돌 색깔색이 뭐 있습니까?
0: 그러니까 피부색이죠. 피부색.
1: 피부, 예. 피부 여지가 있어요. 맨돌인데.
0: 예.
1: 저는 4번 해봅니다.
0: 4번 회색.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이 영점은 매매는데요.
0: 예, 그렇죠. 예.
2: 예, 정답은 4번으로 하고, 윤희 선생님, 제대로 말해서 저는.
0: 네, 어머님, 얘기 주세요.
2: 너무 공부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저희도 함께 공부하거든요. 예.
2: 예,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2: 예.
0: 자, 마지막 문제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북극곰의 피부색은 무슨 색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검은색이었습니다. 북극곰의 털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검은 피부는 태양열을 더 잘 흡수하여 북극의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털은 속이 빈 투명한 구조라 빛을 반사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주가 꽤 늦게 지나간다. 한주가 꽤 빨리 지나간다. 아, 이렇게 한주를 지나가는 마지막 날이죠. 늘 이제 아쉽지만은 또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어쩌면 그 한주를 저희가 정리하고 또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가지 좋은 추억도 좋겠고 아픈 또 일도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새로운 또 그런 어떤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금요일에는 정말 또 주말에는 하나하나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주말이라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일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정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캄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24원인데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우대정책 가운데서 퍼센트를 높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에 70각, 10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대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활동 가운데서 현금 1,500원을 원값에서 빼

0: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대 활동은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기를 손목에다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을 아주 잘 소통하게끔 한 대 엉켜다니는 혈액의 죽성경화를 형성한 걸 그거 한 분자 한 분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좋은 레이저 손목시계 같은 이 레이저 치료기를 또 물어넣드리게 되었으니까 세 가지 방면에서 큰 우대 활동의 특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5각에 15각 100% 물어넣습니다. 이 비싼 건데 그러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1,500원 현금권을 두 번째 감해줍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기 또 이걸 물어넣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물건을 제외하고 물어넣어주는 상품을 제외하고 200에 한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한 곽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한 그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어디에다 연계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며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 사지 원액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것은 많은 지금 효과가 봤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이게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왜 정신 안 나고, 그리고 왜 항상 이 머리, 그러면서도 저, 또, 이, 머리, 원래 아프다 하게 되고, 겹치 아프고, 그 다음, 머리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0: 예.
2: 예.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고, 뱅해자이 원래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그랬으면, 머리 맑아진 데부터, 예, 머리 빠지지 않고, 그리고 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예. 지금, 예, 물질 잘, 옛날에 막 많이 도달이 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이 제품이 간에, 콤파체, 소화계통에, 심장과 뇌혈관이 전면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 원액이 아니겠습니까? 도리가 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위라는 게, 예, 내 미치소 위험을 내서 어제는 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위라한테 매일 밥 먹으면서 도와야 되고, 내려야 가고, 이래된 게 지금, 예, 이거 쓰면 위가 3달 된다.
0: 야, 모두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2: 예. 예. 아무 때 뭐 좀 딱딱한 거 먹어도 3달 되고, 그리고 변 잘 통합니다. 이거 뭐.
0: 아, 예, 예.
2: 예, 이거는 변이 4달 한 번씩 봤습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예. 통변 작용이 예. 있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거 쓴 다음에 전력선 비대가 예, 또 해결되었습니다. 전력선 비대라서 이것도 오랜 젊어서부터 한 게 지금까지 했는데, 밤 미내 못 왔습니다. 이 소변이 반대 그래서 7번, 8번씩 보다나면 하나도 못 왔는데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0: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노경이 콤파츠를 관리하는 데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혈압이 무서워서 못 쓰는데 오히려 이 제품은 혈압이 무섭지 않고 노경이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콤파츠 든든해지니까 전열선이 너무 우쭐하는 거 그거 누를 수밖에요. 예.
2: 예, 그래. 네. 이렇게 좋은 약 이번에 예, 이 선택해서 이 순바람에 모든 병이가 지금 다 나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약 활동 오늘 볼까 영 수한 활동이구만.
0: 특수한 예, 세계 방면에서 다른 때 없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예. 예.
2: 예. 그래서 오늘 내 활동에 참여를 60강 대대로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겠다면 아주 싼 값으로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60각에 70각 따라가는 1,500원에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 이러니까 실험 넣고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사지 원약수는 환자입니다.
0: 예.
3: 언제나 한 10달에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0: 어, 그래요? 잘 드셨네요. 예, 예.
3: 예. 이거 제 먹기 전에 내 혈압도 어리용 잘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 혈압이 파동이용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조절이 잘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0: 예, 혈관 혈액의 문제, 동맥경화와 더불어 혈액의 죽상경화 때문에 그런데 그거 풀어주는 과정이 바로 사지원액일 겁니다. 말씀하세요.
3: 예, 그러면서 예, 머리용 앞

0: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지 이 가슴이 계속 후두후두거리지 이 혈질함이 좀 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내 많이 나이 높아도 얘 약간 좀 높.
1: 팽거했다 그렇죠.
0: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지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지 진짜 잠 자기도 힘들고 예. 이게 소변도 보는 게 예. 거품도 많이 나가고 소변도 자주 보고 예.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고 예. 효과 볼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고요.
1: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0: 예. 예. 한 두 달 두 달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 하다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예. 그래서 내일 사지 원액 그 방송 듣고 접해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해결을 보고 예. 반복이란 게 없습니다.
1: 근본에서 해결받아야 돼.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예. 인삼녹인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5장6부의 아주 균형적인 대사를 유지해주는 제품이 바로 싸지원액입니다. 국제싸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가운데서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사분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효과는 바로 이 제품이 전반적인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로 영원한 장수의 길에 들어선 걸로 될 수 있으니까 제 말을 전세해가는 게 너무 크게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이 싸지원액이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장수 제품이 바로 싸지원액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5017766 했잖아 나으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싸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우리 언니도 이거 복용하고 예. 우선 한 6달이 넘습니다. 예.
1: 어, 그래요.
3: 복용, 예. 어제 복용했는가 하면 저는 예, 자주 감기 걸립니다.
1: 예.
3: 예, 본가스레 감기 걸려 병원에 가서 스타니아우스 쓰고 전속 주사도 맞고 이랬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맹감에 혈압도 높고 예. 혈당도 예.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1: 거.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삼고해 줬습니다.
3: 네. 예. 그리고 이 심장도 해 줬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그런데 이 스타니아크 쓰고 스탄, 정말 이사를 배우고 스타니아크 쓰고 이랬는데 이 우리 친구들이 또 말하고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이거 썼는데 확실히 효과 용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3: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감기에 아이가 걸립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그 다음에 밤잠 잘 자고 소화도 아이 되던 게 소화도 잘 되고 예, 저녁에 밥도 잘 먹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장도 후들후들하는 게 많이 나았습니다.
1: 그렇죠. 소변도 예. 좋아질 겁니다.
3: 예, 예. 그래 이게 싸지원액은 확실히 이 여러 가지 이 병을 치료한데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느껴도 됩니다.
3: 예, 인삼로경이 예. 다
1: 5~6배 효과.
3: 예, 5~6배 된다. 이게, 예.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
1: 은행 잎이 20배 효과. 그러니까
3: 예,
1: 좋죠.
3: 은행 잎이,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싸지원액의 우련이도 이거 쓴 게 영 좋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번에 또 우대할도에 대해줬을 때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예. 우대할도에 특수한, 단때 없었던 우대할도입니다.
3: 네.
1: 많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더 사겠답니다. 나도 사고, 예. 이래서 예. 어찌든 저만 우리 할도에 좋은지 이번에 이 할도에 참가하자고 그래.
1: 예.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은신,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싸지원액을 좀 1년 거의 먹고 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좀 효과가 되어졌습니다. 우선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1: 아, 그렇죠.
4: 예, 혈압이 많이 나파도 심하고 예,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머리가 흥정통 하던 게 이중살 지금 많이 나서 지가 나이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예, 결국 경력도 많이 돌아서 예. 겨우 심장이 나빠서 만나 흥흥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것도 지금 이중살이 없으니까 조금 막 영 가슴이 편안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4: 그리고 소화한 데서 얘 밥은 못 먹고 만나 먹였어. 그래 근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좀 밥 잘 먹고 먹이나고 얘. 그리고 소변이 자꾸 얘 그러고 때려주려.

0: 이거 아프고 하던지 이승사에 지금 많이 나서서 좀 그게, 모르겠습니다.
1: 그게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등한히 하다가 마지막에 노독증 위험에까지 빠진 걸 모르고 그렇거니 하고 거저 지나갔는데 이 제품 자체가 콤파체 아주 좋습니다. 로깅은 콤파체 권리합니다. 콤파체 5배 효과를, 그 로깅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좋아질 수밖에요.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사별 자수 줄어들었지 않겠나. 다음 변화이가 휴지가 아침에 남막좀 심합니다.
1: 그렇죠.
0: 겨우 손발이 차갑고, 예, 추위를 쐬기 타던 것도 이게 났을까 나오.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기관지염물로, 예, 만나게 증가래가 나서 심해서 연고생활 했는데 이거 또 많이 나서 지금 이미 이렇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0: 면역도 많이 올라가고, 예.
1: 특수한 제품입니다.
0: 예. 이 감기를 이미 안 난다, 그러니까.
1: 예, 예. 인삼이 6배 효과인데, 예.
0: 예, 걔 이하고 먹어보니까, 이 구보기에 대해서 흡수가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 좋아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걔 계속 쓰려고, 예. 냉정하고 정수 한번 합시다.
1: 예, 말씀하세요.
0: 우리 친구가, 예, 백내장도 있고, 저기 눈이 자꾸 가렵고, 예, 물체가 뒤척이 온단다. 자꾸 이렇게 무슨 보면, 예, 한내 두 개가 온답니다.
1: 이게 난시라는 게입니다. 쌍과, 노인성 쌍과입니다. 예, 예.
0: 그리고 예, 눈 앞에 자꾸, 예, 이 정말 만한 게 별로 유리처럼 많이 뚜간 게, 그 빨간 게 자꾸 동동 또 댕긴답니다.
1: 그것도 역시, 그 수성체 혼탁입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그게 더 많아지고 커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그러니까, 명서방 드시면 그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0: 그래도 영 불편해 죽겠다면서 무슨 약쓴 되겠는가 그냥 이 좀 이하고 써보라고 내 지금 저기
1: 공부하는 중이죠. 그렇죠.
0: 예.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료종을 때 하나 견지하세요. 몇 개, 세 개, 100날만 쓰면은 내 생활에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심 있게 해야 합니다.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들어보니 활동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저기 두 집에서 이번 활동 좀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기쇼.
1: 예,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치료의 아픈 명서방. 만약 한 집에서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신다면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하겠다면 어지간한 눈병치료 그리고 어지간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제품을 써서 간에나 콤파체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 대회가 국제 양천공 8년 4월에 열려서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호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일상에서 받는 업무나 학업의 압력, 관계의 복잡함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씻어주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듣거나 산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잠잠한 새소리, 햇살이 비추는 숲, 생소한 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며 잃어버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신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행 퀴즈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퀴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선택사항 4개가 있습니다. 혀, 심장, 볼살, 종아리. 네,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혀, 심장, 볼살, 종아리.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고릴라, 2번 코알라, 3번 나무늘보, 4번 참대곰.

정답에 우리 퀴즈에 참여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가장 예쁘게 보여서, 2번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3번 가장 밝아서, 4번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빨간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예쁘게 보여서,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그리고 가장 밝아서,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자, 계속해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선택사항 역시 4개가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빠진다, 뼈가 약해진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배가 더 고파진다.

자, 네 번째 퀴즈 내드렸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번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2번은 뼈가 약해진다. 3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4번은 배가 더 고파진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은 개, 2번은 코끼리, 3번은 곰, 4번은 코알라. 다음 중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개, 코끼리, 곰, 코알라. 네, 우리 퀴즈에 참여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도 아주 재미나는 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첫 번째 문제는 볼살도 합시다.
0: 네, 볼살.
1: 예, 두 번째는 참대곰.
0: 참대곰.
1: 예, 세 번째는 그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걸.
0: 네, 그리고.
1: 네 번째 바나나는 그 혈압 조절하는 거라고.
0: 네.
1: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코끼리로 합시다.
0: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0: 네, 잘 보내세요. 네,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선택사항 4개입니다. 1번은 혀, 2번은 심장, 3번은 볼살, 4번은 종아리. 레고 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어느 것일까요?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어느 것일까요? 1번은 고릴라, 2번은 코알라, 3번은 나무늘보, 4번은 참대곰. 네,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어느 것일까요?

계속해서 세 번째 퀴즈입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은 가장 예쁘게 보여서, 2번은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3번은 가장 밝아서, 4번은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1번 가장 예쁘게 보여서, 2번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3번 가장 밝아서, 4번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레고. 레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번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2번 뼈가 약해진다. 3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4번 배가 더 고파진다.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번 머리카락이 빠진다. 2번 뼈가 약해진다. 3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4번 배가 더 고파진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음 중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어느 것일까요? 개, 코끼리, 곰, 코알라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개, 코끼리, 곰, 코알라.

0: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저희 전화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두 번째 그, 저 가면 쉬고 심장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0: 세 번째는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리오. 가장 예쁘게 보여서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가장 밝아서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1: 예, 아니 그 두 번째 문제가 그것도 이제
0: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1: 공룡 이거 제일 많은 것이 어리맹이네. 그거 잘못들래 첫가 메꺼내 세고 두 번째는 심장이고 그래가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0: 볼살 종아리.
1: 볼이 했습니까?
0: 볼살.
1: 예, 그리고 종아리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예, 그 저기 파장이 길다는 건 그거는
0: 네.
1: 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0: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1: 예, 그리고 저기 그 뭐인간 바나나 거기 대서 말한 거니
0: 네.
1: 저기 바나나가 또 시간 파수로 잘한 걸 하겠습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저기 코가 예
0: 네.
1: 저기 제일 예민한 것은 그거 아무리 저 문제에 들었는데 예,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네.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한채 다섯 개를 한채 내니까 이거
0: 네.
2: 기억하기 힘든다.
0: 그렇군요. 네. 네.
2: 한 문제씩 해서 뭐 허리 기억하겠는데
0: 아,
2: 이번이 뭐랍니까?
0: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혀, 심장, 볼살, 종아리.
2: 이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잇몸이 그게 무엇입니까?
0: 볼살, 혀,
2: 예,
0: 심장.
2: 볼. 아, 볼살.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 고릴라, 코알라, 나무늘보, 참대곰.
2: 그 나무
0: 나무늘보
2: 그걸로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리우. 가장 예쁘게 보여서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가장 밝아서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2: 아, 그거는 파장이 긴 걸로
0: 네.
2: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2: 네,
0: 빠진다.
2: 그것도 먹어보니까 혈압 떨어지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
2: 개. 예, 그거는 개가 한 개 개는 아니고 코끼리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2: 예,
0: 네.
2: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네, 그래요.

0: 네, 퀴즈 다시 한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선택상 4개입니다. 혀, 심장, 볼살, 종아리.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고릴라, 코알라, 나무늘보, 참대곰. 그리고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1번은 가장 예쁘게 보여서, 2번은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3번 가장 밝아서, 4번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그리고 네 번째 퀴즈.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번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2번은 뼈가 약해진다. 3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4번은 배가 더 고파진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1번은 개, 2번은 코끼리, 3번은 곰, 4번은 코알라.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금요일 퀴즈 맞추네요. 저기 뭡니까? 1번은 아, 종아리일까, 볼살일까 하다가 3번으로 하고, 네. 볼살로 하고, 네. 그 다음에 2번은 참대곰으로 하고, 네. 3번은 이게 색깔이 멀리서도 잘 보여서 그런지 가장 3번으로 또 하고,
0: 가장 밝아서, 네.
1: 예. 그리고 4번은 이게 어쨌든 혈압 조절이 잘 된다고 남편분이 좀 혈압이 높아서 계속 하네요.
0: 네.
1: 예. 그리고 5번은 코끼리로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상식을 잘 알았습니다.
0: 네, 그래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예.

자,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정답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런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선택사항 4개가 있었죠. 혀, 심장, 볼살, 종아리.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바로 볼살입니다. 일명 또 저작근이라고 하죠. 이 저작근은 깨물 때 가장 강한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지구력이 뛰어나지만 힘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로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고릴라, 코알라, 나무늘보, 참대곰. 여기서 손가락 지문이 없는 동물은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이 나무늘보는 유일하게 지문이 없는 포유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퀴즈,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간색 신호등이 정지를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은 가장 예쁘게 보여서, 2번은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3번은 가장 밝아서, 4번은 전기가 가장 적게 들어서, 이렇게 4개 선택사항을 내어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파장이 가장 길어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이 빨간색은 파장이 가장 길어서 안개나 먼 거리에서도 가장 잘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퀴즈였죠.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빠진다, 뼈가 약해진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배가 더 고파진다. 이렇게 네 개 선택사항 가운데서 정답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가 정답입니다. 이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러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매일 바나나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로 코가 가장 예민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개, 코끼리, 곰, 코알라 이렇게 네 개 선택사항 내어드렸죠. 정답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후각 관련 유전자가 약 2,000개로 개는 약 1,0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모기도 냄새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뜻밖의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나는 퀴즈로 함께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또 사랑 아닐까요?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최시를 작곡해 리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된장의 쌉싸름한 맛, 따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온몸이 녹아내리던 그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할머니의 정성과 그 따뜻함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손오금 작사, 박남걸 작곡의 백승남 가수가 부른 할머니 토장국입니다.

살다 보면 참 반가운 자리란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술잔을 맞대며 우정을 확인하곤 하죠. 김세형 작사, 계형벽 작곡의 병광일 가수가 부른 높이 들자 우정의 산을 전해드립니다.

말없이 산처럼 서 계신 분,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학송 작사, 림봉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시골 아버지는 도시에 살아도 자식된 마음 한켠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시골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보면 어깨가 들썩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학성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장국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의학자 장중량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고기학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학에는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건신고는 그 경호과의 기초상에서 승급해서 나온 게고 약 처방도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급했다는 게 거저 그 뭐 처방만 승급한 것이 아니라 수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원래는 그 경호권은 보통 150g이죠. 그런데 이 건신권은 고브렐로 나왔습니다. 300g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신권은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예, 기시로는 경호권 두 개가 이 건신고 하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값이 고부려야 되죠. 그러나 값이 그리 비쌉니다. 그래서 698원을 지금 나온 건데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건신고는 꼬우팡으로 나온 겁니다. 꼬우팡이라는 거는 이 중약재 가공하는 방식이가 모두 10가지 됩니다. 뭐 딴지도 있고 피알지도 있고 알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꼬우팡이라는 건 하기 제일 바쁩니다. 그리고 약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꼬우팡이라는 건 우리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해가지고서리 꼬우팡으로 나온 게기 때문에 더 농축했죠. 그러니까 다른 약들은 대부분 한 매개 약재마다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까오팡이라는 건 건드릴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다르게 되면 약이 몽땅 타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4시간 이상 이래 달해가지고 까오팡으로 나온 게기 때문에 약 수량이 많이 들어가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묵은 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신과 번신은 꼬우팡이가 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보니 약이가 안전합니다. 우리 이 근신고처럼 설명서에다 직접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약은 우리 이 약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6곽에 3곽 더 드리거나 9곽 가게 되죠. 그럼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10곽에는 8곽 더 드리고 이러면 1년 복용할 수 있는 량이죠. 예. 그래서 우리 10곽부터는 우리 웅담분 드립니다. 그것도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네, 이런 분들이 웅담분 드리는 겁니다. 이 황금색 웅담분, 특급 웅담분에 속하는 겁니다. 웅남에서 나온 겐데, 예, 그래서, 한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량도 많습니다. 예, 그래, 1680원짜리 거저 드립니다. 그리고 15곽 사는 분들은 15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웅담분도 드리고, 침구도 12번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제 강의를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첫 강의는 제가 침구 6번짜리라며 나왔댔습니다. 예. 그런데 후에 보니까나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선 제 혼자서 지금 비춰내기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침구 12번짜리가 나옵니다. 6번짜리는 우선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새는 또 24번짜리도 지금 환자들이 참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혈배강하고 근신고를 같이 쓰는 분들이 또 많고 전번에 찾아온 분은 부부가 같이 쓰는데 한 사람은 당뇨병이고 한 사람은 또 지금 그 집에 아버님은 지금 어디가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지금 다리를 잘 쓰지 못하면서 지팽이를 두 개 짚고 다니고 뭐 발이가 냉돌입니다. 막 양말도 막 다섯 개씩 신고 이러는데 그래도 막 시려가지고 다리가 감각이 좀 무딥니다. 예, 이런 정도. 그다음에 위도 수술했댔고 떼냈고 이러니까는 온몸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번에도 우리 약을 세 가지나 샀습니다. 그래서 각기 24번씩 차침 맞는 활동 참가했죠. 예, 이래가지고 점점 제가 비춰내기 바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이 약기가 많이 그러니까 싸는 분들한테만 침을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침 놔줄 때 자기 집 식구처럼 생각해서 정말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 이런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탐복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아본 분들이 없습니다. 저한테 온 분들이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데가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다 해보고 그런데 별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저번에 찾아온 그분은 완전히 제 같은 전신데 그분이 직접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거랍니다. 자기는 숨이 차가지고 소리 막 이렇게 평상시에 숨 쉬는 거지 가래 걸린 소리 그렁그렁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눕지 못하고 항상 팔로 이렇게 눕어야 그나마 괜찮고 온밤 자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파나고 이랬는데 병원에 가 검사 아무리 해봤자 진단해 나고 마지막에 이사가 물어보죠. 어째서 난 이리 숨이 찹니까? 아까는 이사 말하는 게 뭐라는지 압니까? 우선은 이내세모 숨이 찰 때도 됐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쨍하면 무슨 뭐 년세가 들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연세가 들면 다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혈관에 막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결과는 이렇습니다. 검사는 가득하고 돈은 가득 팔고 마지막 결과는 거기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다 실망하는 게죠. 그래서 구분기를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못해서 재표한 사람들도 있고 치료 잘못해서 원래 뇌실금이 없던 게 뇌실금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요추관반 탈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벌벌 계속 위생실 다닐 정도가 됐고 내 무릎 관절도 다 나빠져가지고 집행을 짚어야 다닐 수밖에 없고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환자가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복무를 잘해주고 둘째는 제가 또 침구를 그대로 그대로 전신이 아프다는 데로 제가 다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효과 잘 보고 그런데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웃음꽃이 피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전번에 침 맞은 게 어느 말 좋아졌다. 어디 좋아졌다. 서로 분享하죠. 그 친구

0: 환자분들은 서로 친구가 돼버립니다. 예, 뭐 동갑이 하면서 이게 또 서로 친하고 예, 웃음꽃이 피고 우리를 이런 환기 없습니다. 근본상에 예, 이것도 웃음이 나오는 거는 내가 병이 치료돼야 웃음이 나오는 게지 치료 안 되면 아무리 뭐 치료해줘도 쓸데없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편해 죽겠는데 예, 이랬거나 환자분들 찾아온 분들 환자가 환자를 소개해서 찾아오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약이 쓰는 게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치료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게 되면 점점 외지밭으로 간다고 뜻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거나 곰곰이 물어보고 예, 제하고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2880018번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전화가 잘 걸리지 않게 되면 앞에다 링스 산산 붙이죠. 예, 그러게 되면 이게 다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취장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성급한 이 건신고는 이 네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첫감 처방이가 간단방입니다. 그러니까 간 담낭을 치료하는 처방이 역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완전히 간경화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저도 고대 서적을 많이 보고 이런 처방에 대해 잘 알죠. 예, 그리고 쌍한룬 그 다음에 진구이오리 역임의 처방들을 제가 다 그 학습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처방 중간에서 우리 건신고가 처방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취장탕이란 거는 취장 그러니까 집행이를 집던 게 집행이를 버렸다. 네, 이래서 고달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건골 처방에 속하는 게죠. 뼈를 든든하게 한다. 그래서 취장탕. 그리고 정우탕. 정우탕은 리뇨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이마에 좋은 리뇨제 없습니다. 특히 첼리젠 페달린에서 소비 잘 나가지 않거나 서약의 리뇨제를 쓰기보다 안전합니다. 서약 리뇨제를 오래 쓰게 되면 간 곰팥이 다 나빠지죠. 예,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방법 없어 잡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연적인 리뇨제 있는데 왜 이거 안 했습니까? 정우탕은 이거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처방입니다. 예, 특히 붓긴 건 이려운데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걸음 걸을 때 평형 잘 잡지 못하는 이걸 해결해 준 데 좋고, 특히 상热 下寒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서약을 오래 달고 있을수록 상热下寒이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검사해봐도 병의 근원을 답안 못 찾습니다. 근본 모르는 게죠. 기실은 답안이 어디 있는가? 서약 본신은 몽땅 찬약제에 속하는 겁니다. 화학성분 됐기 때문에 이걸 오래 쓸수록 중초에 다 물이 차고 중초가 막힙니다. 그러면 상하초가 련기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상초는 열이 세게 나고 하초는 차갑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우탕 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예, 지금 혈배강, 건신고, 풍수방 세 가지를 다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약이 좋으니까. 예, 그래, 이전에는 제가 차사고로 죽는다 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굉장히 듣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열이서 금지 항상 예, 숨이 차고 예,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다자에 먹을까 또 둘이 아프까 이면 병원 가서 진단 먹을까 담낭이 좋지 않다 한다. 그렇게 다자를 먹지 말아야 될까.
0: 예, 그러니까
2: 다자를 못 먹었단 말이야.
0: 맞습니다. 다자 먹어야 되지.
2: 예. 예, 사고가 벌써 아이들 게 아기들아만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서 병원을 실려 갈게 있었습니다. 열이.
0: 네.
2: 예, 그리고 저도 사소가 그저 10분, 15분 또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예, 어째 배에 바람이 차면서 예, 막 이래 자기들도 불어난 감이에요. 막 아이 좋다만 한다. 그러니까 막 아이 배가 무거워서 밤에 잠 못 자겠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그 좋다는 약고 다 뭐 치료를 했습니다. 중도 맞아보고 서약도 먹어보고 성약도 먹어봤는데 아이 됩니다.
0: 네.
2: 예, 병이 이기다고 됐지 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신고를 먹고 있는데
0: 네.
2: 생각밖에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어, 예.
2: 예, 그러니까 내가 병원 치료 안 될까 선생님 나의 벌써 얼굴을 보면서 예. 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벌써 네. 내, 이 선생님, 이 벌써 내 얼굴 보고 진단을 예, 벌써 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야, 내게 그래서 막 이사, 이쯤 이사됐습니다. 그러니까,

0: 벌써 감문자 진단을 한다면 지금 권신과가 지금 피를 많이 보충하지 않습니까?
1: 피를 많이 보충해요. 차 예, 사고 난 사람들 많이 피를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신과가 선생님 진단을 바로 하고 하니까 이 권신과를 먹고 예, 이러니까 피도 많이 보충되고 그러니까 혈압도 예, 정상이 되고 예, 네. 병원도 아예 갑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병원 나이가 안 돼.
1: 병원 나이가 되면 돈 얼마나 절약합니까?
0: 예.
1: 병원 나이가 되면 그건 이 쓸데없는 검사를 가득 시킵니다. 예.
0: 뭐, 이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시키죠.
1: 그럼 마지막엔 또 답안도 안 나오고. 예.
0: 오, 예, 맞습니다. 정말. 예.
1: 늙으면 거기, 그럴 수 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입에다 달고 있습니다. 예.
0: 네, 거기서 거기더라 말입니다.
1: 네,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아이 가슴도 답답하지 않고 벌써 예, 닭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닭을 마음대로 못 가요. 지금 예, 모든 것이 정상으로 왔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도 예, 선생님이 건신과도 먹고, 혈당과도 못 가. 지금도 한 번도 아예 재발합니다.
1: 네, 좋지요. 네.
0: 딱딱 이롭습니다. 지금까지도.
1: 네.
0: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0: 그리고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잘합니까?
1: 네.
0: 야. 그럼 이 약기 건신과는 먹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1: 우리처럼 집 놔준 데 없습니다.
0: 예, 예. 없습니다.
1: 전 말입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0: 어. 돈 주고 어디 댕겨봐도 예. 없습니다.
1: 우리인데 환자들이 다 다른 데가 침이나 맞아봤습니다. 예. 근데 더 와보고 놀랍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침 다 상세히 이렇게 어디나 다 놔주는가 이런 데 없다며. 그리고 또 잘로 재송하는 데는 우리 데 밖에 없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선생님 침 놓은 게 벌써 예, 딱 짚어감이 충성하다 하고 예.
1: 그렇지.
0: 여기서 정성원이 이렇게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 환자들이 벌써 이 감촉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병이 나서지고 아, 돈인데 좋고 얼마 좋았습니까? 돈도 아예 팔고.
1: 네, 그렇죠.
0: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뭐 혈병하고 지금 건식하고 계속 먹을까 먹기도 하라고 지금 고통에서 예, 벌써 대단히 지금 내 건강합니다.
1: 네.
0: 예. 그래 뭐 산득하고 예, 산책하고 하루하루 예, 지금 예, 육회에 보냅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이 건식을 먹으려고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죠. 예. 예.
0: 예. 예. 오늘 좋습니까?
1: 예. 예. 문자미라 믿거나 그러면이 2880018번 예, 전화 주세요.
0: 예, 예, 예.
1: 우리 환자들은 기본상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다 받습니다. 예,
0: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선생님 자랑과 가슴 시원하다니까 벌써 속이 마음이
1: 예, 다 한집 식구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0: 예, 예. 선생님 정말 예, 정말 진짜 정말 오찜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예 네. 정말.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는 건신고하고 혈배관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1: 네.
3: 병원에서 이미 위주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1: 네.
3: 평소에는 몸에 위가 몹시 쓰리고 불러 찢는 것처럼 아프고 밥 조금만 먹어도 위장함이 또 빈혈이 심합니다.
1: 네.
3: 위장하고 이게 항상 피곤하고 어지럼증이 그냥 난단 말입니다.
1: 네.
3: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쓰리 건신고 이 약을 더 먹게 됐습니다.
1: 네.
3: 건신고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식은 땀도 덜 나고
1: 네.
3: 항상 피곤하고 그다음 귀에서 윙윙 소리 나던 이게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네.
3: 예. 결국 또 식은 땀이 지내 나던 게 그게 없어질까 얼마나 급분한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1: 네.
3: 예. 또 선생님 친구료법을 통해서 손발이 그렇게 얼음장처럼 여름이고 겨울이고 차던 게
1: 네.
3: 그 손이 손발이 따스해야 된다
1: 따스해집니다.
3: 예. 예. 결국 식은 땀 나던 게 뚫고 있고.
1: 네. 예. 지금 손발이 차단한 거 자꾸 예. 병원에 가면 뭐 말초신경염이라 하는데 말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는 심장에 피 없기 때문에 심장 한번 뛸 때문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가 자꾸 갔다 와야 되는데 그까지 예. 가지 못합니다. 손목 발목까지 갔다가 다시 오죠.
3: 예. 예.
1: 이래서 중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우리 여기에 스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스우탕이라는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보혈 처방입니다. 피를 예. 보충해준 처방이죠.
3: 예. 예.
1: 이 처방에 들어감으로써 심장에다 충족한 피를 보내주죠. 그럼 심장에 맥이 좋게 되면 예, 손끝에 발끝에 그 피가 잘 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손발이 뜨뜻해 나는 거죠. 예.
3: 예, 예, 옳습니다. 그래, 그제 친구로 인해서 오장육부를 초월해 줄까 얼마나 급분한지 모르겠다 말이야.
4: 그렇죠. 예.
3: 그 다른 병이 다시 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해주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4: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 정말 무슨 고마운 건 어디다 다 말할 수 없다 말이야.
4: 예.
3: 날마다 날마다 한 가지씩 별 오라니까. 영 살 것 같다 말입니다.
4: 네.
3: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4: 예.
3: 나는 계속해서 이 건신고를 묻겠습니다.
4: 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예, 예. 어머님. 예,
5: 예. 예.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5: 예, 나도 지금 몇해 고생하던 이 혈압이랑
1: 네.
5: 건신고하고 혈배강 두 가지 다 먹을까나
1: 네.
5: 어찌도 온지 모르겠어. 오늘
1: 네. 혈압약 다 끊었지. 네.
5: 어, 혈압약 다 끊었지.
1: 네.
5: 시장이 가까워서 내 안단에서 올리막 올라오길래
1: 네.
5: 근데 오늘 한 바퀴 다 돌아도 올라오는 게 힘이 나고
1: 힘이 나고 예.
5: 어, 그래 선생님 말과 같이 피 적다 해가지고 건신고를 먹었는데 발도 어든 안 아프고 걷기도 좋고 편하고
1: 네.
5: 좋은 건 어디다 더 말 것도 없이 좋아요.
1: 그렇죠.
5: 그리고 예. 혈압이 난 또 딴 사람보다 혈압이 특이하잖아요.
1: 예, 예.
5: 잘 때만 오르고
1: 네.
5: 잘 때 오르면 온밤 자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는 지냈는데
1: 예, 예.
5: 요새 혈압이 아예 오르거나 어찌도 온지
1: 잠 잘 자고 예, 예.
5: 예. 그래 내 너무너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1: 당날부터 혈압이 끊었죠. 예, 예. 예 얼마나 예. 좋습니까? 예.
5: 어, 내가 병원에 약 세 가지 다 끊었습니다.
1: 그리고 집에 아버님도 다리라 많이 헷갈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예.
5: 예, 많이 헷갈아졌죠.
1: 네, 예, 중풍 여러 번 왔죠.
5: 많이 헷갈아지고
1: 예.
5: 좋습니다.
1: 네. 예.
5: 그래, 나 처음에는 짐이라 했거나.
1: 그냥 무서웠어요.
5: 무서워 했는데.
1: 예, 예.
5: 아이고, 맞아먹고 효과도 좋고 하니까.
1: 예.
5: 아, 선생님 저리 짐 놓는 사람. 전국에 없어요.
1: 예.
5: 그렇게 왔는데 데려다 마치고 또 집에 숭해가지고
1: 예.
5: 이러서 전국에 어디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5: 없습니다. 네 이번에 치료함에 너무 느낀 게 그저 많고도 많고.
1: 네.
5: 선생 같은 선생 보고 좀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 내 그 느꼈어요.
1: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5: 그래, 내 이 약 계속 먹고. 계속 먹다가 또 끊어지면 또 그냥 어떤 이 약도 제대로 찾았으니까
1: 예.
5: 죽을 때까지 계속 먹다 죽어야지.
1: 예. 예.
5: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5: 그러고 너무너무 좋고
1: 예.
5: 그러니까 내 선생님 뭐 그 고마운 말을 어디다 다 말할 수
1: 있어요. 예. 예. 예. 다음부터 이래 와서 이래 치 맞을 때 예. 아프단 말 하지 마세요. 예.
5: 예. 아, 아파도 병대가나 예. 어떻게
1: 예, 그래. 참아야 되죠.
5: 예, 참으면 예. 살아야 되죠. 예.
2: 네.
5: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5: 항상 건강하시고.
1: 예. 어머님도 예. 건강하시고. 예.
5: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6: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6: 머리가 흐릿하면 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소화가 받아야 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니까 손발이가 차고
1: 네.
6: 그래서 아랫배까지 소화가 아예 뚱뚱해진다. 그러던 사이 건신고를 쓰고 지금 하나하나 소실된다. 머리가 흐릿하면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던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6: 예, 그리고 예, 아, 건망증심에서 빈식에 갔다가도 자꾸만 돌아지고 했는데 그치 생각이 돌아오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6: 그리고 몸이 청금한 건데 이게 그것도 헷갈아지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잘
1: 소화 되니까. 잘 됩니다.
6: 얼마 좋은지 예.
1: 네.
6: 그랬거나 얼마 좋습니까?
1: 그래서
6: 제 생명이 찾은 것 같은 그런 게 정신하고
1: 네, 예,
6: 예, 막 날 것 같습니다.
1: 네,
6: 예, 계속 단기적으로 건식고를 쓸 예정입니다.
1: 네,
6: 건강까지 같이 쓰고
1: 같이 쓰고 있죠.
6: 그러니까 예. 더 정신하고 예, 심장에
1: 맞습니다.
6: 두근거리던 게 많이 좋아지고
1: 예.
6: 모자비를 못 눕던 게 모자비를 놓고 밴드 사진 못 눕던 게도 그래 제대로 놓고 자까 아. 정신합니다.
1: 예.
6: 계속 밤잠 자지 못하던 게 잘 자놓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1: 네.
6: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네, 말씀 주세요.
7: 예.

0: 네, 저는 에이컨 신고는 지금 먹고 있는데 있잖아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어떻게 봤어요? 귀에서 그렇게 소리 쓰고 예, 그냥 어지럽고 매겼고 그다음에 소변도 형 잦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 소화 그렇게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밥 먹으면 미숙하고 예.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간이 이간 이래 하고 그다음에 이 광고는 그래도 괜찮은 같아서 긴다면 구글에서 아이 그렇게 했다 했는데 긴다면 언제 본게 또 강공도 또 아이 자꾸 이래서 긴다면 약도 먹긴 먹어도 예, 그래 어제 내리는 가도 사람 자꾸 매겼고 예 그렇고 긴다면 이 발바닥도 어제 계속 들이는 이런 증상이 있더란 말입니다.
1: 혈액 공급이 아니라 예. 그렇지.
0: 예, 그리고 손발도 차고, 예, 그 다음에 장단지도 자꾸 이 밤에 자느라면 이 주니까 막 쥐도 나고, 예, 이래가지고 쓰리니, 좀 고생인데, 이 근신고를 먹으면 이렇게 특히 또 이 혈병, 그렇게 다리에 자르니까 쥐 나고 이래던 게 있으니 좀 빈번내는데, 지금은 이 약 먹으면 이 남미 내장가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
0: 발바닥도 그렇게 저리는 증상도 좀 좋고, 그렇게 예. 빨리 났습니다.
1: 네.
0: 예. 잠도 못 자는 게 그렇게 잠도 우선 잘 자기도 하고, 예. 그다음 그렇게 손발에 차서고도 안개라고서 여름에도 그 손을 살살 애먼지고 남들 집어먹고, 뭐 어째 이런가 무슨 놀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 뇌절 감각이 손이 따뜻하고 발도 따뜻해나고,
1: 예. 네.
0: 이렇더라 만들겠네요. 아, 이 증상이라 이 약 먹기 잘했다.
1: 약과 페이가 맞지요.
0: 예, 예. 좀 안개를 닦아서 이렇게 민발이 약 선택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을 때 제가 국수 있으면 한동안 더 먹자고 그랬다.
1: 좋죠. 지금 15곽에 15곽 더 드리고 또 침도 예. 12번 더 놔드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더 특급 웅담분이 황금색 웅담분도 1680원짜리 더 드립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취장탕 하게 되면 고대로부터 유명한 경전방입니다. 제가 자꾸 말하지만 경전방이라는 것은 더 고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이미 검증 다 받았고 많은 환자분들 치료해 왔고 제일 좋은 처방이다 이런 게죠. 그래서 수진호로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동통을 없애주고 특히 아랫다리가 맥이 없는 분들 우리 그 당뇨병 합병증을 인해가지고서 아랫다리 맥이 없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 분들 이 취장탕 기초상에서 우슬하고 천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우슬 천궁이라는 건 어째 들어가는가 이 약재의 유효 성분이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랑 염이가 기신 다리죠. 예. 이 다리에 맥이 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처방대로 딱 하게 되면, 예. 우리 그 이도수라며, 당뇨병 환자들 이도수를 30개 단위씩, 막 20개 단위씩 맞던 분들, 당뇨병을 막 20년 다루고 있었다. 이런 분들, 당날부터 이도수를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제 말대로 하게 되면 무조건 끊는 겁니다. 우리 환자들이 다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 배에다 자꾸 그 이도수를 수사를 자꾸 이렇게 찌르는 것도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거 없으니까 너무 좋답니다. 혈당이 공제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침구라법이 결합해서 당뇨병 혈당을 조절해주는 침구라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합하게 되면 당뇨 합병증도 빨리 좋아지는 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취장탕은 소변 잘 통하지 않거나 예 그리고 특히 예, 자꾸 아랫다리라미 예, 자꾸 경련이 생기거나 특히 쥐어 올라온다 그 다음에 근육이 경련이 생긴다 이런 분들 정맥곡장이라면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다리가 차가워지거나 예, 항상 꾹꾹대나고 이런 분들한테 이 취장탕이가 좋고 취장탕은 또 어디에 좋은가 하면 예, 장터디 그러나 장도가 한 대 엉켜가지고 혈액순환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해결해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꽃향기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날일수록 우리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은 노래 하나씩 떠올려지죠. 오늘도 정다운 연변 노래와 함께 삶의 려정, 그리움, 그리고 작은 꽃 같은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오밀한 작사 작곡의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인생은 떠나는 길, 만나는 길, 돌아오는 길, 늘 여행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인생 여정 설렘을 담아 전해드린 노래 여행,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렸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내 안에 누군가를 발견하곤 하죠.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한 가요, 하나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곳은 바로 고향이겠죠. 계속하여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꽃향기 그윽한 요즘 이계절 아름다운 연변의 자연 풍경에 도취되길 바라면서

인생 길은 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에 외롭지 않죠.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는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고백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꽃이 피고 지는 계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어서 마련한 가요, 대명숙 작사 루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영 가수의 청아한 음색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조용히 피어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문춘산 작사 남려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 이 노래는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꽃 피우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리시나 가수가 그 곧 마음을 품고 불러드립니다.

삶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똑딱똑딱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쌓아가는 행복탑. 이어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를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리명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강을 박운하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유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춘천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산업흥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특색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도원 소목이버섯실업연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은 전통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지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내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 생태자원과 민족특색에 립각해 산업흥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농업, 정밀 심층가공, 농업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귀향 창업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2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양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계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산지양계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닭을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만 마리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림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3: 临时工 20여 명.
2: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동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주제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0: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 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 산업 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려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 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 노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선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결시 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귀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의 뿌리받고 개척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시비널레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정현 도원 소목이버섯 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

0: 방입니다. 이른 아침 선영방은 기술인원을 이끌고 각 진흙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쇠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선영방이 단일의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 귀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대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귀버섯 4.0판 진흙 공장을 설전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에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소를 견제하면서 귀버섯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30일과 31일 연변주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 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에서는 그일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 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 사업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령기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

0: 감염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책 공식 개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1: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조력전문가 봉사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지일 제고와 민생봉사 효율 향상이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 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질환, 관절질환, 일상 건강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의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성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 기술을 지탱으로 특색 산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 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진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융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통지를 발부해 전조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 연변 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1: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노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 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녹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도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

0: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 선물세트 두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 우리 우대 활동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 이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알려드리면서, 특히 그 283-0666번에다 전화를 하시고, 약을 사려 가는 분들한테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지금 우려 활동하는 이외에도 약을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조약을 드리는 이런 것도 보조약도 더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이 동충하초가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별로 비싸서 못 샀다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려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원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고

0: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교회를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고, 예, 지금 우리 예, 법마다 우리 우대 활동할 때마다 다 자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눈에 문제 있는 분들,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심혈관이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동청안쪽 발효부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조약들을 함께 쓰신다게 되면 더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발작하지 않게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청안쪽 발효부분이 약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두리고 있는 이 우대 활동,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청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하초라는 것이 제가 소개하는 이런 동청하초에도 동청하초를 파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동청하초는 나고기 지방을 말하는데, 우리 서장에 동청하초가 산생한 곳이 많지만은 그것도 이 나고기 동청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예, 그렇게 우리 여러 가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해결받을 수가 있고, 19가지 아미노산, 우리 체내는 꼭 8가지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꼭 밖으로부터 보충해야 됩니다. 체내에서 산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8가지 아미노산도 있고,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에, 예, 지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우리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지금 오장육부 가운데서 만약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는 소화계통부터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청하초 발효부분에 우리 있는 알파 분해매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이런 위약이 없는 이런 물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병이든지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나이가 들게 되면 위가 쫄아들기 때문에 위산분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음식이 당기지 않은 당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동청하초 발효부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피모포사균, 예, 제가 그냥 말인데 이 피모포사균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포사균을 축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은 피모포사균이라는 것은 우리 나고기에서 난 동충하초에서만이 우리 축출해낼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되고 있는데, 우리 피모포사균이 작용을 해서 좀 중한 병, 암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화뇨라거나 황뇨라는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암이 오게 되면 확산해가지고 다른 장기에 다 같이 우리 암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우리 피모포사균이 작용을 해서 다른 장기에 확산하지 않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이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문의합시다.
1: 네. 네.
2: 선생님.
0: 예.
2: 동충하초에 대해서 내 며칠 들어봤는데 의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루에 예. 몇 번 먹습니까?
0: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복용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 예.
0: 우리 약은 한 번만 복용해가지고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는 약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2: 그러니까 아침 전에 먹어야 되니까.
0: 예. 일반적으로 우리 식전에 복용하는 약들은 예. 위를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위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 약이랑 먹게 되면 자극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은 식후에 복용하는데 이거는 위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2: 좋구나.
0: 쌌습니까?
2: 아니요. 오늘 싸서 그랬다.
0: 그러십시오. 지금 예. 이틀로간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우리 지금 본약도 더 많이 주게 되고 예. 우리 지금 보조약이랑 주지 않습니까? 눈약이라든가 심장약이라든가 예. 빈혈이 있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분들 이런 약을 같이 드리기 때문에 또 동청하초 발효균이 원래 다른 약에 비해서 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약의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저기 아침 전에 한 봉지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0: 그 지금 어떤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2: 아니 어떤 나이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쩌지 불편한 데 많지요. 그래 내 며칠 들어봤는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싸다고 그랬다.
0: 예, 몸에 병이 많은 분들. 근데 손님이 내가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느 병이 좀 뭐 여러 가지 하고 다른 데서 뭐 약도 먹고 이랬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

0: 되면 아침에 저래 두 봉지 하는 게 좋고 그런 것이 없다. 근데 그냥 오장육부 여기서 그가 어쨌든 정도 부동하게 다 좋지 않다면 하루에 한 봉지만 해도 됩니다.
1: 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지금 동성학교 방송 듣고 저를 먹고 있는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나 좋습니다.
0: 맞지요, 예.
3: 예, 고산 지역에서 자랐지, 믿음직하지,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하니까 나 전자에, 뭔가, 악랄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뭐, 신경약이 맞을 때다.
0: 맞지요, 예.
3: 예. 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젊어서부터 신경이 연민해서 다시 못해 됐습니다. 신경이 연민한 편이 돼서. 그러나 그런 게 이 증상이 지금까지도 그냥 묻어와서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이라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방송 들어보고 방송에서 선전하는 약도 먹고 뭐 개약도 싸먹고 개인병원으로 가고 이런 먹어서 그냥 가지 못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0: 그랬겠죠,
3: 이 동성학도 먹기 너무 좋습니다. 잠은 너무 잘 잤었습니다. 이거 효과를 잘 본가?
0: 맞습니다.
3: 네, 그럼 먹어보니까 좀 신기한 약이 맞다 그랬다 지금.
0: 그래서 제가 그냥 예. 약이라는 게 다른 약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예. 분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는 또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도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안 됐던 이런 병들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목이 그냥 이렇게 나는 간에서 올라오면서 한 번 기침한다면 한 3시간이면 가슴이 막 캥기고 목도 막 이마소리 막 신선 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증상이.
0: 폐가 오는 건 관계했습니다. 예. 폐가 좋아졌습니다. 예.
3: 네. 예, 옳습니다. 그리고 또 온몸 이제 땀이 나고 그다음에 아래 다리는 무릎이 시려서 그냥 이렇게 더 같은 거 덮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증상도 없어서 저는 이렇게 온몸 지금 때문에 없어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0: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예. 또 우리 풀로 된다. 이게 음양 조절이 잘 된단 말입니다. 차다 덥다 예?
3: 예.
0: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치료해 주는 게 동성학적 발균분인데 바로 이런 예. 뭐 겨울에는 벌레로 네. 여름에는 풀로 된다는 이 네. 약제의 작용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됩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렇죠.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0: 맞죠. 예.
3: 네, 근데 막 오랫동안 전주다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으니까 나네 약이 조금 있는 것도 우리 집에 아저씨도 먹어봤으면 해서 이랬다. 그래서 지금 같이 먹으려 오늘은 제설에 열리아도 가서 하는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요 이틀에 이틀 간에는 네. 내가 약을 많이 싸게 되면 지금 우리 원래 우대 활동 있지 않습니까?
3: 네.
0: 이 개초상에서 다른 그 동성화소 발효균물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우리 지금 보조약도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3: 네.
0: 이것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3: 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0: 예, 맞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저는 동성화초 오래 썼습니다.
0: 예.
4: 예전에 동성화초 쓰기 전에는, 며칠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특히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피부가 많이 마르고, 그리고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안 좋아가지고, 특히 그 폐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까지 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래서 수술하는가 하다가 생각하다가 내가 뭐 나이도 많고 체질도 약하고 이래서 수술까지는 싫고 해서 그냥 약으로 치료하자고 처음에는 등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등원에 등약도 많이 썼고 그래도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광고에서 나오는 약 물어보면 다 좋다 된다 해가지고 광고약도 많이 썼습니다.
0: 그렇겠죠. 예.
4: 예, 이 밑에 동안 정말 약을 많이 썼는데 치료 못했습니다. 이래다 서리 선생님들이 그 동성화초 강의를 구설이 동성화초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3명이 많이 넘었습니다.
0: 아, 예.
4: 그래서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숨이 차나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정말 이 3년 남아되는 동안에 감기 한 번도 안 하고
0: 얼마나 좋습니까?
4: 동성화초는 예. 소화제도 아닌데 언제 뭐 밥맛이 없거나 소화 안 되거나 뭐 이런 불편한 이 소화제통에 불편한 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예.
4: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사

0: 잘 되고 하니까나 뭐 어떤 노년이지만 그렇게 맥이 없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 3년 남아 되는 동안은 뭐 감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유통수 하트는 4,500m 고온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예, 벌레로 자라고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약에서 듣지 못하던 그 방송하트는 발효한 약으로서 예, 30대 효과를 보는 진지한 약물이고 그 다음에 이 특히 방송하트는 다른 약물에 없는 이런 특별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내가 예. 이런 사람들의 병이 치료됐다고 생각합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저는 어른으로는 이고 또 그동안에 이 밑에 동안 많이 약 썼지만은 정말 치료가 되느냐 그 뭐 만나고 어쩌다 이 동충하처럼 만나가지고 지금 불편함이 없이 잘 보내겠는지 저는 내년이고 어른 뭐 약도 그 헛약도 헛돈도 많이 썼고 하니까 지금 동충하처럼 놀래야 놀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 계속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런 게 좋습니다.
0: 예, 동종하던 이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너무 뭐 경제상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죠.
0: 그리고, 예, 제가 먹어보니까 이전에는 제가 한 봉지씩 아침 저녁 두 번 먹다가 요즘에는 아침에 그 아침 전에 두 봉지 한 번에 먹을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0: 예. 예, 요즘엔 그렇게 두 봉지씩 먹으니까 나 더구나 기분 좋고 정신 상태도 더 좋고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1: 맞습니다. 예,
0: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0: 선생님,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예. 나도 예, 동풍아트도 오래 먹었습니다. 어려 먹고 영 버지병 다 떠쳐도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1: 맞죠, 예.
3: 내 뼈를 쓰지 못해 연고세였다.
1: 어.
3: 그 방금 걸지 못해 연고세였는데 이 동풍아들 먹고 쓰리 걸어다니면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얘 심장이 항상 건강하고 다 떠고 숨짝숨이 올라대 연고세. 그러는 게 심장이 더 편안하니까 잠 잘 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1: 맞죠, 예.
3: 그리고 혈압도 잘 살아야 돼서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 머리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혈압도 이 약 먹고 다 돼서 머리들을 일어나 다닐 수 있어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위 항상 더부룩하면 소화도 되고 위축된 위험에 미양이 저도 밤이 숨지고 자두도 못하고 이래 밥 먹지 못했는데 이 위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네, 이번에 하도 좋을 때 나도 또 싸자고 전화를 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네. 이틀밖에 좀 남지 않았는데 요 이틀간에는 예, 싸기만 하게 되면 동충하처 발효균분도 더 드리고 원래 지금 우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우대 네. 활동하는 기초상에서 이 약도 더 드리게 되고 보조약 줄이는 것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예. 지금 인사 예. 연결하십시오. 예.
3: 2832-0666 예. 선생님 종약 아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처 발효균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전립선 비대가에서 항상 속이 시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아직 기다리다 봤단 말은
1: 그렇겠다.
4: 이게 지금
1: 예. 예,
4: 속이 시원하게 나고 화장실에 가면 속이 인차 봅니다.
1: 맞습니다. 예.
4: 그래도 밤에 또 속이 잦았습니다. 뭐 하루 전에 대여섯 번 보니까 예. 그래도 지금 무슨 만화에 한 번, 그때는 안 보고 예. 그리고 또 혈압 온도에
1: 예.
4: 혈압 온도에 되지 않아요. 예. 항상 머리 아프고 그저 예. 그런데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1: 예.
4: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4: 항상 그저 감기 걸리고 그랬는데 이거 쓴다면서 1년 내내 감기 안 걸립니다 이게.
1: 맞죠 예.
4: 예 이거 좋습니다.
1: 맞죠.
4: 일단 심장에도 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항상 숨이 차고 가슴 침침하고 쉽게 놀랐는데 지금 심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이렇게 소화도 잘 됐네. 소화 안 돼,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도 소화가 잘, 밥을 잘 먹고, 지금도 맥이 나고, 예.
1: 맞죠, 예.
4: 그리고 다리에도 지가 올라왔어. 아침에 뭐 어쨌든 다리 지가 올라왔는데, 이정서 어디 감정까지 없어서 때문에 이겼으니까.
1: 그 비상학경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그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밤중에 지옥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에서 말기 근육경련인데 그 근육

0: 백년이란 건 이 비상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뼈를 주도하는 게 신장 콩팥지에 콩팥지, 간, 비상 이게 다 뼈를 주도하는 이런 공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치료하기 때문에 쥐 올라오던 분들도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죠?
1: 이 약자는 신기한 약인데.
0: 맞죠, 예.
1: 겨울에는, 겨울에 벌레, 여름에 풀러대. 그래서 몸에 있는 병 하나하나 다 치료합니다.
0: 맞죠, 예.
1: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하느니까 좀 싸서, 약을 싸서 계속 쓸 예산입니다.
0: 그러십시오. 요, 이틀 오간에는 예, 이틀밖에 전 남지 않았는데, 예. 이 오간에는 예, 드리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하는 원래 기초상에서 예, 예, 어떤 예. 원래 약을 더 드리게 되고, 보조약도 더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그 원래 약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가격이고 예, 또 약도 예.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우대를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동춘하토 발효 견부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언젠 한 1년 좀 넘게 먹었습니다.
0: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수선이 감기를 거저 지나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기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3: 예, 그래, 거기다가 혈압이 도도리 달라야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심장이 계속 후두후두거리며 밤잠은 못 잤지. 특히 제일 힘들다는 건 이제 밤은, 잠은 못 잤습니다. 몇 년간 못 잤습니다.
0: 맞죠, 예.
3: 예, 그리고 이 약을 한 약은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중이들비 같은 약도 먹어보고, 광고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딱 이래, 딱 이 났을 것처럼 이래다가 자꾸 이래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이래서 이, 아, 힘들게 고생했습니다.
0: 그랬겠죠.
3: 그래, 예. 그래, 그래다 나 이 약 어떤 때는 먹은 것도, 이도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이 정력이라는 미네 말이 아니 됐단 말입니다. 막 집도 못 찾아 막 먹여야 될 정도 다 됐습니다.
0: 아, 예.
3: 그 나이야, 지지 못해서 집은 못 찾는다 하고서 막 먹여야까지 다 됐단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인데.
0: 아, 예.
3: 야, 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연하게 내 방송 들었는데 이 방송에 이 동춘하 초발효 견분이 돼서 좀 선생님 강의하는 거 내 영심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게 이야기 경험 불이합되다 진짜. 이.
0: 맞습니다. 예.
3: 이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로 또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 거기다가 또 이 발효까지 했다지.
0: 맞습니다.
3: 발효한 물건, 이렇게 상품들이가 몇십 배로 이렇게 또 효과 좋지 않습니까?
0: 30배, 예, 이약은.
3: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네, 아, 선생님 강의 하도 이제 시대여가지고, 네, 이거 접해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약이, 예, 진짜 이약을 내면 많은 효과 받단 말입니다, 지금, 예.
0: 먹어보니까 감기도, 좋지요, 예.
3: 예, 감기도 쓰라지, 예, 잠을 잘 자지, 가슴이 계속 더부르고 가네, 밥도 맛이 없던 게 밥도 맛있지, 그리고 또, 이, 진짜,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 이 심장이 계속 두두거리 그랬는데, 심장약도 아예 먹지, 혈압도 그래도 영달됩니다. 혈압약을 지금 이어서도 하루 건네 먹고, 어떤 때는 또 하루 건네 먹으면서도 또 반나를 또 먹고, 예. 이래면서
0: 예, 영조절이. 절대 끊지 마십시오, 혈압약, 예.
3: 예, 예, 예. 영조절이 잘 된단 말입니다.
0: 예.
3: 소변이 거품 나가는 게 고정성도 없지. 그냥 대별이 하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게 고정성 다 없어지지. 작은 여름으로 이 약이 영 좋다 말입니다. 하루에 또 한 번 거기다 먹으니까, 이 무슨 뭐 크게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뭐 W될 이런 증상도 없지 않을까요?
0: 맞죠, 예.
3: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거 계속 먹으려고 하면서 이 활동 좋을 때 제 손 배달받아 꾸준히 계속 쓰려고 그랬나.
0: 예,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이틀간에는 예. 많이 줍니다. 우리 원래 그 우대 활동 기초상에서의 동충하초 예. 발효균분도 더 주고 그다음 우리 예. 보조약에 지금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비뇨라든가에 뭐 그 혈압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약을 더 주기 때문에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예. 우리 다른 약보다 좋다지만은 예.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네, 283-0666번이요.
0: 예, 예.
3: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리 활동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

0: 한테 알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대 활동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전간에는 우리 지금 원래 우대 활동하는 기초상에서 우리 동청한서 발의금을 더 드리게 되고 보조약도 더 드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동청한서 발의금은 그냥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 이 그냥 거저 나온 말이 아닌데 우리 인삼을 소개를 할 때가 되면 그냥 이런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동청화초 역시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고 불리는 것은 아주 중한 병이라 했거나 내시에 계신 분들 어떤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모두가 동청화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가 들었대서 우리 지금 그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겠는데 근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썼거나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70대에서 90대에 드신 이런 분들 예 지금 새롭게 우리 그 신심을 갖고 동청화초 균분을 복용한 분들은 우리 제가 내일 들으면 되면 늙은 나무에 새색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우리 지금 그 내가 약을 제때 쓰지 않는다게 되면 우리 생명이 이런 끝에 먼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지금 동청화초 발효균분 지금 예,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예, 지금 우리 지금 방송이랑 참가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80대, 90대 이런 분들도 내가 좋은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너무 또 다니기도 바빴고 생활하기 바빴던 분들 지금 좋은 효과를 보아서 활동도 다 참가할 수가 고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것 같으면 나이가 들었다 해서 우리 그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의 종점이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신심을 갖고 우리 동청화초 같은 이런 약을 쓴다게 되면 우리 지금 젊은들과 같이 젊은들이 또 많이 걸리는 병에서도 해탈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연구 성과가 또 표명한다면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은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예, 제가 그냥이 되는데 우리 동청화초라는 것이 발을 해야 좋은 중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나고기 동청화초만이 우리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축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흑마는 원래 경마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전적을 가진 말이 승리할 거라고 점치고 있을 때 어두운 말, 그러니까 유망주로 주목받지 못하고 음지했던 말이 의외의 성과를 낸 적이 있었고, 그렇게 미지의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실력을 가진 자를 흑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은 흑마와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는 유망주는 사람들 관심의 유무가 다를 뿐입니다. 누가 주목하든 말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놀래킬 결과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충전소 신금철입니다. 먼저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보낸 데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게이든 대륙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왕청에는 소나비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4, 5급의 변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변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8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도 빈민가의 천재 과학자 라마누잔과 영국의 수학자 하디 교수의 우정을 그린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리를 넘어 지고한 아름다움을 품고는 수학의 이야기는 1914년 인도의 한 작은 도시 마드라스에서 시작됩니다. 숙식을 해결하고 종이 살 돈이 없어 마당바닥에서 수학 계산을 해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라마누잔은 자신이 연구한 수학 리론들을 들고 다니며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제대로 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회사에서 일하는 한 인도인에게 수학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 그는 급기야 상사인 영국인을 통해 캠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인 하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인도의 한 청년의 편지였지만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하디는 라마누잔을 어렵게 영국에 초대합니다. 하디가 머물던 캠브리지 대학의 왕립학교는 당시 영국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교의 땅을 밟게 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은 종교적, 문화적 부딪힘을 실감하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을 매개체로 인연을 맺습니다. 라마누잔은 논문 발표를 위해 잠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며 떠나왔지만 그의 영국 체류는 예상했던 기간보다 길어집니다.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터라 인도인에 대한 멸시와 불신은 그의 발견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공통의 언어로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라마누잔은 학생도 교수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여러 교수들의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그의 천재적 직관력과 수학에 대한 통찰력을 인정할 수 없었던 영국의 교수들은 그에게 깊은 수모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드는 변함없이 라마누잔을 믿고 지지하며 목적을 통찰과 직관이 아닌 증명을 해내야 한다고 그를 동려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노력 끝에

식민지 출신이라는 멸시를 이겨내고 당시 최고 학부인 캠브리지 대학의 왕립학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분할리론을 증명해낸 인도에서 온 라마누장과 그를 믿어준 하디. 두 사람의 성과와 노력은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짓부시게 되는데요. 라마누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라마누잔의 건강은 이미 객제에서의 오랜 생활과 영양불량으로 나빠진 지 오래됐고 결국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라마누잔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하디는 라마누잔을 왕립과학회로 추대하기 위해 그의 증명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라마누잔 같은 천재적 사람들에게 의해 감지되고 증명되길 기다린다는 감동적인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디의 시대와 종교와 인종을 넘어 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은 마침내 동료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라마누잔은 자신을 대한 모든 편견과 불신을 딛고 마침내 캠브리지 대학교 왕립학회 연구회 성원으로 이름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도로 돌아간 라마누잔은 애석하게도 1년 뒤인 33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1976년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해에 발견된 노트에 담긴 수많은 획기적인 공식들은 한 세기가 지나 블랙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공식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1910년대 인도와 영국의 관계를 떠올려 보았을 때 두 사람의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만큼 놀랍습니다. 인종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식민지인이었던 라마누잔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었던 배후에는 그의 천재성과 이를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바라본 하디 교수의 태도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로피물과 독소는 장, 간, 림파, 신장과 같은 해독기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출을 못하거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 안에 자꾸 쌓이게 된다는데요. 이는 발병의 원인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우리의 인체가 로폐물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역은 몸 안에 있는 중금속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미역을 비롯한 다시마와 해조류는 모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남은 해로운 중금속, 불필요한 지방,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시킨답니다. 아, 그리고 된장은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이 된장은 담배 주성분인 니코틴에 몸속에 머무르는 것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식욕을 돋구게 하는 효과가 있어 피로할 때나 머리가 무거울 때 된장국을 먹으면 기분을 가볍게 만든답니다. 뿐만 아니라 콩을 발효시킨 된장은 항암작용도 뛰어나답니다.

다음 돼지고기 부위 중 붉은 살코기 부분은 위장의 금속 배출 및 해독을 도와줍니다. 황사가 많이 부는 계절에도 돼지고기를 추천하는데요. 이것도 돼지고기가 황사 속에 섞여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이랍니다. 또 돼지고기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탄산가스로 중화에 폐에 쌓여있는 공해물질을 제거해 준답니다.

그리고 제철을 맞은 미나리는 매연이나 먼지를 많이 흡입하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이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어류에 함유된 독을 중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생선류의 국을 조리할 때 활용되기도 한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먼지를 많이 먹었을 때 미나리를 많이 드시면 기관지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는 제대로 배출을 못하거나 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 안에 자꾸 쌓이게 되어 발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계속해 우리의 신체가 로폐물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음식은 양파입니다. 이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 성분은 광합성 식물에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성분으로 항암 효과는 물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체내에서 중금속, 독성분,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의 흡착을 용이하게 해서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 다량 함유된 유황 성분은 몸속의 수은과 결합해 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마늘의 특성인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수은 등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로폐물 배출 습관은 바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인데요. 이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은 체내 로폐물이나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세포의 로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지켜준답니다. 맹물보다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로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차로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몸속 로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메모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 빈민가의 천재 과학자 라마누잔과 영국의 수학자 하디 교수의 우정을 그린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몸소 로펌물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해서 오는 성취감보다 누가 주목하든 말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자신의 일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묵묵함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윤련아,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

사랑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성보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서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서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출근하자 본 선생이 서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춘향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친형제도 아니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버는 소모가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했다. 소모는 자신의 생사는 자신의 마음대로이므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측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의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란란은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부터 사흘 뒤 란다는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다는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무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의 상해는 공장, 야시장, 국영식품점, 식당, 각종 버스로선은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오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세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서로 낯선 사이라고는 하지만 설지는 오히려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란다는 호생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아보와 설지는 1층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판세는 계속 비길 정도로 팽팽했다. 아보와 호생은 근처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다. 아보는 호생에게 좀 마음을 열라고 하면서 소모가 화를 냈던 그날 호생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은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지적했다. 호생은 그건 너무 속상해서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버는 호생이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이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솜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호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 병을 사왔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 있었다. 호생은 아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룡,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 아리랑이 배우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3: 재밌어요.
0: 재밌죠.
4: 예, 예. 흥이 납니다.
0: 예. 예, 그렇죠. 흥이 나고.
1: 오늘따라 목소리가 엄청 네. 아주 네. 네, 명랑하십니다.
0: 그럼요. 네. 예, 활기차야죠.
1: 네, 활기차시고. 네,
0: 자, 지난 네. 시간에 1절은 이젠 완전히 완벽하게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1: 잘 익히셨나봐요.
0: 네, 네, 네. 목소리가 클 때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고
1: 자신감
0: 생각해요.
1: 있다는 네. 말씀이죠.
0: 네,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1: 네,
0: 네.
1: 장구 준비되셨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네.

0: 저도 다. 근데 처음엔 잘 하시다가 네. 노래 들어가시니까 막 네. 박자를 막 이쪽 쪽으로
1: 절가로 들어가시니까 네. 또 박자가 늦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0: 좋지.
1: 네.
0: 잤어? 네. 잘 탔네. 저 잘.
1: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 박자를 조금만 더 네. 가면은 네. 널멍시멍 뒤에 있는데 그냥 네. 그 넘어갔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2: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후렴과 1절 부분은
1: 네. 완벽하죠. 네.

0: 완벽하나요?
1: 한 90% 정도는 네. 된 것 같습니다.
0: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2절 가죠.
1: 2절. 네. 해 뜨는
0: 2절 4절.
1: 네, 2절 4절 가사를 다
0: 해 뜨는 성산동. 네. 네.

자, 따라 부르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박자를 치시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천천히 할게요.

0: 하나 둘 자.
1: 하나 둘 셋.
0: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제가 성산동 하나 둘 배뜬 들어가야죠. 네, 바로 따라서 바로 따라서 제가 끝나면 그 다음 박을 바로 이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0: 두자가 두박입니다. 두박.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러면 한 박이죠. 한 장단이죠. 그럼 모두 다섯 박자 다섯 박이잖아요. 그죠? 다섯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박이죠. 여기서 줍자가 두박. 줍 줍 두박. 줍서 줍서. 네. 그냥 서는 몇 박이 될까요? 서가 서가 여덟 박이 되죠. 예, 네, 여덟 박이 되죠. 다섯 박에서 줍이 두 박, 나머지 세 박은 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다섯 한 장단이 모두 다섯 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여덟 박. 수학을 제가 맞게 했나요?
1: 일곱.
2: 그렇죠. 그 우서마안 그 다음 줍서 서가 서가 한 박자 가고 뒤에 또 두 박자 있잖아요. 박자. 그래서 세 박자죠. 박.
0: 그리고
2: 그 다음 뒤에 또 한 네, 장단.
0: 한 장단.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덟.
0: 네, 이렇게
2: 네? 맞네요.
0: 그 다음에 한 장단은 쉬셔도 됩니다.
2: 네,
0: 네 그걸 다 줍서 다 길게 하지 말고. 네, 쉬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0: 둘, 셋, 하나, 둘. 네. 마지막 한 장단은 쉬셔도 돼요. 네. 다 춥어 다 길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숨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1: 호흡이 안 되죠.
0: 호흡이. 네. 호흡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호흡이 모자라는데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길게 빼시다 보면은 막 현기증이 와가지고 또 막 쓰러질 수도 있어요.
1: 그럼요. 네.
0: 날씨가 또 이제 덥다 보니까 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네. 네.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인공호흡을 또 막 해드려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가수들도 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열 네. 박자를 다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0: 네. 근데 마음속으로 그 박을 세기는 세고
1: 해야죠.
0: 세셔야 됩니다. 안 우리가... 세면은 언제 네. 들어갈지 몰라요 또. 그렇죠. 네. 언제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네. 끝났다 할지라도 박은 마음속으로 세고 세면서 그 다음 구절을 기다려야죠.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그렇죠.
0: 자,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한번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창을 네. 범창을
1: 네, 범창.
0: 범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후렴부터 합니다.
1: 후렴부터.

0: 놀아봅소? 얼마나 놀고 싶으면 지금.
1: 아니,
0: 이해가 됩니다. 어, 이해가 됩니다.
2: 놀아봐도 괜찮잖아요. 어,
0: 놀아봐도 괜찮은데.
2: 넘어갔어요.
1: 놀아보자.
0: 그렇지. 아, 아 뭐.
2: 어쩌나 놀아봅소.
0: 놀아봅소? 놀아봅소? 자.

0: 마, 그, 네. 방금 막 그 방울먹을 또 막 쓰시면서 오랜만에 우리 그 어 네. 경기소리의 방울먹을 어. 예. 성산봉 하더니 네. 정든 내 낭군님 이렇게
1: 정... 네.
0: 가사 붙임이 조금 이상했죠.
1: 낭군님아
0: 네, 그렇죠.
1: 이랬습니다.

0: 장군님아 이러면 되죠.
1: 그렇죠.
0: 네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요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없어. 아니 근데 이렇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분이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정든내 남군님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1: 네.
0: 박사는 맞았잖아요.
1: 그럼 틀린 건 아니죠.
0: 틀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배웠으면 저 어떻게 불러야 되죠.
0: 네.
1: 그렇죠.
0: 네.

0: 이렇게 동의를 합시다 일단. 네. 그래서 네. 몇백 년의
1: 정든네.
2: 정든네. 정든네.
0: 그렇지. 나의 남구님이라는 얘기죠. 남의 남구님이 아니고. 그죠?
3: 네.
0: 자. 자, 여러분 해봅시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더 길게 가면 안 돼요.
0: 네, 네. 엄청 잘하시네. 자, 2절 이젠 괜찮으시죠?
2: 이제 그만 빼가지고.
0: 그만 빼가지고? 어, 그만 빼가지고.
2: 몇 분입니까, 이제?
0: 한 5분 했나요? 어.
1: 네.
2: 노래 가수들이 한다.
0: 네. 자. 죄송합니다.
1: 네. 네.
0: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후렴부터 시작해서. 아리아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러분 잘 부르시는데 이제는 제가 뭘 요구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장단을 좀 타셔야 돼요. 지금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얼씨구나 넘어갑소 수리 수리 수리
1: 경기 있는다
0: 절입니다. 덩 따쿵 짜 덩 짜쿵 짜 이 장단을 타셔야 돼요. 어깨를 들었 다가 났다. 아리 아리 아라리. 네, 그렇지. 네.
2: 흔들면 돼요.
0: 우리가 이제 민요를 부를 때는 저 지금 물론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앉아 갖고 노래를 부르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이 엉덩이를 의자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네. 좀 약간 이제
3: 덜성.
0: 네, 허리에 힘을 딱 주고 누가 위에서 이렇게 좀 잡아당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이 엉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들썽들썽하게 되죠.
3: 맞습니다.
0: 완전히 다 힘을 빼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십시오.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네, 앉아 계시면은 이 엉덩이 근육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집니다. 골반의 힘도 좋아지고 그죠? 엄이란 쌤
2: 네 맞습니다.
0: 네네. 그래서 네. 자 이번에는 장단을 타서 덩 따쿵 덩 이 덩이 중요해요. 덩이 네 덩이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덩을 덩덩 띄우십시오. 쪽배 마냥 네.

어미라 선생 네. 한번 또 범창을 장단 범창을 좀 한번 해주세요. 장단 범창. 네. 아 장단을 우리 엄머리 장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는지 네, 한번 예. 범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0: 떠나라 봅시다.
1: 아니 왜 자꾸 놀자고 하지?
0: 어떻게?
2: 아니 어 아니 지금 그 계절적으로 막 꽃 막 꽃이 막 피어나지요. 날씨가 좋아지죠. 하니까 놀고 싶은가 봐요. 우리 학생분들이 한번 좀 어디 좀 모시고,
3: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2: 네, 한번 놀러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 가서 한번 고쳐요.
2: 놀아봅서로?
4: 네, 놀아봅서.
2: 좋습니다.
4: 되죠?
2: 다시 한번.

0: 좋습니다. 아, 앞에 분은 숨을 추시면서 너무 멋있어요.
1: 장단이죠.
0: 네. 자, 우리 지금 여섯 분이 오셨으니까 세 분씩 해가지고 예. 네, 앞조 뒷조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2: 네, 예. 좋죠.
0: 좋죠. 네, 네 좋죠. 나쁘다고 해도 시키려고 했어요.
1: 네.
0: 네.
1: 부르셔도 좋죠.
0: 네네네. 네. 자, 앞줄에서 하실 때 뒷줄에서 좀 박수도 좀 쳐주시고 경계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지.
1: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리 네. 아리 아라리로
0: 율동을 꼭 하셔야 돼요. 율동을.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뒷줄에서 한번 뒷조 앞조 뒷조
1: 네.
0: 1조 2조
1: 2조 네. 네.

0: 잘하셨어요. 네.
1: 그래서 네. 미녀는 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2: 맞아요.
1: 일절을 잘 예, 터득을 하시면 그 다음에 네. 뭐 뒤에 이제
0: 그럼요.
1: 2절, 3절, 4절은 굉장히 쉽게 터득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구도잖아요.
0: 그럼요.
1: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
0: 그럼요. 네. 또 황관 선생님 노래를
1: 노래도 노래. 아이고. 자, 저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시니.
3: 아, 점점 약해.
1: 네.
0: 네.
3: 목소리 높이죠.
1: 장단을.

0: 않나 봐요.
1: 놀고 싶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죠. 네. 일해야죠.
1: 네, 일해야죠.
2: 놀면서 쉬면서 네, 네. 넘어갑시다. 네. 여기서 또 굳이 또 선생님께서
1: 네.
2: 틀린 부분 약간 네. 공동적으로 네. 틀리는 부분을 짚어드린다면요.
1: 틀리는 부분이
2: 네.
1: 지금 별로 뭐 너무 선명하게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2: 네.
1: 단지
2: 너무 잘하신 거죠.
1: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네.
1: 단지
2: 네.
1: 이제 장단을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연마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네.
2: 첫 박을 좀 네, 첫 강조를 박. 많이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또 많이 낫죠.

0: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1: 네.
0: 네. 그러니까 그 강의라는 거는 장단에서 강의라는 거는 한번 줬다가 뺏어와야 돼요. 줬다가 뺏어와야 됩니다. 어,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아,
1: 줬다가.
0: 아, 이렇게. 네. 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줄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 아리, 아라리, 로고, 얼, 시구나. 얼시구나가 아니고 얼시구나. 네. 그러니까 어, 언제 그랬던가 싶게 어, 안 준 것 같이
1: 네.
0: 강을 해, 하지 않았던 것 같이 얼시구나 이렇게 되죠. 얼시구나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1: 그렇죠. 뭐, 네. 맛이 없죠.

0: 밥송. 네,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네. 네. 근데 지금, 한번 준 다음에, 뺏지를 못합니다. 거두지를 못해요. 거둬야 되거든요.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1: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첫 박에 나가 네. 여러분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네. 뒷부분은 다 힘을 꼭꼭꼭꼭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아리. 그러니까 여기 몸을, 그, 우리가 장단을, 네. 여기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노래하실 때는 악보를 저쪽에 가사말을 좀 멀리 쪽에 놓고, 아리, 아리, 아라리로, 월시구나, 덩, 딱, 쿵, 따, 덩, 딱,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보세요. 되잖아요. 네. 식탁에 앉아서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0: 충분히 하죠.

0: 하나. 네. 네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네. 좋습니까?
1: 그렇죠.
0: 두 분이 식사하시다가 탁 이렇게 하셔도 아. 밥 맛이 가득죠.
1: 네. 집에서 네. 집에 그 저기 세대주 분과 이렇게 두 분이 마주 네. 앉아서 식사하시다가
0: 네.
1: 정든네 남군님아.
0: 네. 정든네 남군님아. 네. 이러면서 아이 좋잖아요.
1: 들렁이 벚꽃같이 웃어만 줍소 줍소
0: 이렇게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내 남군님한테 내 남군님한테 네. 뭐 요즘에 그 여성분들처럼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은 그런 바람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 요즘 여성들은 뭐 아 뭐 명품도 좀
0: 생활 조건이 되니까요. 그렇죠. 명품백도 요구하고
1: 네. 예전에는 네. 그냥 이렇게 웃어만 달라. 네. 웃어만
0: 소박하죠?
1: 줘도 웃어만 줘도 만족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좀 이제 마음을 착 비우시고 자꾸 이제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웃어만 줍소 이렇게 네. 해보십시오.
2: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그럼요. 이렇게 장단도 넣으시면서 너무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사실 옷머리 장단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네. 배우다 보면 요것도 매력 있잖아요.
1: 매력이죠.
0: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이쪽 집으로 갈까 아니다 난 내 네. 집으로 와야 돼 이거지. 이쪽 집으로 가면 8번 6호로 가요.
1: 그럼요. 네.
0: 멀멍 아 그리고 스리스리스라리로구 절시구나 넘어갑소 쏩니다. 넘어갑소 이게 아니고
1: 네.
0: 넘어갑소 놀멍시멍 넘어갑소 이렇게
1: 네. 네. 좋습니다.
0: 뭐, 음을 잘 잡으시면 돼요.
1: 뭐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0: 그럼요.
1: 네. 다음 야. 시간에는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네. 테스트를 네. 해서
0: 네. 네. 한 분 남으시오. 다 잘하실 거예요.
1: 다 잘하실 거예요.
0: 네, 그럼요.

0: 집에 가서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이번 주에 네, 다음 주에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1: 네, 그럼요. 네,
0: 오미란 쌤도 제 기회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1: 그러게요.
0: 자꾸 놀고 싶다고. 네. 두 번 시켰는데 오늘 두 번 다 놀고 갑서.
2: 애들이니까.
1: 아, 예.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가사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사말은 좀 놀다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쉬면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 재밌었어요.
1: 참 재밌었어요. 네. 네, 이제는 장단 헷갈리지 않으시죠?
2: 네.
1: 네. 자, 오늘도 류영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0: 환상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1: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두뇌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 아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제품은 무엇을 치료해주는 어떤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가, 이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게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면으로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입니다. 림상표는 무엇인가 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가래가 성하면서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오해해서 단순 폐경락에만 문제가 있는 게 단순 이 방면의 치료만 해서는 기본 완치한 이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네. 꼭 심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더불어 해야 하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초원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는 게, 아, 지금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 숨이 딱 맞는 것 같은 것도 숨이 맞지 않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어떤 증상이 됐습니다.
1: 그게 보통 효과가 아니네요. 예.
2: 그리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2: 기침을 세게 하는 게 기침 맞지 않고, 예. 목에 가래, 만평에 가래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2: 근데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예. 아홉가구 배달받아 또 수고하고 했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초원청심환을 먹고서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3: 생각지 못하던 효과 너무 잘 보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저 폐신병이 있어서 그냥 많이 헐떡거리고 조금 그럴싸도 숨이 차서 쉬었다는 각오에 또 이렇게 걸어댔습니다.
1: 예.
3: 이게 지금 그 증상이 명초한 어서 숨이 술 찬다 지금 걸을 때 어서는 또 가시 쓴다 섰다 가지 않고.
1: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앉으면 또 한숨 먹고 덥지 했댔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입에서 냄새 한숨 쉴 때 입에서 냄새로도 막 냄새 나는 게 알리고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3: 그 냄새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예. 개선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가슴이 그냥 침침하고 답답해 지내주면 이렇게 가슴이 편안하습니다.
1: 전염적인 심장병증 사이죠. 예.
0: 예, 예. 무슨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다면서 어떤 때문 병원에 가게 되면 무슨 이런 위험하다면 이랬겠다. 근데 어제는 그런 수사 없습니다. 병원 안 가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0: 그리고 가래 자꾸 올라와서 예. 그냥 기침사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내 지금 오늘도 더 싸서 먹자고 새가 더 싸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랬습니다. 예, 뭔가 뭐, 이 광고를 듣고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정신만으로 이래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깨거나 그러니까 높다로 넘어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게, 예. 예.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던 증상이 없어지고, 그렇고, 목에 계속 가래가 이제 붙어가고 기침이 붕붕 기쳤습니다. 굉장히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요. 아,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 뭐, 심혈이 좀 대단히 빨랐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3: 네, 지금 120거든, 저기는. 가슴이 황황황황하고 그랬습니다.
1: 위험한 심혈인데요. 예.
3: 예, 예, 예. 그래도 요즘은 검사를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3: 이야기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 효과가 좋고, 그래서 그 오늘 좀 인가 뭐 아홉 가구 또 주문해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수고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점심할 수는 한답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그저 가슴이 그저 떨리고, 그저 먼하고, 숨이 올라와요. 어떨 땐 정말 열흘이 불러서 두 번이나 병원에 가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
1: 심각할 정도입니다.
4: 돌아왔다 가면, 예, 또, 그렇고, 그저 일주일만 지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해서, 오후에 이게 약을 써도 안 되고, 누굴 구분된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좋은 정신만, 그래, 새각 싸서, 그래, 한갑 죽겠다. 그런 거, 한 달, 그래, 먹었는데, 야, 냄새도 나. 문 하고 앉아서 계속 살까? 어디, 얼마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거 먹고 그런 게 한 달 먹은 게, 입안에 냄새 나던 게 이렇고, 이빨 아프던 게 이렇고, 반듯하게 눕지 못하던 게, 반듯하게 눕고, 그리고 여 열린 게 불룩 가지고 않았습니다. 그리고
1: 예.
4: 얼마 좋습니까?
1: 열린이 불리아갈 정도겠다면 심각할 정도인데요.
4: 영진에 예. 심했지.
1: 심했습니다.
4: 그래가지고 예. 그저 밤중에도 그저 그래 불리아갔다가는 그저 일주일에 입원하고 또 5분 후 또 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거 먹고 그래도 어제는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1: 그래요? 예.
4: 그래도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요? 정신하고 좋습니다. 그래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돼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료성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죄송하고.
1: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나도 이건 먼저서 1년 넉 들어서 넘어든.
1: 와, 이거 잘 견제하셨네요. 어떠세요? 네,
5: 모든 면에서 많이 효과를 봤어요.
1: 그래요?
5: 네, 밥도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네. 머리가 뻥하고 심하던 게 이것도 좀 많이 남아서는 거의 없으나.
1: 아, 그래요?
5: 그리고 저기 입에서 냄새 나고, 예, 썩었고. 이 말을 그래도 그거는 어떤 냄새 나던 건 없어진 줄 알아요.
1: 그래요? 예, 예, 예.
5: 그래,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다기, 그것도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그렇죠.
5: 예, 그러나, 이 약이 내게 맞기려나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나 지금 하는 거.
1: 예, 예, 괜찮으세요. 이 제품 자체는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효과 없습니다.
5: 예, 수말은, 예, 수말.
1: 기본이죠. 예, 그리고, 차수는 조절하면
5: 한 번도 먹고 그래요.
1: 아, 그렇게 조절하세요. 됩니다. 예, 예, 예. 이미 1년 넉 달 복용하셨기 때문에 예. 치료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본 제품인가 예. 환자분들이 아주 잘
5: 반응이 없고
1: 그렇죠.

0: 효과가 더 빨라요.
1: 다른 부작용 같은 게 기본으로 느껴지는 바가 없죠. 예.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예.
0: 그래, 나는 이 내게 맞길래 난 앞으로 계속 묵사하고.
1: 그렇게 예. 하셔.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동원청 시간 우리 옆집에 노인이가 얻은 약은 다 쓰신 게 이거 쓰고 지금 효과가 긴장적으로 딸이가 또 돈을 보내서 약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이범에게 이 저 나하고 저 옆집 노인 두 분이서 얘기해야 될까 주문 받자겠네.
1: 예,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효과성에 긍정적인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고 이러니까 일단 시작에 복용하시면서 의료성을 따라 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3: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 심화는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약대학방은 거의 문 열고 나서면 신약대학방이 보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각은 약 12일간 자업 허용하는데 우대 정책으로는 3각을 싸면 한각 그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라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넉 달이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9각의 3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18각의 6각을 받게 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자업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접수하는데 가격적으로서 접수가 어느 정도 가볍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고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복용하지 않아서 효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3주 자우면 기본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러면 내가 다 치료됐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효과가 빨라서 효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료성은 넉 달을 기본으로서 심장병은 치료하셔야 하는 건데 이제 위에서 1년 넉 달 복용하신 분은 와 이 제품이 전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신심을 갖고 두 번 복용했다 한 번 복용했다 이거 조절한다고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알수는 20 알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차수만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때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질병인가 해서 심장병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전형적으로 장기의 심장병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뭐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혈압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현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하시기 위해서라면 일거다득의 효과 가운데서 심장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모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혀끝이 너무 재빨갑니다. 혀끝이 재빨갛다면 심장열로 그럴 수 있고 혀 주위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그럴 수 있고 혓바닥이 철개가 앉은 것처럼 그렇다가 때로는 재빨개진다면 이것은 위열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가맣게 질리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혈이 정상

0: 심률은 1분에 뭐 60차 벗어져서 7, 80차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1분에 1 빼기 30차, 그리고 너무 늦게 뛰는 분들 1분에 40차 그 좌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에 쓰러질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면 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기도 하며 다른 증상과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서 그런가 하는데요. 바로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이나 발등에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쉽게 놀라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민을 들인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고동맥은 어느 부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에 있는데요. 여기에 고동맥을 통해서 심장 주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강다짐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기계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의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같은 증상이 있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밤에 열리게 불려가서 주자를 했습니다. 주자하고 한동안 지나가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바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배가 아픈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죠. 협심증,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까지, 늑골까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시점은 신약대학방, 밑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중대대상 진척정황 전문주재회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청 취시한 종료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관건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면서 사로를 혁신해 막힌 곳을 뚫고 여러 조치로 병목제약을 타파해 연변발전 대국에 관계되는 중대대상이 조속히 진전되도록 주동함으로써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기세를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씨, 왕청현, 안도현, 도문시 당위 주요 책임자와 주정부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연길공항 이전 건설,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목단강 철도, 장백산 생태관광 전용선, 호림 장춘 천연가스관 연길지선, 도나시 녹색수소 알콜화학공업 연합생산, 도나시 200메가와트 에너지 축적발전소, 연변석현 쌍록초산 섬유소 승격해저 등 연변발전대국에 관계되는 10개 중대 대상의 최신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은 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정밀화학공업, 문화관광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현재 대상 전 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고 부분적 대상은 이미 돌파적인 진전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육속 락착되고 다그쳐 실시됨에 따라 우리 주가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고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회보를 청취하는 동안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일일이 묻고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연구 판단했으며 해결책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자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며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 생활질을 높이는 객관적 요구입니다. 도약 초월을 다그쳐 실현하고 선진 발달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희망과 관건은 대상이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대 대상이 전조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면서 연변 장기적 발전에 관계되는 높이에 서서 대상을 기획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어려운 부분을 조시하고 신속히 복기 분석해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을 조속히 내놓음으로써 중대 대상 건설이 전면적으로 기세를 올리고 건설 속도를 내며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담반 추진을 견제해야 합니다.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되도록 일찍 추진하고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상급 부문과의 소통, 연결을 1층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해 수속 처리, 용지 보장, 용자 수요 등 관건 문제를 상의하고 연구 판단함으로써 모든 고리마다 전담 역량이 지켜보고 매개 임무마다 구체적인 사람에게 실시되도록 확보해 전담반에 긴밀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는 사업 자세로 대상의 속도 제고와 빠른 진척을 가져와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대상 인솔 단위 주요 책임자들은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협조하고 전 과정을 추적 감독해야 하며 뒤처진 부분에 대해 등록, 종결, 관리를 실행하고 리반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철거, 림지 징수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는 정책 창구기를 예민하게 포착해 수로망, 도시 지하 도관망, 신형 전력망, 물류망, 연산망, 차세대 통신망 등 일련의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하고 비축해야 합니다. 대상 론증 관문을 엄격히 다잡고 대상 성숙도를 높이는 데 힘써 대상이 순조롭게 신청되고 성공적으로 락착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유효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관련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 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에 립각해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형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개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

는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0: 임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도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临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동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의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봉사중심, 인터넷방송인과 서부계획 위국수변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주제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산업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 산업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천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천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냉위는 BRT 전용 차도와

0: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 5호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대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선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기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에 뿌리박고 개척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2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정현 도원
2: 서목입니다.
1: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기버섯 4.0 판지능 공장을 설전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솔을 견지하면서 귀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5월 30일과 31일 연변주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0: 배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 중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 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련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르지요.

0: 다릅니다.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예, 주요하게는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죠. 예, 심장의 에너지를 또 많이 보충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주고 그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그 심교통, 허혈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이 배심병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 심장병에서 중한 이런 병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죠. 예,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그런 특수한 이런 성분인데 아주 핵심 성분이죠. 예,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화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면서 활성화시켜준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거나 언어장애가 왔다거나 또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특히는 신경계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신경성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잔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혹은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장약 심리방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아, 네, 옛날에 심장을 많이 고생하고 가슴이 떨기고 소리도 놀라고 자체 소리도 놀라고 어쨌든 이상하게 가슴 후두둑하게 신기 좀 엄청 치못합대다. 심장이나 보매.
0: 예.
2: 길에 밤에도 예 자다가도 세 번 네 번씩 일어나서 앉았다가는 숨이 막혀서 잠들고서 눕고 이랬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어쨌든 숨이 막히고 이불도 예, 심장이 올려놓으면 막 가까이서 올려 못 놓고 그냥 내려놓고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0: 예.
2: 그래도 다행히 방송 들은 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어찌 잘하는 또 어쨌든 그 이야기 내게 맞는 것 같아서 내 1년 먹었는데 효과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0: 아, 예.
2: 그래 한 1년 먹고는 1년을 끊어서 아이 먹고 앞날도 이뤘었습니다.
0: 아, 예. 야, 예, 효과가 원래 이게
2: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그렇습니다.
2: 예, 그래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들 차에 우리 영감이 지난 겨울에 또 예, 녹공이 와가지고 염병이 입에 내서 이줄 입에 내고 이줄 위에 나와서 11월 12일 날에 나왔는데 이때 그지 어쨌든 내 효과를 보니까 선생님 강의란 소리를 듣고 소리인데 다시 주문에 쌌습니다.
0: 아, 예. 그래서 다 잡수게 했죠. 예.
2: 36갈 쌓으면 36갈 쌓았다.
0: 옳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2: 그래, 예. 1년 4개월 치 쌓았습니다.
0: 예, 잘하셨습니다.
2: 7천 얼마에 치 쌓았습니다.
0: 7,128원이죠, 그때. 예.
2: 아, 그러니까.
0: 예.
2: 그래, 그때부터 우리 영감 두신 게 지금 예. 세상적인 사람처럼 활동하고, 예, 매력 없지 않고, 예, 사람의 생기 있습니다.
0: 예, 중풍 후유증이 그렇게 예, 치료 효과가 원래 좋은 이야기입니다.
2: 예. 예. 그래, 나도 또 우리 영감 좋아진 거 보고 나도 같이 먹었는데, 예, 나도 영 좋습니다. 그 약 먹은 게.
0: 맞습니다. 그렇게 좋아집니다.
2: 예, 얼굴이 밥 맛이 좋고, 예, 얼굴이 남보다 색깔이 좀 희고 이래까 모든 하루 꼽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0: 그래, 순아이라 하면

0: 잘 되면 서리 얼굴이 라며 그 좋아지는 사람 그리 많습니다.
1: 예, 그 얼굴이 금방 타던 게 여름에는 올해는 그 약을 먹으면 또 얼굴 타지 않습니까?
0: 하하,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래 뭐도 이렇게 나 먹으면 이뻐진다, 나를 멋있단다 이랬단 말인다.
0: 그 약을 잡수고서리 그렇게 혈액순환이 나면 잘 되면서리 뭐 얼굴이 검은 보시시 있다거나 예. 또 그 예. 이 얼굴이 잠이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삐깨져가지고 예. 그 얼굴이 거기서 번듯하다고 그러며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 얼굴이 좋아져서 고봐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그래 저때서 고봐졌다지 내가 또 소개한 아줌마도 예, 처음에는 저기 부마자서 얼굴이 새까맣게 진행 배웠었습니다.
0: 예.
1: 근데 이 약도 두 달 4살이 돼 얼굴 색깔이 까만게 벗어가지고 헬색이 됐습니다. 완으로.
0: 얼마 좋습니까? 예.
1: 야, 그래 지금 정상적인 사람처럼 어떤 손은 못 썼던 게 언제 어제도 빚는다지.
0: 아, 예.
1: 아, 효과 정말 되게 봤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계속 보고 쉬세라고 인사한.
0: 아, 예.
1: 그래 지금 파투도 댕기지 정말 모두 말하는 게 좋냐 소개를 기다려서 저기 빨리 났다고 나를 모두 야, 진 대단하고
0: 칭찬하게 예. 이 약은 소개를 해주면은 요가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1: 예, 지세라습니다. 예. 나 아픈 사람 보면 다 해준다 그래 이랬어.
0: 맞습니다. 예, 덕스럽습니다. 예,
1: 야, 제 마음에 거볼까 그랬다고 이랬다.
0: 예.
1: 그래 둘이 먹을 거야. 나도 야 요즘 거의 떨어져서 예. 활동 때 주문하다
0: 예, 이번 활동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옷은 오라잼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0: 네.
3: 그 향수력이 높아가지고, 안정해야 돼가지고, 소리는 거사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이.
0: 예.
3: 그래서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고 버티고 그랬는데, 지금 1년 석 달 먹었는데, 아직 달 봐야 될까에, 이게 혈압이 안정돼가지고, 소리, 이전 혈압약은 세 가지를 먹던 거 다 끊고, 20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예, 그렇게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3: 예, 그리고 예. 그 녹음이 두 번 왔단 말입니다. 예.
0: 예.
3: 그래서 그 병원에 이번에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한쪽 발 다리가 저리고 예. 그 맥이 없고 이게 불편하고 예. 시리고 그랬습니다.
0: 예.
3: 그냥 머리에서 그냥 힝 소리 나고 정신이 나고 고래 아프고 예.
0: 예.
3: 그랬는데 지금은 예. 그 고래 아프고 소리 나고 힘 돌아가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발 다리에 힘이 오고 예, 저리던 것도, 그, 저기, 뭡니까, 이제는 없고, 예, 발이 온온하게 옮겨왔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관절이 좋지 않아서 이거 활동 못 했습니다.
0: 아.
3: 원래 이게, 그, 녹음 걸리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해야 되겠는데, 걸음걸이 막 간치 않고, 관절이 그냥 아프니까, 예, 운동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발을 그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 다리 다 아프고, 허리 다 아프고, 허리 여전반 투출하 있단 말입니다. 기관제도 예, 그, 관절에 마개 받은 다슬고, 예, 연골이 다 다슬어서 그렇다는 게 이래다랍니다. 퇴행성 관절이 예.
0: 예.
3: 예, 그런지 지금은, 예, 다리 다 아프고, 허리 다 아프고, 예, 이제는, 예, 나가 잘 댕깁니다. 침대도 올라가도 이렇고, 올리막이
0: 회복이 잘 됐습니다. 예,
3: 예. 예. 그 숨도 아예 차고 이젠 그렇게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효과를 여러 가지로 봤단 말입니다. 이 서장약이 원래 좀 신비하대 구멍까지
0: 맞습니다. 이 예. 세상약이라면 원래 알아주지니까
3: 예. 고산지대지, 기어이 차지, 공기 희박하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또 그 청정지역으로
0: 이어진다는
3: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이런 깨끗하고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약이 되니까요.
0: 효과, 예. 예, 약을 이거 선택할 때는 어쨌든 약이 대원은 꼭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 나온 예. 약재인가. 이게 예. 중요하죠.
3: 예. 그게 중요하지.
0: 예.
3: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둘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36가지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예.
3: 근데 우리 친구가 얘 남편의 중풍이 왔습니다.
0: 아.
3: 거기다가 똘개배 있습니다. 치매 증상도 잠깐 있다 예.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개를 해서 이 약 쓰는데 효과 좋답니다.
0: 아, 예.
3: 전화를 많이 받다면서리 예, 이번 활동에 오라지에 끝이 난다니까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이 종풍이라미 네. 그리고 이 파키슨베이라미 영이 효과가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나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활동 거의 끝이 난다. 어서 오라지.
3: 예. 예.

0: 예, 알만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어머니 고혈압이 예, 거의 20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호한단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어떤 땡어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땡어 전기 먹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영양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쓰러 그렇단다.
1: 예.
3: 이런 데 치료 못한다고 이사가 말합니다.
1: 그게 치료가 바쁜다. 예.
3: 예, 이렇게 소리 나다가 내서 마감이 긴물 같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되는데 상해상에서 제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도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난 것 같습니다.
1: 예.
3: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아진 게 알립니다.
1: 알리죠. 예.
3: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를 하고 전지 못한 소리 아예 난다.
1: 아, 예. 좋은
3: 안심입니다.
1: 예.
3: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혈압 버거리 딱해서 예, 야도 빨다오 이 약 먹고 예, 혈압이 하고 또 빼버렸습니다.
1: 예, 떼버릴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무릎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도 못 걷고 쉬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예, 맨디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아,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이왕 지금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산다.
1: 예, 원래 예, 신면증이 아주 좋습니다.
3: 예, 저는 예, 효과를 보니까 예, 어제서나 노년에 예, 이하고 먹으면서 예, 우리 집 두 사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배달 받았습니다.
3: 근데, 예, 근데 한 가지 선생님 문의합시다.
1: 예.
3: 우리 올케가 글쎄, 아까 숨 심장에 그렇게 뜨근뜨근해 난단다. 이거 예. 어때, 이렇습니까?
1: 아, 이 심장이 그 뜨거운 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푸술이 볼 수 있는데, 예, 그 심지 취재가 있는 분들이 예, 심근 허혈이라고 말하죠. 예. 이런 분들이 심장의 혈액 공급 부족할 때에 예,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도 나타날 수 있고 예. 심장이 또 뜨거워나는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3: 예.
1: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 심근염이나 심보의 심포염이 이런 게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예, 또 심장이 뜨거워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심근염은 심장 근육의 세균이나 병독이 감염됐거나 혹은 약물 반응이나 또 자신의 면역 이런 질병으로의 심근염이 있는 이런 분들 우울하거나 긴장감을 느끼거나 또 몹시 놀라 공포감이 나타날 때 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됩니다. 예. 그러면서 네. 심장이 뜨거워나는 느낌을 유발하죠. 예. 이게 요 심포염은 심장 밖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걸 심보라고 합니다. 예. 심포라고 네. 하죠. 예. 이 심보의 염증이 있을 때 또 심장이 뜨거워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앞가슴이 그 왼쪽을 해서 많이 뜨거워나죠. 예. 이게 심근염도 좋고 심포염도 좋고 또 이게 지속되는 가슴 통증이나 심장이 뜨거워나는 느낌을 유발하고 열이 나면서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또 어떨 때 지금 열을 저는 기온이 많이 뜨거워 오길래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아, 또 찬 바람에 의해서 그 이 그 가스리라미 그 뭐 겨울이라미 잼까지 이 찬 바람에 의해서의 갈비뼈 사이 신경염을 유발할 때 또 가슴을 찌르는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심장이 뜨거워나는 이런 증상을 또 그 나타내죠. 예. 그래서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신지 최시가 있다거나 심근염이 있다거나 심포염이 있는 이런 분들이 심장이 뜨거워나는 이런 느낌을 유발하는 증상 치료에도 효과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경염도 신경계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계통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면에서는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서의 뇌신경을 또 이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또 그 뇌신경 조직이가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그 신경염의 치료가 효과가 아주 좋지요. 예.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0: 네, 예,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0: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뇨 신경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먹기 전에는 심장병이 좀 심합니다.
0: 예.
3: 그래, 그래. 항상 그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또 미경색, 거기다도 미경색까지 있었는가나 항상 그저 이런 게 발작한다면 앞뒤 가슴이 쫄지가 아프고 어디든 찍이 나고 그랬어요. 구호차에 불려서 그저 입원도 하고 입원도 잘 수리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했는데 근데 이, 지금은 이 장약을 먹은 다음에 입원 아야 한 번도 입원 아야 이 약을 먹은
0: 이 약을 잡수면서 입원 아야 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3: 한 번도 입원 아야 그리고 얼마 되는 게 좋겠어요. 야 이 뇌경색이라면 그냥 뒷골이 아프고 그런 게 영 써버려 영 바쁜다
0: 그렇죠
3: 그런 게 지금은 영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혈압, 고혈압이 환자를 해놨어요 고혈압은 그 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고혈압은 보통 서약입니다 서약을 또
0: 여기까지
3: 놓고 먹었잖아요 간 상하지 위로 상하지 코까지 상하지 그러니까 영에 어느 때는 그 소변 자수도 작아지고 많아지고 간이 답답하고 그래서 영 인간 고생하다가 이 약을 먹고 좀 혈압 조절이 이 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영 잘 되지 않고 지금
0: 맞습니다 정말 잘 된다 원래
3: 그렇지만 이거는 이 소장이 고원지대에서 좀 신나나 야생약제 네 가지 예상약제로 저거 약제 그런 짓 좀 한 가지하고 여러 가지 병 치료에 그러면 어째서 이리 좋을 거야 이게 그래
0: 소장약이래 그렇지
3: 딸밤에 약 뚝대도 좀 혈압 올라가지고 이것만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로스라기 말해서 지금 시중에 혈압약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0: 맞습니다.
3: 예. 그러나 요즘은 또 이 약 먹는다는 이 약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병이 하고 나는 위염이 나빴습니다. 위염이 있어. 그러니 위 아파서 밥을 바로 못 먹고 소화해서 항상 그 위를 그먹히고 그래서 소화제를 달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 좋아서 소화제를 그먹서 아예 먹습니다. 이제는. 그러고 또 저녁에 어떻게 돼 그러지 신자이란 아빠 그러지 저녁에 자지 못했는데 지금은 저녁에 이 병, 여러 가지 병이 좋아지니까 저녁에 잠을 좀 잘 잡니다, 지금.
0: 네. 잠 원래 잘 잘 수 있는 약인데.
3: 예, 정말 잠을 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 이 약, 이 때문에 난 정말 이게 행복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0: 예.
3: 예. 우리 친구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어제 그냥 변비 있었어요. 위장이 나쁘겠지, 뭐. 위장이 나빴어요. 그런 변비 있었어요. 변비 있고 또 뇌경색도 왔다 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는 게 자꾸, 야, 자기도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해? 자꾸 내 이런 병이 뇌경색까지 왔지, 변비도 있지, 이런 병이 이 약 먹으면 되게 내가 자꾸 문의해 달랍니다.
0: 예, 이 윤세가 있는 분들 보면은 변비가 오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 특히 그 혈압이 높은 분들 변비가 있어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변을 보면서 그럴 때면은 뇌출혈이 올 위험성도 또 있죠. 예. 이게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변비가 생깁니다. 예. 중이는 폐와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폐열이 심해면은 대상열도 세지죠.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폐열 대상열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담남성 지룡이라든가 홍경천 황계가 들어갔고 또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황계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변비 해결이 아주 그 효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뇌경색도 있다지입니까? 우리 이 약은 지금 뇌경색이 왔다거나 뇌출혈이 왔다거나 이 뇌중풍이 온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에서 지금 효과를 보고 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그래서 뇌경색 치료에 아주 효과 좋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3: 그래 뭐 이번 활동이 이번 또 활동이 나도 참가하고 이다음부터 참가하겠답니다.
0: 예. 예.
3: 이번 설마 믿을만한 약입니다. 예. 정말 실감이 듭니다.
0: 예. 예 이번이 예. 우리 할도에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할도에 어서는 5월 30일에 끝이 나니까나 단방 끝이 납니다. 예. 이번에 우리 할동 여기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330원짜리 번약이 이 지금 손님처럼 문의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 번약 세곽이나 더 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입니다. 네. 예.

0: 천원도입니다.
1: 예, 천원도는 그것도 드리고, 네. 그리고 약 사는데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이죠. 예, 요 한 과기 가격이 330원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 시내가 어느 순지에 오란다.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도서는
1: 5년 넘습니다.
3: 예, 5년 넘고 이런.
1: 예, 5년 어선 두 달 섭니다. 예.
3: 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번이 쓰면 조막 집이 식구도 다 쓰고 또 유세 소개를 입으로 전해가지고 소리 많은 사람들이
1: 친척 친구 많이 쓰니까
3: 뭐지 인간은 약간 이게 중풍이나 뇌혈관 무슨 먹거운심 이런 거는 다 치료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
1: 그러니까 그렇죠.
3: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서방약이 천연약 재고 또 고산지구 약 재고 또 4,500m 이상이 난한 거를 생긴 네 가지가 들어갔다 하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자기시다 많다 몸에 들어가서
1: 야 혈액이 강합니다.
3: 예. 염증들 없애가지고 그 세포를 예.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는 몸이 크게 높을까 모두 사람들이 재풀이 오지 않고 놓고 이러면 다 나서져가지고
1: 예.
3: 그 다음에 심장병 약이라니 그 다음에 예. 그 혈압 약이라 우리 15수고 다 뗐습니다 선생님.
1: 네 예. 그렇게 그 정도면 뗄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약은 어쨌든 이 약은 어쨌든 정말 지금 얘기를 해서 정말 대단히 좋은 이 약인데 훌륭한 약이라고 나 본다.
1: 예.
3: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많이 약을 써도 이게 정말 효과 나지 않더니 이 확실히 좋은 약이 정말 예. 그게 그 안에 다 있을 때가 가만 보여.
1: 그렇죠, 예. 다 그 예. 안에 있습니다. 예. 어째서 이 한 지금 한쪽 그 분들이 예, 이분천 이분호라는 이 속담이 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예, 꼭 잘 명기하십시오. 우리 이게 약이 비싼 것 같아도 예, 소장약이 어째 이리 비싼가 이래도 예, 결국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야생약 젤로 만든 이런 약이고 약이 그렇게 효과가 특별히 나지 않고 뭡니까?
3: 그렇죠.
1: 예.
3: 그다 홍준수는 또 5,400원대 이상.
1: 그렇죠.
3: 그 약이 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이 본신이라 그 전체가 모두 산소 저장량이 그 몸에 많아가지고. 이런 좋은 약을 먹은 사람이 굉장히 지루 애들 수 없다는 생각을 정말.
1: 그래, 근래 이게 약을 선택할 때 약이 레원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3: 예,
1: 약이 어디, 중요하죠. 이 약재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중요하죠.
3: 그렇죠. 예. 에이. 어느 공장인가 또 이런 거라 다 보고 나니 우리 어제 예, 기본으로 결국 약을 써보면 예, 벌써 한 개라도 석다나 써보면 그다음에 그게 처음에 며칠 쓴 벌써 약이 자기게 맞으니 알린다 감각이.
1: 그렇죠. 그치? 원래 그런
3: 예. 그래서 석달 써서 효과 없으면 그거는 약 효과가 벌써 그게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 나는 석달 써서 효과입니다. 난 알겠습니다. 그래 그 반년씩 1년씩 이렇게 쓰면 정말 효과 없으면 돈도 낭비.
1: 그렇죠. 예. 이 약은 효과 있으니까.
3: 예, 효과 있으니까.
1: 사람마다 다 효과 있어요.
3: 정말 생명에서 구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니 우리 싸웠습니다. 삼촌이 야 우리 사촌 자리 아줌마에 싸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날씨 아주 그저에 그 열고 가서 거기다 참가해서 싸는데 이제 그러면서 두 달 썼습니다. 그런 게 그 싸고 보니까 나 그다음에 아니 전제 어떤 거는 나다 그저에 좋아진다. 이 머리 심하게 그저 의사 없어지고 그다음에 해라 때 두 번 잤었던 거 한 번 잤습니다.
1: 네. 이래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혈압약도 뗄 수 있습니다.
3: 알았습니다.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약을 우리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이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예전 뇌경색이 걸려가지고서 예, 용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서 예, 머리 어지럽고 그다음에 경력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반신 잘 못 썼댔습니다. 이 계단에서 이 예, 예, 바깥에 나가자면 부축하고 이랬댔습니다. 밤잠 못 자고 그다음에 소변이 살고 위 나빠서 밥 못 먹고 이래서 예, 고생하고
1: 해가
4: 특히 올라다 내렸다 해서 예, 온전하게 돼가지고 이 노공이 걸려 했는데 예. 아이 혈압이 어떻게 돼서 예. 자꾸만 저해지라면서 좋다 나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1: 예. 네. 예. 예. 우리 어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2: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4: 예.
2: 바랍니다.
4: 예.
2: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고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여러분은 이겨내다, 극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저앉다, 굴복하다, 체념하다와 같은 말들이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가끔은 이겨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삶의 또 다른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계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해온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주제, 바로 변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물려받은 각본의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각본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날개라는 삶의 수단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물려받은 부정적인 각본을 아주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그의 친구인 한 철학 교수가 변환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각본들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각본들을 바꿀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변환자의 역할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기 부모가 했던 대로 행동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주도적이기 때문에 이 각본을 얼마든지 고쳐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각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각본을 자신의 사명서에 쓸 수 있고 자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이 새겨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또 이 사명서와 일치되게 생활하면서 매일의 개인적 승리라는 삶을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답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가족에게 대물림으로 내려온 버릇이 바로 우리 세대에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변환자이며 우리로 인해 수많은 후손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세기 훌륭한 한 사람인 안와르 사드타는 이 변환의 본질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대를 남겨주었습니다. 네, 그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 증오, 오해라는 높은 벽의 과거와 충돌과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될 미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협상을 위한 온갖 노력은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 의전과 절차상의 문제, 협상 초안에 쉼표를 찍느냐 마침표를 찍느냐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뭇잎을 쳐내는 방식으로 그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사다트는 과거 외로운 감옥에서 정신을 집중시켰던 경험을 되살려서 문제 뿌리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역사를 바꿔놓았고 수백만 명을 구원했답니다. 사다트는 자신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이로 주황감옥 54호실에서 내면의 역량을 끌어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한 역량은 재능이라 할 수도 있겠고 능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뭇잎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응급처치식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로는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뿌리, 즉 사고의 바탕이자 기본인 사고틀을 바꿈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사고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해주고 세상을 보는 렌즈를 창조해준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도덕적 진리는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인 방식으로 품게 된 도덕적 진리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면의 본성 자체가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된 도덕적 진리만이 자발적이고 인위적으로 자신에서 무의식적 행동을 하게 돼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이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 진리 사이에는 공간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다면 아직 이 진리 자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도 있지 않으며 바로 우리 자체인 겁니다. 일체감, 즉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것은 7가지 습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며 가치 있는 열매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화합했을 때 기쁨을 맛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분열의 쓰리라고 위로운 경험도 맛보았을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화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동시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을 가능케 해주는 완벽한 온행일치 성품을 갖추고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응급처치식으로는 해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두고 다른 생활 중심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틀과 가치 없는 습관의 안락함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확고한 결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 매일 개인적인 승리를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끈기 있게 잡초를 제거해가며 가꾸어 줄 때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결국 아주 소중하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삶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시인 에모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노력할 때 일이 더욱 쉬워지는 것은 일의 성격이 변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두고 생산과 생산 능력의 개선 사이의 균형을 잡아줄 때 우리는 효과적이고 유용하며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변환자라는 위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물려받은 각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본을 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초월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날개를 물려주는 바로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잠재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가슴 벅찬 화합의 순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삶의 소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을 닮은 꽃 해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란 참 환하고 명랑한 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좀 단순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가 마이클 플론도 밝고 활기찬 자신의 정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는 해바라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짙은 색상의 잎에 뾰족뾰족한 꽃이 피고 독성 있는 아죽가리를 옆에 심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슴이 터질 듯 환한 해바라기와 약간 음흉해 보이는 아죽가리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완벽한 짝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 해바라기는 혼자 있을 때, 특히 자신의 그림자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음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바라기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화려한 색상의 사진뿐만 아니라 꽃잎이 시들고 씨가 맺힌 흑백 사진도 많이 나오죠. 그 형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꽃잎 없는 해바라기 사진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색상이 사라지고 오히려 꽃의 구조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정원사들이 건축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매력 말이죠. 하지만 뼈대만 남은 해바라기 매력은 단순히 형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잔해처럼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가슴 아프게 알려줍니다. 마치 태양 자체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큰 소리로 외치는 노란색, 바로 빛과 따뜻함, 행복의 색상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살 때 처음으로 커다란 해바라기들만 그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 아를로로 이사한 후 그의 삶은 잠시 햇살처럼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는 노란색 집을 빌리고 작업실을 해바라기 그림들로 꽉 채우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배경 위에서 크롬 옐로, 즉 노란색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림들은 그가 기대한 대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같은 웅장함 효과를 냈습니다. 반 고흐는 또한 이 그림들로 후기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운동의 남쪽 작업집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특히 폴 고갱이 자신의 기획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결국 고갱이 아를로로 오게 됩니다.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마침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12월이라 실제 꽃을 보며 그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고갱은 반 고흐가 해바라기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고흐는 자신만의 주제와 양식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찾는 셈이 됐습니다. 고갱은 햇살이 가득할 때 효과를 거듭 보여준다며 해바라기 그림을 열렬히 칭찬합니다. 네, 그러나 두 예술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갱이 파리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곧 헤어졌고 반 고흐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친구들과 추종자들은 강렬한 노란색이 사라진 시든 해바라기 그림으로 그를 기렸습니다. 시든 해바라기는 또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 앨런 긴즈버그는 버클리 철도역 마당에서 톱밥 더미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해바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바라기는 꽃잎이 망가져 있었고 씨앗도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귀에는 죽은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긴즈버그는 그 시들고 망가진 해바라기를 인간, 구체적으로는

기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 비유했습니다. 너는 내가 해바라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라고 그는 식물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기관차가 아니었어. 너는 해바라기 뿐이야. 이 메시지는 그 자신과 슬픈 표정의 친구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칙칙한 겉모습이 우리가 아니야. 우리 안에는 씨앗이라는 축복을 받은 황금빛 해바라기가 있어라고 노래했습니다. 반고흐처럼 긴즈버그도 해바라기가 가장 환한 모습으로 단순한 기쁨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바라기는 꽃이 시들면서 맺히는 수많은 씨앗 안에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꽃을 그릴 때 가장 많이 그리는 것이 바로 해바라기이고 해바라기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과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해바라기 그림이 환경보호와 평화를 내몰하는 여러 운동에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환하고 명랭한 모습 그 뒤에 숨겨진 시듬과 씨앗의 약속. 자, 오늘은 해바라기가 가진 두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겨내지 못한 오늘이 있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앉아 쉬어가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용기니 말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희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리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으로 모든 지금 환자들이 찾고 있는데 리우라 하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나 다 같은 치료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과감하게 기존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치료인 부강주사료법에 지금 성공해서 림상적으로 치료 어려운 여러 가지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서 예, 한동안 줄곧 무료 치료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미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예, 이제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 즉 말해서 내일까지입니다. 예, 모든 병을 다 무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허리 질환에 관해서 예, 척추, 즉 요추 협착증이라든지 주간판 탈출, 중년 노년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인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서는 신통이 해결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전전근근하면서 돈만 날리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직접 체험해 줄 수 있는 기회로서 허리 질환만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내일 하루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치료는 열흘 간격을 두고 예, 한 번 치료한 다음 열흘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치료, 또 열흘 지나서 세 번째 치료 예, 이렇게 진행하므로 내일 하루로서는 이 세 번 치료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치료라도 체험해서 효과 있으면 더 치료받고 효과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2: 우리 친구, 내 같이, 우리 친구 서희 같이, 내 같이 가서 예, 현대병원에 가서 우리 이 허리를 치료를 했습니다.
1: 예.
2: 근데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1: 두 번.
2: 예, 두 번 치료를 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내일이 가는 날인데 다행히 내일까지 우리 세 번 가, 하자고 그래 떠났습니다.
1: 내일 가면 세 번째 치료입니까?
2: 예, 예, 그게 모두 완전히 낫을 것 같습니다.
1: 예.
2: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밥이랑 못했습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뱅뱅 돌미.
1: 예.
2: 이게 원래 저번에 맞을까 효과 나더라 맞다.
1: 그렇습니다.
2: 그래, 열흘 예. 지나서 두 번 가, 하고,
1: 예.
2: 무슨 또 열흘, 오늘까지 열 이틀 체인지, 그래요.
1: 예.
2: 가서 어떤 마지막 날로
1: 참 운이 좋습니다. 세 번 예. 치료 다 공짜로 했으니까 예.
2: 아 선생님 강의를 그렇게 잘한데 열심히 들었지 그래.
1: 예, 예. 전 효과.
2: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내 전번에도 어래 전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남편은 어전에 네 번 치료를 받고서 지금 그저의 기적같이 좋아져서 여기 만나봐.
1: 예, 무슨 허리 질환? 예, 예 여추 협착입니까?
3: 예, 예. 여추 협착에 골질 증식이 어째서나
1: 골질 증식.
3: 이 관한 데는 모든 면이 다 불편해서
1: 예.
3: 정말 많은 고통 받아왔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약 쓰다 쓰다 효과 없으니까 나 그래서 계속 집에서 진통제를 잡수고 이래 있다가들이 현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네 번 받았는데 원래 세 번 받고 또 온 것도
1: 예.
3: 한 번가 더 받았습니다.
1: 예.
3: 지금은 정말 오랜에 그렇게 고통 받아오며 이때까지.

0: 은퇴를 받아왔는데
1: 네.
0: 지금 예, 영 반가워합니다.
1: 예, 작가가죠. 예, 그렇게 예. 아프던 게
0: 예. 첫뜸에 예, 통증이 영 심했는데 계속 두 편으로부터 지평편으로부터 그걸로 하루에 그만 어떤 때는 열 알도 잡수는 것 같기도 하고 통증이 심하면 또 잡수고
1: 그렇지. 통증은 예. 어 예. 간도 못 쓰게 하고 위도 상하게 하고
0: 예,
1: 예 잠시나마 그래서 달래는 작용밖에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은 예, 그 진통제로 돼 있거나 예, 영 본인도 예, 영 좋아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1: 예.
0: 또 예, 우리 남편이 소개를 해서 또 한국에가 어, 또 사촌 동생이다. 그렇게 예. 그때 써봐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나그네 또 통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치료해서 타는 거 말했더만은 어서는 여기 와서 또 그 험한 일을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버느라고
1: 아, 허리를,
0: 허리를
1: 예, 많이 쓰는 일. 예.
0: 예. 그래서 허리를 상해서 예, 거기서 한국에서 치료하라는 또 수술하라는 거 안
1: 예.
0: 하고 여기 와서 어서는 이미 세 번 받았습니다.
1: 아 이미 치료 그래, 세 번. 예.
0: 예. 예, 그런 게 계속 같이 도와줘서 또 다시 나가겠다는 걸 공고하게 하길래 해서 예, 또, 또, 한 번 더 받겠답니다, 가서.
1: 아,
0: 그래, 예약하느라고.
1: 예, 예. 근데, 무료 치료는 내일밖에 없습니다.
0: 예, 내일, 예. 내일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1: 아, 예.
0: 그, 허리만 무료 치료를 받았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예, 세 번 예. 치료한 다음에 한 열흘 지났습니까?
0: 예예.
1: 아 그러면
0: 그래서
1: 됩니다.
0: 그래서 예, 또 가겠다고 한 번 더 하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치료로.
1: 예.
0: 지금 정도에서는 예,
1: 괜찮죠.
0: 이 해도 우선은 좀 가서 견단일을 하겠답니다.
1: 그래야 됩니다.
0: 그래 해도 예. 되는데 예 공고히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받고 가겠답니다.
1: 아 예 아무래도 예. 외국 예. 나가시려면 걱정이 되죠. 이제 또 재발할까봐. 예.
0: 예. 예.
1: 그러면 그래. 아, 내일 찾는 예. 분들이 그래. 많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하다고 예. 그렇지 않으면 예, 한국에서 또 수술하겠는 거 아이 하고 왔길래 해서 지금 영 그 효과 좋아서 좋다고 소리 감사합니다.
1: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사촌은 어제 오전에 가서 한번 맞았으면 처음입니다, 사실.
1: 처음으로서 어제.
3: 예, 그래. 아, 이달 말에 가서 모레라고 내 그래. 오,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한 네 번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요. 원래 치료하자 했지. 그래서 이제 왔다 말입니다. 근데 어제 어선이 저기나 그 한번 맞고서
1: 예.
3: 집에 가서 밤에 자고 어느 아침에 전화 온게 벌써 예. 한번 맞은 게 영, 오, 이거 놀리기 영 헐탕이 이랬다.
1: 아, 예. 예, 한번 치료의 효과는 봅니다. 누구나 예.
3: 70년인데 예. 그래서 약간 구부렸단 말이에요.
1: 예.
3: 지금 또 보통 70대 중반 보통 약간씩 다 구부렸지, 그 모양.
1: 아, 예, 다 그게 허리병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1: 응당 그런 게 아니고, 예, 뭐 70대면 예. 다 허리 구부려라 이런 건 아닙니다. 기타 예. 병이 예, 그렇게 사람 자연적으로, 예, 구부르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자꾸 아, 구부려듭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그래 한 세 번 맞으라 하는데
1: 네.
3: 밤에 두 번씩 또 내지 이렇게 또 내고 아프지 예. 않으면 좋겠구먼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밤에 이렇게 예약할 때 또 이렇게 전화 내보고 치라고 해서 그렇게
1: 네.
3: 고맙다는 사절입니다
1: 네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역시 할머니의 허리 아파서 두 번까지 치료했습니다.
1: 두 번, 예.
4: 예, 그런 게 용 많이 좋습니다.
1: 좋아졌습니까, 예.
4: 예, 내일이면 아래 되는데 가 되는가 물어봐달랍니다.
1: 아, 내일이면 사실은, 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아무래도 예약을 할 바에 전화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265-2120입니다. 아무튼 내일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 글쎄 말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내일이 가겠답니다. 그래서 내 어. 예약 전화 진대였습니다.
1: 예, 어떻게 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는 거는 265-2120에서 상세하게 해답해 드립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저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그 내 이 조카가 지금 이 안쪽에서 어저께 왔습니다. 여기.
1: 네.
5: 와가지고.

0: 전번에 한번 저기 잠은 했댔습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0: 허리가 지금 예. 예. 어떻게 되면 현재 가는 상한데도 없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50 이제 중반입니다.
1: 50대 중반. 예.
0: 그런 게 허리를 해서 아 조금 딱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일도 뭐 어디 가나 일도 못합니다.
1: 상한 적도 없는데 예.
0: 좀 중합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저기 뭐니까 내가 그래 이거 치료를 받아서 전번에 전화도 했는데 다가 어제 왔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예약해서 내일까지 면비합니다.
1: 내일까지, 예, 면비 치료입니다.
0: 그래, 어쨌든, 내일이 가서 면비를 한번 받고, 그날 하여도, 어쨌든 돈 내고도 그날 하면 치료를 해야죠, 그날.
1: 허리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분이 상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꼼짝 못할 정도로 아프다 하면, 그게 혹시, 뭐, 골절 증식이 생겼는지, 주간판이 밀려 나왔는지, 그 외에 어떤 감염이 있는지, 예, 뭐, 이게 원인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상세한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0: 예.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돈 받아도, 그 진짜 그 치료만 되면 이렇죠.
1: 예, 치료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예.
0: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치료를 가서 물어보면 예, 다 뭐 그런 수술을 해라는 그런 말밖에.
1: 수술. 예.
0: 예. 그래서 내 이게 수술 안 나고 여기서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이걸로 하죠. 예, 수술하겠는가. 돈도 또 적게 들고.
1: 예. 예, 맞습니다. 수술하면 적어도 몇 만이고. 예. 또 치료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예, 문제는 치료 효과가 어떤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0: 네, 그리고 많이 고통스럽지 않게
1: 하시죠. 그렇죠. 예.
0: 내일 그럼 내일까지 내일 잠깐 내일이야 합시 하.
1: 네, 265-2120 전화가 지금 불나겠습니다. 너만 전화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외숙모가 농촌에 계시는데 대장포지 이제 걸린 지 한 반년 잘 됐는데 약이랑 약은 청약도 쓰고 무슨 주사도 맞고 무슨 댄디도 하고 했다는 게 예전에 옷이 쓰려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갈까나 예 약을 주고서 주고서래 아이주 아무것도 아이주더란다.
1: 예.
3: 주사를 거저 주는 게 그런 게 지내 고통스러워서 전화 왔잖가.
1: 예.
3: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게 정말 하는가. 걔네 한다고 쓸 그런 일이 예. 예약해드리겠다고.
1: 예.
3: 그래서 전화 드린 겁니다.
1: 예. 대상포진에 그건 알아본 예.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대다 이거 예.
3: 예.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물집이 생겨서 예. 물집이 또 없어져도 또 다시
3: 통이 넘어가는
1: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어려운 통증도 현대병원에는 그 부강 주사로 치료합니다. 통증 예. 빨리 먹게 합니다. 지통제 쓰지 않고 아마 딴 병원에서 뭐 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통제만 드립니다. 예.
3: 예 그래 효과 없더랍니다. 알겠더랍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예약하고 내일 가서 그랍니다. 토요일이거나.
1: 예. 그렇게 하셔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4: 예, 선생님입니까?
1: 예, 맞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는 저기 골절 증식이라고 진단 받은 것은 오래 한다는데
1: 골절 증식이 어디 생겼습니까? 뼈 있는 곳에 예, 다 생길 수 있는데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유. 발목인가 발바닥인가 예.
4: 엉거리입니다 엉거리
1: 엉덩이인데 예.
4: 예, 엉거리 골절 증식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는가 내 이전에 젊었을 때 그런 이러다 불쇠 무거운 걸 훑들었단 말입니다.
1: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상했습니까? 예,
4: 예. 예 훑들었는데 어머니 풀뜨가 앞에다. 그래 그때는 아파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 침도 맞고 약도 뭐 진통제도 먹고 약도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4: 그래서
1: 예.
4: 그래 아파서 약도 고치고 그래 두루두루 그때 젊었거나 그래 그리고 두루두루 이렇게 다 이뤘을 때다.

0: 그래서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지나가 일할 때 하니까나 거기 놓고가니까 두루두루 이뤘을 때다게 아플라 하면 또 반사거야 붙이고 반사거야 붙이고 그거 뺐대다 미술씨.
1: 예.
0: 그래 붙이고 붙이고 하고 있다가서 괜찮대다.
1: 예.
0: 약 갖고 붙이고 약도 먹고 이랬거나. 그리고 지금 와서 어때 반사거야 또 말해 줬습니다.
1: 예.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데 어디입니까?
0: 엉거린 엉거린 골삼을 아우 바짝 발을 못 대겠습니다. 골삼 엉거리 뛰냐?
1: 아, 엉거리가 아프면서 걷기도 어렵고 예.
0: 예. 예. 걷기 어려워서 발짝 저만 제자리 걸음 하나 다 떼는다 걷는다는 게.
1: 예.
0: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한지.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엉거리 이렇게 불편하고 거치증적인데 이것도 저 치료 범위에 속합니까?
1: 아, 아직은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0: 예, 아예 받았습니다.
1: 아, 예. 이 골질증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뼈의 노화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어제 병원에 가서, 딴 병원에 가서 뭐 사진 찍어 엑스레이 했거나 무슨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0: 그런 건 아예 했는데 골질증식이라 긴단 내었잖아.
1: 골질증식이라고 어떻게 엑스레이도 하지 않고 골질증식 합니까?
0: 예, 엉거리 아프다 할까나, 엉거리 풀떡이 했다 할까나, 그래야 했잖아.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 약을 붙이면 이래야 되겠다가. 지금 어찌도 못하겠습니다. 엉거리 진이 아파서 골다는
1: 예. 그것도 예, 응심 있는데 사실은 골질 증식도 그렇지만 그 주로 허리의 신경이 다 엉덩이, 허벅지,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글쎄 말이다.
1: 예.
0: 조금 급했다 어쨌다 이래다 엉거리가 또 끊어진 것 같아요.
1: 예, 허리 구부리면 좀 편합니까? 뒤로 제끼기 바쁩니까? 허리 뒤로.
0: 구부리면 아픕니다. 뒤로 못 가게 한다. 구부리면 아파서.
1: 뒤로 제끼기 어렵다고, 예? 예.
0: 예.
1: 아무래도 이거는 상세하게 먼저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예,
0: 예 검사 해야지.
1: 예, 검사하고, 진짜 허리 질환이면, 아, 다행히도 내일, 예, 내일까지 무료 치료 기회가 있습니다.
0: 예,
1: 예. 예, 한 번이라도 치료해보고, 효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고라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돈 내야 되려고.
1: 예, 예, 났으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내일, 예. 예, 시간 놓치지 말고, 한 번 사서.
0: 예, 한 번 가보자, 그랬다.
1: 예, 전화번호 아십니까?
0: 전화번호 안다. 내 그런, 어쩌는 감옥에, 아, 내 방송 들어볼까? 사실 너무 노인들도 걷지 못하고 허리 꼽을 노인들도 부양산 마커스를 치료돼서 그런다거나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지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다.
1: 예, 방송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예. 예.
0: 그래 한번 치료해보자 그랬다. 지금 엉골이 아파서.
1: 예, 그렇게 하세요. 치료해서 효과 있으면 더 치료하고 효과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0: 예, 이렇게 엉골이 이런 것도 그런.
1: 예, 허리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 검사해봐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0: 예 부담하는
1: 예, 예, 어느 정도의 준비해 가지고 병원 차는 예. 게 좋겠습니다.
0: 네, 내일 가보자, 그랬다.
1: 네, 좋은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예.
3: 내 사촌 언니가 농촌에 있는데 요만저 때 저 연결을 취할까 이리 바빠 그래고 오늘이 왔는데
1: 예.
3: 한 번이라도 그 저 요 주말 투수로 허리가
1: 이미
3: 저리고 밤에 돌아눕기 바쁘답니다.
1: 아 그런 요추간판 탈출 진단 이미 받았습니까?
3: 예 받았습니다.
1: 아, 예 오래됐습니까? 예
3: 내리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서 가 해보고 나서면 돈 내고라도 하겠다.
1: 해야 되죠. 치료해서 예. 예. 아프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예.
3: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내일 예. 하루밖에 없으니까 시간 놓치지 말고 예. 전화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내일 네. 연결하겠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0: 고전한 종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종이서희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4: 근데 저기 뭔가 예? 얼마나 검사비를 다 받습니까?
3: 검사에 하나는 그 기본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혈상교, 뇨상교, 혈당 검사, 심전도 그 외에 허리에 관해서 엑스레이거나 혹은 CT, MRI 뭐 어느 거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대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증상을 보면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4: 그런데 내 두 가지 병이 돼 그럽니다.
3: 예, 무슨 병이 있습니까?
4: 네.
3: 예, 어떤 병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4: 허리병하고 저기 목병이 있습니다.
3: 경추병도 있고,
4: 예.
3: 요추에도 병이 있고, 이게 다 중요한 부위입니다. 예. 허리는 지금 이전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습니까?
4: 예, 다른 병원에 가서 많이 검사.
3: 검사하니까 어떤 진단을 받았습니까?
4: 골질 증세입니다.
3: 골질 증세, 예. 그래서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4: 현대병원에서도 검사를 했다. MRI 찍었습니다.
3: 이전에? 예, 네, 현대병원에서, 예.
4: 그 허리는 그런데 저 경추뼈 또 치료하자면 그것도 MRI 찍어야 되는가, 그래, 그럽니다.
3: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골질 증식이라 할 때는 엑스레이로서 알 수 있고, 예. 혹시 목뼈에 추간판이 밀려 나왔거나 하는 거는 이게 CT나 MRI가 수여됩니다. 이게 각기 부동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대 그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치료는 허리병만 합니다. 예, 허리. 예, 그리고 경추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떤 증상이 주로 있어서 그럽니까?
4: 근데 저기 뭔가 치료를 했는데 어제 내부는 무료 치료를 아예 줍니다. 한번 하고서
3: 어디를 치료 받았습니까?
4: 그런데 생각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 내라고 그랬습니다.
3: 예. 언제 요즘 가셨습니까?
4: 그러니까 저기 뭔가 치료비로 돈을 받아 먹는구나 네.
3: 그거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받아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4: 제가 부강주사료비면
2: 네, 끊겼네요.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영일시 현대병원 지금 허리 질환에 한해서 무료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검사

0: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예? 불만적인 말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검사하지 않는 의사나 병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치료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누구나 자기 절로 다 안다 하면 검사 이기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예, 그 검사의 비용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벌써 환자를 보면 예, 100분의 8, 90은 예, 어떤 문제를 예, 문제로서 고통받고 있는지 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의사를 믿지 않는다면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치료란 의사와 환자 예, 서로 양측이 다 예, 아, 예, 잘 배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먼저 거부감을 가지고 치료한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형 국가 속이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량국 수교 55주년을 두고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습곰형 국가 주석이 수리남 대통령과 양국 수교 50주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습곰형 국가 속이 중미 청년 진순행 행사에 참가한 량국 학생들에게 회답 편지를 보냈습니다.
0: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영국 초당파 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28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오스트리아 판데오 벨렌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수교 55년을 내 중국과 오스트리아 관계는 비바람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2018년 나는 판데오 벨렌 대통령과 함께 중국 오스트리아 우호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새 위치를 확장하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상의 새 잠대곰 사절이 위내에 도착해 양국 인민의 친선과 정을 한층 더 깊게 했습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오스트리아는 세계 평화의 촉진자, 다자주의의 지지자,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개방 포용, 협력 상생을 더 견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리아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며 판데오 벨렌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수교 55주년 경축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세 단계로 격상시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판데오 벨렌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습근평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를 우호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켰다면서 이는 상무 관계의 중대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진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55년 내 오스트리아와 중국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인문, 교육, 고학연구, 문화, 경제 등체 분야의 왕래가 빈번해졌으며 양국 친선의 기반도 부단히 공고해졌습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혼란하고 불안한 배경에서 오스트리아와 중국이 광범위한 연계를 유지하고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

0: 상호관계 심층 발전과 질적 승격을 초진하길 바랍니다.
1: 5월 28일 습금평 국가 속이 수리남 심원수 대통령과 촉전을 주고받으며 량국 수교 50두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수리남은 진선 역사가 요구하다고 비했습니다. 반세기 이래 쌍방은 줄곧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서로를 대해왔으며 각자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서로를 단호히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호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량국 유민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수리남 간의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며 심원수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량국 수교 5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전통 진선을 이어가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중국 수리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함께 엮어 가기를 바란다고 비했습니다. 심원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수리남과 중국 관계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 진선은 굳히고 도톰하며 전략적 협력은 날로 긴밀해졌다고 비했습니다. 심원수 대통령은 양국의 제 분야 협력에서 얻은 풍성한 성과를 소중히 여긴다며 다음 50년을 내다보면서 쌍방이 단계를 한층 더 정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번영 발전에 공동요문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비했습니다.
0: 5월 23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중미 청년 진선행 행사에 참가한 양국 학생들에게 회답 편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학생들이 중미 청년 진선호에 탑승해 잊지 못할 진선의 여행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접했다고 썼습니다. 중미 진선의 이야기는 인민이 엮어가고 중미 관계 미래는 청년이 창조합니다. 2023년 11월 나는 5년 사이 5만 명 미국 청소년을 중국 교류 학습을 초청할 때 관한 창의를 제출한 이후 5만 명이 넘는 미국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해 2년 반 앞당겨 예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교류 왕래 과정에서 중미 양국 청소년들은 서로를 마주해 상호 려해와 리해를 심화함으로써 두터운 우정을 맺고 양국 인민 진선 교류의 세상을 엮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가장 활기차고 꿈이 많은 청소년들은 중미관계의 미래와 희망이자 세계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많은 중미 청소년들이 양국 진선사업의 개주봉을 이어받고 서로 배우고 함께 진보함으로써 태평양을 넘나드는 진선사절로 돼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속가능 발전에 새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최근 중미 청년 진선행 행사에 참가한 중미 양국 학생들이 습근평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5년 5만 장의가 양국 청소년들의 학습 교류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28일 북경에서 제14회 중영 정당대회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영국 초당파 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올해 1월 습금평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스타머 주석을 접견하고 쌍방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당 간 교류를 강화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정진시키고 양국 호혜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영국 전 수석 내각 대신이며 영중협회 회장인 데이비드 리팅턴 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더 큰 발전 성과를 목격했다면서 번영하고 안정된 중국은 각국의 리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대중국 협력의 기회를 중시하며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찬성합니다. 향후 중국과 함께 호혜 협력과 다자간 조류를 강화해 공동 발전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국무원이 일전에 도시재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부했습니다. 전망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중심 체계적인 관념 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보호를 최

우선으로 삼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보호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분류별로 지도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지속가능한 도시재개발 체제와 정책 법규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도시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0: 된 민생도시 건설 목표를 기준으로 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등 여섯 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하고 도시 재개발 실행기제 개선 등 일곱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좋은 주택 건설과 개조 등 14개 주요 프로젝트와 행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최근 습금평 총수기가 홍수 방지 재해 대처 업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총수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 중앙조직부가 중앙관리대행 당비에서 안위, 광수 등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특별자금 7,200만 원을 조달해 재해 대처 업무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0: 지금은 소만이 지나고 망종이 다가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밀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업농촌부의 5월 28일 밀기계 수확 진행 상황에 따르면 주요 밀 생산지인 하남성과 안위성이 차례로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대규모 밀기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밀기계 수확 진행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밀 수확 진행률이 약 20%에 달하는 가운데 서남부와 호북의 밀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최대의 밀 주요 생산지인 황회해 지역은 날씨가 점차 맑아지면서 밀 수확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8일 하남성의 8,500만 무 이상의 겨울밀이 대규모 기계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규모 양곡재배 농호인 마파도는 기자에게 자신이 심은 약 1,000무의 밀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게 파종됐기 때문에 줄곧 수확량 감소를 걱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자의 지도 아래 그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밀 수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위성에 4,300만 무 이상의 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재배 면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단위당 생산량과 총 생산량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성적으로 지금 고성능 연합수확기 16만 대와 양곡건조기 2만 1,400대를 투입해 긴급수확과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변해 밀 수확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영상현에서는 무한 궤도식 수확기의 비율을 92%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 많습니다. 또한 전현의 밀을 1,000개 이상의 그리드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드 요원들이 농기계를 조직적으로 조정해 각 그룹에 최소 2대의 수확기를 확보했습니다. 밀이 성숙된 후 적당한 수확기는 3일에서 5일에 불과하며 98% 이상이 기계로 수확됩니다. 올해 여름에 전국적으로 1,700만 대 이상의 다양한 농기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중 연합수확기는 80만 대 이상에 달할 것이고 20만 대 이상이 지역 간 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운수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5,500개 이상의 농기계 녹색 통로를 개설했고 밀수확 지역에서는 3,100개 이상의 지역 간 작업 접대 봉사센터와 6,900개 이상의 농기계 우선 주요 통로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부분이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20여일 동안 전국 3억 무 이상의 밀수확을 보장하게 됩니다.
1: 5월 28일 오전 신주 21호와 신주 23호 도 우주 비행사 총무조가 궤도에서 인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계획에 따라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송무조는 곧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동풍 착륙장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27일 오후 동풍 착륙장 구역에서는 마지막 종합 시범 훈련을 실시해 우주비행사의 귀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8일 오전 신주 21호와 신주 23호 우주비행사 송무조는 인계식을 갖고 중국 우주총무장의 열실을 인계했습니다. 이로써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송무조는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고 신주 22호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동풍 착륙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5월 27일 동풍 착륙장은 우주비행사 귀환 전 마지막 종합 시범 훈련을 통해 각 구조대가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 능력과 비상 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착륙장 구역에서는 전용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조명 시스템이 개선됐으며 의료 보장 시스템에 전용 시설이 추가되고 비상 구조 계획을 추정하는 등 정기적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착륙장의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우주 비행사의 무수한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온라인 상품과 봉사 소매액이 전년

0: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온라인 상품 소매액이 사회 소비재 총 소매액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72.2%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상 거래는 관광과 외식업 등 봉사업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관광과 외식업 분야의 온라인 채널 매출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고품질 상품의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4개월간 주요 관측 대상인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수입 플랫폼의 글로벌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특히 타이의 두리안 온라인 소매액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수입 상품들은 국내 소비 선택 사항을 다양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단의 길 전자상 거래, 동반자국들이 중국 전자상 거래 대시장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각지 주요 공사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어 거품질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8일 총길이 125.5km인 평륙 운하 항로 주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운하 항로는 내륙 1급 항로 기준에 따라 건설돼 5,000톤급 선박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항로의 전체 구간은 5개의 항로로 나뉩니다. 그중 6.5km의 분수령 구간은 산을 꺾고 룽선을 허물어 항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존의 하천을 활용해 직선을 만들고 준설 깊이를 확장합니다. 운하 항로 주체 공사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자들은 무인기 항공 측량, 무인선 수중 측량 등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항로 굴착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륙 운하 항로 표지 설치 등 항로의 부대 시설도 빠르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운하는 올해 9월에 전구간 운항합니다. 27일 종경에서 만주까지의 고속철도 전 노선의 주요 공정인 석타 장강대교가 순조롭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유만 고속철도 전 노선의 149개 교량이 모두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2027년 전 구간 개통의 견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개통 후 중경 도시구역과 중경시 동북지역의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돼 중경 송도지역 두 도시 경제권 건설에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강소송 개동에서는 숭계도로와 철도 장강대교가 한창 건설 중입니다. 건설자들은 마지막 강철 빔의 설치를 준비하고 대교의 주경간 접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8종 8행 고속철 6차선 1급 도로이고 하청은 설계 시속 350km의 고속철도와 시속 250km의 도시간 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27년 말에 완공돼 개통될 예정이고 개동에서 상해까지의 철도 통행 기간이 2시간 30분에서 30분 내로 단축될 것입니다. 련영성에서는 국내 최초의 오프쇼어 인공성 공항인 대련 금주만 국제공항 건설 중 30여 개의 주요 작업면이 전면적으로 펼쳐져 2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활주로 적재 공사가 완료되고 심층 기초 처리와 터미널 본체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후 개통되면 연간 료객 처리량 4,300만 명, 화물과 우편 처리량 55만 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두 나라 서부 지역에서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양수 발전소인 송해 외양 양수 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환기구가 순조롭게 굴착 공사를 완료했고 곧 지하 주요 공장의 1층 굴착 작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외양 양수 발전소의 총 설치 용량은 280만 킬로와트로서 발전소의 첫 번째 발전기는 2030년 9월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2031년에 모두 완공되면 연간 발전량이 33억 6천만 킬로와트시에 도달해 청정 에너지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화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신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5G, 기가급 광통신망 등 네트워크 기반시설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모바일 인터넷 접속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4월 말까지 100메가 이상의 접속 속도의 고정 인터넷 광대역 접속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 수의 95.5%를 차지했고 기가급 사용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0: 2억 5,300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5G 기지국 총수는 500만 9천 개로 이동 기지국 총수의 38.7%를 차지했고 5G 이동전화 사용자는 이동전화 사용자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누적 트래픽은 1420억 메가비트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1: 5월 28일 공원 보도 판공실이 새 로종에서의 분투자 종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다섯 명의 민용교과와 새 사위계층 인사대표들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민용교업이 책임을 다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종례 기자들과 깊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산업, 인공지능, 장비제조, 전자부품, 지능형 보안 등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함께 힘써 발전해 각자의 로종을 소개함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향해 힘을 모아 전진하고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위해 지원하며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용기업들의 책임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티켓 플랫폼에 따르면 2026년도 영화 총 흥행 수입은 예매를 포함해 15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현실 소재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개봉 후 평판과 흥행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18일 연속 1일 흥행 수입 1위를 차지했고 현재 12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 성적으로 2026년도 흥행 수입 상위 4위에 올랐습니다. 곧 해외에서 개봉할 예정인 이 영화는 이미 여러 나라의 영화관 예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6 영화 경제 촉진의 해에 힘입어 현재까지 올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체인의 생산 가치는 이미 2,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1: 이란 외교부 차관이 28일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국가 리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량해 각서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당일 이른 시간 미국 관하는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이 60일간의 량해 비망록에 대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전 연장과 이란 핵 문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계속해서 협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했고 이른바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28일 지난 24시간 동안 총 26척의 상선과 유조선이 이란의 조종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이란은 해당 해협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협의 통제와 관리는 오직 혁명수비대 해군만이 책임진다면서 해협의 질서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밀크티와 샤브샤브가 해외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 있는 패왕차히, 말리 밀크티 등 중국 차 음료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풍경은 아시아 도시뿐만 아니라 시드니, 런던, 로스앤젤스 등 서방 대도시에서도 묘사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크티와 샤브샤브로부터 스포츠 의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브랜드가 해외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해외 진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중국 기업들이 제조 공장에서 글로벌 소비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국내의 강력한 공급망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은 규모 경쟁력뿐만 아니라 브랜드 구축, 유통 채널

0: 제품 개선 등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 관계자들은 중국이 점차 모방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제품이 글로벌 젊은 소비자들의 디자인 감각과 가성비에 대한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명창 우품이 IP 권한 수요와 신속한 모델 전환을 통해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진출시켰습니다. 현재 그들의 제품은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아디는 2025년 처음으로 연간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고소 충전 기술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는 안타가 전 세계 약 13,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나이키와 아디다스 다음으로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화 운영과 소셜 미디어 확산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험장으로 되었으며 인구 6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소비 잠재력이 큽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샤브샤브 브랜드 해조로는 2012년 싱가포르의 첫 해외 매장을 개설한 후 지금까지 12억의 나라에 진출했으며 전 세계 매장 수는 1,300곳을 넘어섰습니다. 해조로 관계자는 문화적 요소와 소비 습관 등의 영향으로 각 해외 시장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메뉴와 소비스를 현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확산 효과는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파마트 산하의 라부부 인형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해당 브랜드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91.9% 증가했으며 시가총액은 한때 키즈보이, 메이테이, 스노우클럽 등 3대 국제 장난감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상이 저렴한 상품에서 혁신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주도하는 핵심 트렌드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관세 장벽 등의 도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품질 제품, 글로벌 브랜드, 현지화 운영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여러 분야에서 국제 대기업들과 맞서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밀크티와 샤브샤브가 해외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수 진선 방문단의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화제가 다시 고조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바래지 않는 이런 소중한 정신적 재보는 당의 확고한 신념과 근본 취지, 훌륭한 기풍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간고 분투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개척 진취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품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당과 국가, 민족과 인민의 혈맥 속에 녹아들어 우리 당의 존립과 지능과 강성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당내의 안일함 속에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는 당원 간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는 숨을 돌리고 한숨 쉬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무사 안일을 추구하거나 태평을 누리려는 당원 간부들이 있는가 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더는 진취하지 않고 정무 수행을 게을리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당문 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득실에 련련하거나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명리와 향락만을 탐하는 당문 간부들이 있는가 하면 나팔수와 중개소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일단 피하거나 상급에 떠넘기는 곤란을 박차고 나가는 예기와 투지가 부족한 당원 간부들이 있습니다. 내가

0: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는 정신, 허세를 부리라 때를 놓친 초패왕과 달리 여세를 몰아 궁지에 빠진 적을 추격하는 앞세대 혁명가들의 분투정신,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루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분투정신을 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홍색 전통을 적극 발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계보를 이어 시종 혁명자의 두려움 모르는 분투 정신으로 새 장정의 길을 걸으며 신시대로 분발 정진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의 단결과 중앙 집권적 통일 정도를 한층 더 강화해 전당 동지들이 보조를 같이 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요시하고 당의 단결과 중앙 집권적 통일 정도를 보장하는 것은 당의 생명이자 우리 당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으로서 세계적인 위협을 이룩할 수 있는 관键적 요소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전당이 조롱성처럼 굳게 뭉친다면 전국 여러 민족인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시키고 그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모든 강대한 적과 온갖 험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에 복종하도록 담보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정도를 수호하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선자적 과업으로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당의 역사에서 준의회는 위대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홍군 제5차 반포위 토벌이 실패하고 장정 초기 심각한 좌절을 겪던 역사적 고비에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당중앙과 홍군에서의 모태동 동지의 령도적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모태동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마크스주의의 정확한 노선이 당중앙에서 령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모택동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제1세대 중앙 지도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수도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우정.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 중국연소 진선 방문단이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저는 중국 방문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두 번 갔으니 20점을 주겠습니다. 최근 멜버른 주재 중국 총령 사관 회의실에서 오스트랄리아 각계 인사들이 흥분했자 최근 두 차례의 중국 방문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중경의 현대적인 기계, 서한의 역사적인 운치, 장사의 활기찬 매력은 다시 회역해도 동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전국위원회 로버트 바위 의장은 중국에서 돌아온 뒤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남들과 언쟁을 벌일 생각이 없어졌다면서 앞으로는 그냥 직접 중국에 가서 눈을

0: 로 확인해보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윅은 다른 18명의 오스트랄리아 각계 인사들과 함께 오스트랄리아 중국 기업인 클럽의 원종훈 회장이 조직한 오스트랄리아 중국 연수 친선 대표단에 참가해 해구, 남경상해, 항주, 심수 등지를 20일 일간 방문했습니다. 일행은 가는 곳마다 중국 도시 관리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첨단 기술 기업을 참관했으며 의료 봉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을 찾아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험난하고도 휘황한 역사를 요해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 중국 연수 친선 대표단은 성도 중경, 장차 상덕, 장각에 서한 북경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 일원졸 랜드는 80세가 넘습니다. 그는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수교 초기인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주재 오스트랄리아 부대사를 지냈습니다. 졸 랜드는 이번 중국 여행에서 치오 몰랑마봉 정상에 오른 중국 등산가 하바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바규야말로 독립자주, 견인분발하면서 노력해 성공을 이루는 중국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린 이샤우드는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녀는 중국 여행이 자신에게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서 중국인들의 정신적 풍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은 바쁜 걸음을 걸으면서도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며 단결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레이그 이샤우드는 오스트랄리아 국민당 전국 서기입니다. 크레이그는 20여 년 전 생겨난 많은 중국 스타트업체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수십억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경제야말로 인간을 중시하고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여행은 비즈니스 전략 고문인 안토니 싱의 중국인의 혈통을 깨우쳐주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로 돌아온 후 그는 중국 공산당 규약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항상 장원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원종훈 회장은 중국에서 직접 겪은 실제 모습은 서방 언론의 서술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수 친선 여행을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화재가 다시 고조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유럽 동맹 탈퇴와 관련한 논쟁을 10년 동안 진정으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동맹으로의 복귀가 주로 민간과 학계, 일부 언론 토론에 머무르고 주류 정당은 이를 정치적 금기로 간주했지만 최근에는 이 의제가 영국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노동당 내부 권력 경쟁과 영국의 대외 전략 재배치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 사직한 전 영국 보건 대신 위스 스트리팅은 유럽 동맹 탈퇴를 재앙적인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영국의 미래 귀착처는 유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빠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레이터 만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도 관련 토론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서 슈타모 수상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당의 중량급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지방선거가 좌절되고 슈타모 로선에 대한 당내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 동맹 복귀 주제는 더 이상 정책 토론에 그치지 않고 노동당의 잠재적 후계자가 로선을 보여주고 유권자를 확보하는 정치적 의제로 되었습니다. 스트리튼이 공개적으로 유럽 동맹 탈퇴를 비판한 것은 영국 경제와 유럽과의 관계에서 부딪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더 과감히 난제에 대응하고 또 친유럽파들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버넘의 처지는 더 복잡합니다. 그가 수상직을 놓고 경쟁하려면 먼저 의회 보궐선거를 통해 하원의원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거구는 당시 유럽 동맹 탈퇴 진영의 중요한 표밭이었습니다. 따라서 버넘은 영국이 유럽 동맹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유럽 동맹 탈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국가를 교착상태에 빠뜨릴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론전장에서의 견해 차이도 뚜렷합니다. 가디언을 대표로 하는 측은 유럽 동맹 탈퇴가 영국 회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국을 장기적인 경제와 전략적 공경에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성장이 부진하며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영국 전략도 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매체는 문제는 유럽 동맹 탈퇴 자체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유럽 동맹 탈퇴로 인한 자유를 진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영국을 다시 제약할 뿐만 아니라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경제 상황이 가져오는 압박은 논쟁을 가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에 공식적으로 유럽 동맹을 탈퇴한 후 세관 감독관리, 인력이동, 공급망 측면에서 부담하는 기업의 비용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식품무역, 금융감독관리, 에너지안보, 과학연구협력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국은 유럽 체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스타머 정부는 관세동맹 불법귀, 단일시장 불법귀, 인적자유 이동 불재개라는 레드라인을 그었지만 동시에 영국과 유럽 동맹 사이 관계 재설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는 영국 관원들이 유럽 동맹과 상품무역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런던이 종전보다 더 긴밀한 대유럽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은 대서양 관계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영국은 유럽 동맹 탈퇴 이후의 글로벌화와 특별한 영미 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려 했지만 현실은 미국이 점점 아메리카 우선을 강조하면서 관세 협박도 불사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의 중요성이 영국에게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인 영국 외교정책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 미국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 때 영국은 유럽 동맹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내에서 다시 유럽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유럽 동맹 재가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물론 유럽 동맹도 영국의 비중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며 핵무기 보유국이며 또 유럽의 중요한 금융중심지를 보유한 7개국 그룹 회원국인 영국이 다시 유럽 동맹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유럽 동맹에게는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동맹은 동시에 영국이 유럽 동맹 탈퇴 이전에도 유로화, 생겐협정, 예산 등에서 례외적인 처리를 요구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 동맹이 영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만약 영국에서 미래의 정권이 교체된 후 다시 방향을 바꾼다면 유럽 동맹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국을 다시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느냐에 달렸습니다.

0: 연전 유럽동맹 탈퇴 국민투표는 주권, 국경, 국가지능에 대한 많은 정치적 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영국은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고 무역 비용은 어떻게 낮출 것이며 안보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고 국제적 영향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골치 아픈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 동맹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 동맹 탈퇴 이후의 영국은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유럽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시 유럽에 가까워지는 것도 구호만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장의 장약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서장의 장약은 몸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 방식인데요. 서장의 장약이 어떤 생을
1: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구전하게 있습니다. 즉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

0: 장약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에 특별한 자격요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이기 때문에 장약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 진행하는 5월달 우대 활동은 이제 두 날이 남았습니다. 수간 전황 우대 활동입니다. 한 달분 사신다 할 때에는 두 달분 후 면비로 드리면은 한 개료 전 90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 전황은 모든 장약하 간 치료하고 간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정리정돈해서 연구 개발한 이런 장약이 간병 치료에서의 최고의 약품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약을 쓰면서 아이 간질환이 어째 이거는 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러고 포기 상태에 있던 분들도 우리 수간 전황 쓰신다 할 때에는 병독성 간염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간경화, 바로 우리 좌뇌의 수치가 아주 높던 이런 분들도 회복이 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지금 감라단약지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경찰이 한번 온 후로부터 혈압조절이 그냥 앉아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손발이 차고 더리고 잠도 잘 오고 전화기 장단지 자꾸 쥐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치수에 존도 안 하고 화신 커프에를 먹은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오고 손발이 그리 차등에 손발이 따뜻하고 잠을 잘 자니까 지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자니 머리 마가지고 정신하고 잠을 자서 맞다 많이
1: 여보세요
2: 갑자기 구보약이 됐어요. 효과 영 빠르대다.
0: 맞습니다.
2: 그래 효과 있을 때 배달보다 더 쓰다 그랬나.
0: 그 치수의 전조와 같이 결합했으면 두통

0: 장수 때 산사 하지 못하면서지. 그게 내 그 설마비도 완전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 잠을 잘 자니까 지금 정신도 나고 매도 하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네.
0: 이렇게 두 달 안 되게 먹었을까 내 안수도 계속 더 먹다고 내일 또 장사 편한데 가서 문의하겠습니다.
1: 예. 그 창조에는 그냥 쓰고 이 허절리 내완 증상이 없으면 아이 써도 됩니다.
0: 예.
1: 이 창조가 이 음양을 균형시켜주고 해독하고 소염하는 작용도 있고 예. 오장육부로 다 보이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예. 난다 벌써.
1: 맞습니다. 예. 그 맥이 난다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수시로 장 대표하고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저는 예, 선생님 위병이 영 심합니다. 그 또 뭡니까 12장 계양 것 있어가지고 예. 그래 놓으니까 밥을 영 먹기 때가 돌아오면 밥을 먹기 싫고 잠만 먹으면 배가 붓고 예, 짱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불편해서 막 문다지고 이러면 저녁에 잠도 잘 오요지. 그다음에 또 마셔서 밥 적게 먹거나 맥이 없지. 영 비싸지 않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가 또 이러니까 또 막 여기까지 막 한 대 막 통신하면서리. 그래서 영 고생을 겪다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 장약이 여기로만 말을 잘 들은다는 그런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이거는 첨단공원에서 저 뭐 오염 없이 잘한데 그 약재니까나 여기로만 용 좋다는 얘기를.
1: 네.
3: 그래서 장 선생님 찾아가니까 무슨 약수든가 뭐 조조 다시하고 따 당월하고 연칭 참개를 줍니다. 예.
1: 네.
3: 그래서 예, 이거 그래서 벌써 한 일주일 먹으니까 벌써 예, 밥은 먹기 쉽고 예, 선생님. 내가 예, 막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왔던 게 먹지 않아도 이렇게 막 불룩하고 그 다음에 해도 막 이렇게 바닥도 그래서 허여허여구 예, 입안에 술이 자꾸 닿고 예, 비길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게 있고서 한 일주일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입안도 헌 것도 예, 걸어서 그렇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해도 많이 나사지고 예, 그 다음에 변도 예, 하루에 막 몇 번씩 나가고 예, 어쨌든 불종사에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하루에 딱딱 한 번씩 먹고 예, 배더라고 배가 고프고 예 저녁에 잠 잘 자니까 편안하고 영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 예 그래 이제 한 두 달 거의 먹는데 이거 다 먹고서 또 다시 한번 더 찾아가서 공고히 하려고 더 먹으려고 그럽니다.
1: 예 이 소화계통이 이 먼저 치료하면 이 다른 심장이랑 관절이라 이런 질병도 다 같이 좋아진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환자분이 그 배합이 영 좋습니다. 장주의 조조 다시 따탕활이죠 예.
3: 예,
1: 예. 예, 그래서 이 일에 쓰다가 하나하나 석 달 후부터 줄여도 됩니다. 따탕화를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정황박암에 조수 다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창조에는 그냥 쓰십시오.
3: 그렇습니까?
1: 예, 예. 창조에를 예. 그냥 쓰면은 다시 소화계통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몸이 면역력도 높아지고 이 음양 균형이 되면서 몸이 다 정상으로 됩니다.
3: 예.
1: 예. 그래요. 네,
3: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1: 예, 쓰면서리 이 장 대표하고 그냥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1: 예.
3: 두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주전간 있고 빈갈도 이래서 거기다도 당남도 안서 음식 먹으면 소화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자수리에 아이 설사라고 해. 아이가 고생하다 내 방송 통해 지금 수광제 나온 거 지망제 한 달 좀 더 먹을까지 효과 아닙니다.
1: 예.
4: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게 지금 소화 좀더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은 뭐 자주 설사라든지 설사를 끌었습니다 나는.
1: 예.
4: 이게 아, 효과 좋다 나는 이거 좀더 먹겠는데 방수절라는 이게 수광제나 활동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겠다.
1: 예. 수광제나 우대 활동이 아, 수간제는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한 개로 좀 90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예, 이제 두 날이 남았습니다. 30일까지 합니다.
4: 와, 이거 30일?
1: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실상 노인분들을 보면은 이 소화계통부터 편안하게 하면은 다른 기관이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이번 활동 이용하십시오. 예.
4: 그럼 이번에 또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신경성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예. 네. 자지 못합니다.
1: 예.
5: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신경이 자꾸 바꿔, 한, 더군다나 못 자고, 예. 밤에도 두 시간이나 밖에 재고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리 땡.

0: 하고 예. 막 어지럽고 눈이 깔깔하고 예. 저기 밥도 맛이 없고 그랬습니다.
1: 예.
0: 그래서 찾아가서 약을 떼왔는데 치소의 전두환하고 로도코완 안성환 세 가지를 배합해 줍니다.
1: 네.
0: 예, 그거 지금 거의 석 달 먹고 있는 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밤에 못 자던 게 계속 서너 시간씩 자고
1: 네.
0: 아침 일어나면 조금 등세도 나고 눈이 깔깔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네.
0: 기분도 나오고 밥도 조금씩 먹고 하는데 그 계속 이 세 가지하고 계속 더 먹어 있으면 좋겠는데
1: 석 달을 썼습니까?
0: 예.
1: 얼마 동안 서?
0: 썼다.
1: 지금 3개월 썼지요. 예. 예. 3개월을 썼으면 예, 가서 다시 조절하셔. 예.
0: 그래.
1: 예. 그래서 지금 불면증이가 인제는 이 세 가지를 예, 3개월을 썼으면은 우리 신경계통 질병으로 인한 불면증 혹은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불면증은 예, 그 원인이 치료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소화계통도 잘 다스려 주면 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약을 바꿨으면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다음에 석 달으로는, 아, 예, 지금 소화계통에 그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석 달으로는 회복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기본상 몸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0: 예.
1: 그래, 예.
0: 한 번 더 정 대표 만나보고.
1: 예, 정 대표하고 연계하십시오. 예.
0: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잠깐
1: 예.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정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소화계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소화계통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중심 부위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소화계통이 있습니다.
2: 네.
1: 이 소화계통은 바로 전신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척도입니다. 예, 바로 소화계통이 좋아야만이 전신 건강이 같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신체 곳곳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아주 핵심적인 계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쌀이 막대다 이런 얘기들 하죠.
2: 네.
1: 예, 쌀이 막대인데 우리 쌀을 드시고 그 영양을 우리 인체에 수요하는 영양으로 연료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소화계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어서 면역력 저하하고 전신 피로감이 발생합니다. 예, 벌써 식사를 입맛이 떨어지고 또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좀 맥이 떨어지는 이런 감을 주죠.
2: 네.
1: 예, 그리고 소화라 할 때는 단순히 음식을 넘기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는 이런 생명활동의 시작입니다.
2: 네.
1: 예, 우리 생명활동 바로 살아있자면은 이

0: 음식물 섭취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은 체내에는 로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담음 혹은 식적이 발생합니다. 예, 우리 담음이라 할 때는 소화기에서 독소 발생으로 인한 각종 증상하고 질병을 말합니다. 예, 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치료하고 놔두면은 다른 증상들이 다른 질병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화되지 못하는 음식물 찌꺼기가 체내에 머물면은 머물어서 정체가 되면은 문제는 기혈순환을 방해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인체의 생명은 기혈순환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죠. 예, 근데 이런 담음하고 식적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혈순환을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혹은 관절통까지 유발합니다. 예, 어떤 때는 지금 노인분들이 이 이면에서 좀 혼돈하는 분들이 많죠. 아, 내가 이게 소화 안 돼서 어지러운지 아니면은 이 순환이 안 돼서 어지러운지 이것을 혼돈할 때 있습니다. 예, 이것이가 바로 우리 먼저는 음식물 찌꺼기가 정체되면서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이 같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지나면은 관절도 아파납니다. 관절 통증까지 유발하고 또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체가 발생하면은 이 다른 장기에도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근데 소화계통에 문제 생기면은 인차 다른 장기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예, 문제는 자율신경 균형이 또 깨지기 쉽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뇌경색도 한번 걸렸다나고, 그 다음에, 뭔가 혈압이 계속, 무슨 말이냐, 뭔가, 배배를 언성되지 못해가지고, 뭔가,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뇌경색을 인해가지고, 소리는 있다가, 이 물이 있다가, 계속 휑하고, 남면에 거기서 안개 낀 것 같기도 하고, 이 특히 이 머리 아픈 게 있다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어제 아프다 하면, 하루에 진통제 같은 거는 좀, 그니까, 거기, 뭐니까, 뇌경색 거기에 대해서, 약 이런 먹고 이래도, 남편 아이들 마지막 바쁠 때는, 그니까, 하루에 거기서 지통배도 거기서, 얘네, 거기서 두 번, 세 번씩은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좀, 그니까, 머리 아파서 힘들고, 이게 또 신나고 또 그렇게 또, 좀 많이 좋습니다. 신병이 있어 그런지, 그니까, 계속 가슴에 거기서 두근거리고, 한 소리, 거기서 한숨, 거기서 계속 이렇게 쉬고, 이게 또, 무슨 소리, 거기서 나도 그다음 거기서 확딱 놀라서네, 거기서 아니라 식은 땀 쭉 흘리기도 하고, 이게 그다음 또, 그다음 또, 뭐가 그래 가지고 이게 나 손발도 그냥 어찌그리 둘인지 어서 계속 손을 주물고 어서 얘 맞다 발 이렇게 막 타기도 하고 얘 이래다가 소리 긴다면은 이 뭔가 이 장애하고 이게 접해가 소리 먹기 시작했는데 이 저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장샹환하고 바의 천샹환 이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있잖아. 우리 머리 헤엉하고서 머리 아파서 그렇게 그랬던 게 그게 없어지니까요. 얼마 좀 안 게 살고 갖고 이게 남의 혈압약도 이제 아까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바꿔먹어 아이제든 게 이거 먹은 날부터는 이것을 이 약을 놓고 얘기했는데 혈압 조절도 잘 되지. 그러니까 나 그렇게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의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게 아 이런 것도 없어지. 선발 들인 것도 없으면 예, 좀 안개라 거의 예, 좀 다 나섰다 할 수 있단 말이다.
0: 네.
2: 예,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다 보아라야. 내 정말 이 약을 정말 선택을 예, 잘했다 싶더란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래서 이, 뭔가, 어제는 한 두 달 넘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계속, 뭐니까, 세 가지 계속 같이, 예, 우선 먹어도 이렇겠는데.
0: 3개월까지 쓰셔, 예? 3개월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소화계통도 이 치료하는 이 배합을 또 해서 쓰면 됩니다. 지금 예, 저 어떤 노인분들은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관절이 아프고 하는데 아, 딱 심내혈관 질환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0: 생각합니다. 근데 기실은 보면은 이 소화계통에 예, 나쁜 쓰레기들이 좀 쌓이고 소화불량이 자주 오면은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쓰고 그 다음에는 이 소화계통에 쌓인 이 담음하고 예, 담즙을 또 식즙을 또 제거해주고 이래면은 그 다음에는 아, 예, 쉽게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불안정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소화기 지금에 많은 분들이 보면은 하나는 입맛이 없어 소화 잘 안 돼요 하면서도 그 원인을 예, 소화계통에서 찾는 게 아니라 타고저 이 이 심혈관 질환이 문제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한다. 예, 근데 이 소화계통에 문제 생기면은 심혈관 계통 질환의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쓰고 예, 그 다음에는 이 장속이라든가 소화기에 쌓인 이런 나쁜 독소 제거하고 소화불량 개선하는 그런 조합을 같이 쓰면 됩니다.
1: 예. 어, 예, 전 좀 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증상 보면은, 예, 자꾸 이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죠.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다른 전신의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0: 예,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해보고, 이 CT를 해보고, 뭐 다 해봐도 문제 없다. 이럴 때에는, 예, 우리 소화계통,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율신경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조화가 무너지면은 예, 우리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죠. 예,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데 어째 병원에서는 이롭다는가 이러면서 점점 조급해지고 상태가 점점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2: 네.
0: 예, 그러면서 불안하고 또 이 수면 장애까지 겪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만약 나는 아, 좀 치료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아, 내 위장도에 독소가 없는가 이거 많이 고려해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화하고 뇌 건강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 뇌하고 소화계통 또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멜라토닌 같은 이런 물질들은 예, 장에서 분비해서 뇌에다 전달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우리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우선 먼저 음식의 종류보다는 섭취하는 습관은 먼저 예, 내가 섭취하는 이 습관이 맞는가 이거 먼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2: 네.
0: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좀 바쁘다는 이런 이 피타를 대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습관적으로 식사를 빠르게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불규칙한 시간에 먹는 경우가 예, 있다 할 때에는 이 위장도의 긴장성이가 많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울이 없고 또 섭취하는 음식이 너무 빨리 드시거나 이러면은 위장도의 이런 긴장성이 높아지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예, 엄중하게 방해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음식 관리도 중요하고 일상적인 생활 관리, 정서 관리가 다 이 위장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잡

0: 사용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일 아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신나게 놀고 선물을 받는 날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받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6일 아동절을 맞아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복한 어린이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림 그리기를 잘하는 친구, 노래 잘 부르는 친구, 동물 아끼는 친구, 글을 잘 쓰는 친구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이 다 소중하고 빛난답니다. 공부가 조금 서툴다고 해도 다른 친구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배움입니다. 다음으로 배울 소중한 마음은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6일 아동절날 혼자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와 함께 놀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가 힘들거나 슬플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밭 하나 만들래를 보내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노력과 사랑 덕분인데요. 부모님은 매일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고 보호해 주시며 선생님은 지식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6.1 아동절을 맞아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편지 하나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김학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학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봄을 찾아내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6일 아동절은 꿈을 키우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발명에 몰두하는 과학자. 어떤 꿈이든 모두 소중하고 멋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꾸준히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일 아동절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올바른 어린이로 성장하는 자세인데요.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며 약속은 꼭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주변 환경을 아끼며 동식물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네 꽃명절 노래 부르자를 보내드립니다.

6일 아동절, 우리 친구들은 예쁜 선물을 받거나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의미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알며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줄 알고 꿈을 향해 조금씩 노력하는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정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명절 6일 아동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룡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연결 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밑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에 즈음하여 5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에 서긴 호가봉은 연결시 향양 유치원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 3.1군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근병 총석에 간곡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연결시 향양유치원은 운영 저력이 깊고 교수 특색이 선명해 명성이 자자한 전통 있는 유치원입니다. 호가봉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요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해서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여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봉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의학예술과 노동미학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청사에서 호가봉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을 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 창조했으며 휘영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기원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다며 풍요로운 땅 위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통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시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시기와 학생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주한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행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한 원서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소년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동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일층 풍부히 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쌤들의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강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소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주 16개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5월 29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주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제1차 전체 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윤조휘가 한 주인민정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주 사회축구 지속발전촉진 정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 및 농촌위원회 심의의견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예산배치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정황 및 생태환경보호 목표 완수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주 인민배심원 사업 정황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주 기상재해 방어 사업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사업 실시 의견 초안 작성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설명,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초안, 그리고 인사 인면 관련 정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제2차 전체 회의는 최홍성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사업에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실시 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및 인사 인면 사항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상재해방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상재해방어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합해 책임 실시, 조기 경보 발포, 응급처리 등 중점 내용을 세분화하고 완산하며 절차에 따라 주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해 제2차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점과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회 축구 사업의 질

0: 진보 및 기상체해 방어 등 방면에 관한 조인대 상무연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실시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기바꿈 선거의 재반규를 교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량환 기바꿈 선거 기풍을 공동으로 수호해 기바꿈 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원만히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주장 윤조휘,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중공연변조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감찰위원회와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조인대 상무연회 관련 부서 주임, 부주임, 기관 당위 부서기, 조인대 상무연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아래 홍경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홍경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홍경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조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경의 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도나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선금강, 량문일, 양혜빈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용정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주춘래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화룡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송광일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왕청현 인대상무위원회는 정목홍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는 장영봉, 정철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8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영봉, 선금강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 정목홍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중지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304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5월 29일
1: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인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태희의 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정장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연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용우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일수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선희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음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왕옥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여월래의 연결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림천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전일수의 도문시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0: 리용우의 훈촌시 이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합니다.
1: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전문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해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증강하는 데서 모범을 보이자를 제목으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최홍성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의, 핵심 요의와 관철 실시 경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과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절박한 요구입니다. 또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인 수요이고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지리 체계와 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변혁에 대응하고 중화민족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서 앞장서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 조례를 수정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를 제정해 국가립법을 위해 연변 방안을 제공하고 연변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러운 바 전주 각급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당부의 견강한 영도 아래 정밀한 입법으로 근간을 다지고 국가법률 더하기 자치조례 더하기 전문조례의 립체화 법치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법치의 통일과 원활한 연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효율적인 감독으로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교부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 폐쇄 순환고리 기재를 구축하고 집법 검사, 전문 주제 질문, 추적 감독 처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및 지방 조례가 전면적으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향촌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강성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함으로써 민심 소통으로 민족 단결의 정감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대표의 직책리행으로 합력을 모아야 합니다. 천명 대표 전개마을 사회구역 진입 주제 활동을 심화하고 대표의 집, 기층 립법 연계점 등 플랫폼에 의탁해 대중의 언어로 법률과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인솔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은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기관 간부들이 전문 당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5월 29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0진 군중신서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씨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서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85.7%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지금 연변은 라이라크가 한창 향기를 자랑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즘 시기에 걸맞는 시와 상큼한 왕증기 문장 속의 문구들로 오늘의 라디오 산책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라크에 관한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고개 떨구는 슬픈 신부여, 너는 드레스 자락에 다정스러운 향기 담아 내리는 햇볕으로 노래를 뿜어준다. 풀잎의 함초롬을 눈길에 감은 너, 보랏빛 사연 접은 두 손 모아 애수의 가리마를 드리운 채 누가든지 무슨 꿈을 찢고 있느냐.

네, 시베이도 지금 시기에 정치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필과 왕증기의 수필은요,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요즘 햇살은 점점 따뜻해지고 풀과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며 공기에는 아카시아 꽃의 달콤한 향기가 흐른다. 이런 계절에는 가볍고도 깊이 있는 책 한 권 읽기가 제격이다라는 글처럼 왕증기의 수필집 인간 초목에는요, 요즘 시기에 향기와 맛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 치자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치자꽃 향기는 너무 진해서 떨쳐낼 수가 없다. 그는 또한 우기의 운남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버섯이 아주 많아지는데 느타리 버섯은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달걀 버섯은 달콤하고 신선하다. 하지만 왕증기 수필의 백미는 단연 고향인 고요시의 오리알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젓가락 끝으로 찔러놓으면 찍 소리와 함께 붉은 기름이 뿜어져 나온다. 이 한 문장을 읽는 사람의 입안에 짭짤한 감칠맛을 순간적으로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의 글은 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늘 아래에 앉아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사소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좋은 글이라는 것은요, 봄빛과도 같아서 일정한 기질과 정신적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정기의 글은 바로 그런 깨어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며 큰 나무 아래 앉아서 청매실 하나를 깨무는 듯한 새콤달콤하고 여운이 오래가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고를 때 흔히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먼저 시선을 두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고 즉각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은 바로 색상입니다. 빨간 원피스는 자신감을, 검은 정장은 구원이를, 파란 니트는 편안함을 말하죠. 네, 우리는 무의식 종류의 색상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또 분위기를 읽고 심지어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코트, 또 색상이 왜 그토록 오래 마음에 남는지, 가을이면은 유독 브라운 계열 옷이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런 단순히 패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입는 색상들이 품고 있는 작은 의미들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사람의 분위기는요, 생각보다 작은 부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가끔 비싼 옷이나

화려한 꾸밈보다 전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할까요? 특히 이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입어도 우아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꾸며도 어딘가 어수선해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행보다 자신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패션 전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패션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위인데요. 이 부류의 나이 지긋한 사람들의 패션 특징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행하는 색상보다 자신에게 편안한 색상을 선택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너무 튀거나 과한 색상으로 시선을 끌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전체 분위기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죠. 이들을 보면 결국 우아함은 화려함보다 조화로움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는 차분한 색감은 사람의 인상까지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위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과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모든 걸 다 강조하려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옷이거나 액세서리 그리고 또 스타일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자연스럽게 살립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데요. 바로 여백이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국 우아함이라는 것은 더하는 기술보다는 덜어내는 감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니뭐니 해도 감정이 정돈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옷을 꾸미고 왔던 누구에게나 우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아함은 옷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의 패션마저 고급지게 만든다는 도리입니다. 네, 이 말투와 표정에서 조급함보다 여유가 느껴지는 것이 이들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더욱이 이 분위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결국 사람을 우아하게 보이게 만드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아함은 타고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태도와 감정의 결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스려온 사람들이야말로 그가 어떤 것을 걸치고 있든지 결국 사람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싼 옷을 찾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을 탐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두면 좋은 생활 상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상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채소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세척은 필요 이상의 손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찝찝하다고 뭐 여러 번 씹는 습관은 오히려 영양을 놓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반복하여 세척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소마다 또 적절한 세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씻는 것이 정답은 아니죠. 잘못된 세척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식단의 영양 밀도도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함과 영양을 함께 지키는 방법, 어떤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섯입니다. 버섯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내부까지 물을 머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군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흡수된 수분은 조리할 때면 식감을 물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고유의 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씻거나 오래 담가두는 방식은요, 이러한 손실을 더 크게 만들죠. 네, 버섯은 기본적으로 겉면의 흙이나 이물질만 제거해도 충분합니다. 이 불필요한 세척은요,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고 빠른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간단하고 빠른 손질이 될까요? 바로 흐르는 물에 짧게 헹구거나 키친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볶음이나 구이를 할 때는요, 버섯의 수분 상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죠.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는요, 열을 가해도 수분이 먼저 빠져나오면서 굽는 느낌보다 삶는 느낌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식감이 흐물해지고 풍미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마음대로 수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는요 버섯의 구수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더 잘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반복 세척하면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쉽게 녹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헹구거나 또 장시간 담가두다 보면 이러한 성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네, 잘게 썰어 놓은 상태에서 씻을 경우 표면적이 넓어져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세척 방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씻기 전에 미리 잘게 써는 습관을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 통째로 또는 큰 덩어리 상태에서 가볍게 씻는 것이 영양 보존에 아주 좋습니다. 신선한 상태일수록 과도한 세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세척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외부 잎을 제거한 후에는요, 내부는 비거져 깨끗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여러 번 씻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과하게 머금으면은 조리시 맛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이 부드러워 물에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같은 수용성 성분은요, 세척 과정에서 손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복적으로 헹구거나 장시간 담가두는 습관은 이러한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이 연약하여 너무 씻으면 줄기가 끊어지거나 형태가 무너질 수가 있어서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위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네, 흐르는 물에 한두 번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 충분하며 물에 담가두는 방식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담가둘 경우에 조직이 물러나면서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사라질 수도 있고 조리 시에도 물이 많이 남아 맛이 희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척 단계에서 이미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조리 과정까지 더해져 전체 영양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빠르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하나 주위에서 세척해야 할 채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다거나 잎이 여러 겹이거나 또 농약 잔류가 우려되거나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를 말하죠. 위에서 상세히 소개한 채소 외에 다른 대표적인 채소들과 그 씻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브로콜리 같은 경우라면 송이 사이에 벌레나 농약, 흙이 끼기 쉬움으로 주위에서 씻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추, 배추 등은요, 겉잎뿐만 아니라 속잎까지 한 겹 한 겹 벗겨서 씻어줘야 합니다. 시금치거나 케일 등은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끼고 잎이 연약함으로 꼼꼼히 헹궈줘야 합니다. 당근, 감자, 고구마 등은 껍질에 흙이 묻어 있으므로 솔로 문질러 씻은 후에 껍질을 벗긴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추 가지는 매끈해 보여도 꼭지 주변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덜려야 하죠. 파와 부추 같은 경우라면은요, 잎과 잎 사이에 흙이 들어가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잎을 벌려가며 세척해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잎의 과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딸기, 포도, 방울, 토마토 등은요, 꼭지 주변과 표면에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남기 쉽습니다. 이상 흙이나 농약 잔해물이 우려되어 씻을 때 세척 팁을 알아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그는 것은 오히려 잔류 농약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주는 것이 좋고요. 다음, 입 채소는 한 입씩 떼어서 씻어줘야 하며, 마지막으로 꼭 세척제를 쓰지 말고 깨끗한 흐르는 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 채소의 서로 다른 세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미용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몸에서 얼굴보다 빨리 늙는 곳은 어느 부위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얼굴 부위의 노화에는 수많은 상식을 곁들이고 있지만은 이 부위에 대한 건강에는 소홀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죠.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손은 피부가 얇고 또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또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손의 노화 속도를 늦춤에 있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할 텐데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공을 들이는 사람은 많지만 손피부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손은 뺨이나 가슴 등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얇고 또 피지샘이 적어 가장 빠르게 노화가 되죠. 최근에 런던의 피부과 전문의 데릭 필립스 박사가 손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선 뜨거운 물로 손을 절대 씻지 않기입니다. 필립스 박사가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요,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요, 피부 표피층의 지질을 제거합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 피부에 해로운 여러 가지 요인을 차단하는 피부 장벽이 가장 우측에 있는데요. 이것이 깨지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일어납니다. 전문의들은 손을 씻을 때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온수로 씻어야 한다며 미온수로도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통기성이 좋은 장갑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고무 장갑은 땀과 습기를 가둠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고무 장갑을 사용한 뒤에는요, 피부가 자극받은 느낌이 든다면 통기성이 좋은 장갑으로 바꿔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손이 젖은 상태로 장갑을 끼지 말고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해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장갑을 벗어서 피부에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극적인 세정제 사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얼굴을 씻을 때면은 우리가 이 자극적인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손 세정제도 순한 것을 선택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 건조한 피부나 민감성 피부, 습진이 있는 사람은요, 강한 계면 활성제 반복적으로 로체로 돼서는 안 된다며 피부에 자연적인 pH 균형을 유지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합니다. pH는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pH가 낮아져서 산성에 가까울수록 유분이 많아집니다. 피부가 약산성 상태인 pH가 5.5 내지 5.9를 유지할 때면 세균과 곰팡이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부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비누는 세정력을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알칼리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누 사용 후면은 피부가 수분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약산성 제품을 선택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네 번째인데요. 바로 손 닦는 직후에 핸드크림을 즉시 바르는 것입니다. 손에서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손크림을 발라야만 수분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핸드크림을 고를 때는요, 수분을 보충하고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평소 뭐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요, 묽은 로션 계열을 선택을 하고, 또 건성인 사람이라면 수분 함량이 높고 가벼운 크림이나 유분 함량이 높고 또 단단하며 부후막을 형성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입니다. 이 자외선은요, 콜라겐 분해 효소의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주름이나 검버섯이 생길 위험도 크죠. 매일 아침에 손등에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손을 씻은 후에는 더 바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야외 운동을 하거나 또 운전을 할 때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줘야 합니다. 네, 손은 보호하는 만큼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도대체 나의 손은 현재 나의 신체 나이와 대등한지 안 한지를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손에 주름과 검버섯이 없어도 손등 피부의 나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손등을 살짝 구부린 채 피부를 5초 동안 잡아당긴 뒤 원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손 피부가 바로 복구가 된다면 2, 30대, 2초에서 5초 정도 걸린다면 4, 50대, 10초 이상이라면 60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0: 오늘의 시간에는 요즘 시기를 반영한 시와 글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상식 등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원, 편집의 신명조,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정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고단한 마음은 그 맛을 더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마무리 아닌가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부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조선적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허명운의 수필, 텃밭 가꾸기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1.7모 되는 넓은 텃밭부터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불 한 포기 없이 알뜰하게 가꾼 텃밭은 간밤에 내린 단비로 푸성귀들이 한층 더 자라고 푸름과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들어가 내가 직접 심고 가꾼 상추와 배추, 참치, 마늘과 풋고추를 하얀 입살밥에 얼큰한 고추장을 곁들여 쌈을 싸먹거나 그냥 고추장에다 찍어 먹을 때에 그 싱싱하고 아삭한 맛은 말 그대로 행복 자체이다.

어느 새벽도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풀 한 폭이 없는 텃밭에서 갖가지 채소가 푸르싱싱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자연의 섬뒤에 순응하는 밭의 겸허함과 참을성, 인간의 노력에 정직하게 응답해주는 성실성, 늘 열렸고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누워있는 밭이다.

만약 정성을 쏟지 않고 건성으로 다룬다면 내가 나의 땅거죽을 얼리면 나는 너의 뼈가죽을 얼린다는 속담처럼 밭은 가을에 적게 내어주거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그런대로 죽어있지만 해마다 밭에 밑거름을 주고 봄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땀과 정성을 쏟으면 밭은 가을에 주는 것에 민색하지 않고 뿌린 것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도 더 돌려준다.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의 새로운 텃밭 하나 만들어 살고 싶다.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겠다. 요즘 나에게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거리가 두 개 생겼다. 하나는 내 마음의 밭에 나도 모르게 혹시 어떤 나쁜 잡초의 씨앗이 숨어서 싹트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신경을 쓰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좋은 씨앗을 더 많이 심을까 하는 고민이다.

나의 마음의 밭에 내게도 남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싸늘한 눈빛, 차가운 마음, 가시돋친 말과 나태한 습관과 거친 행동 등 나쁜 씨앗들을 가차없이 뽑아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고 대신 부드러운 눈빛, 아름다운 말씨, 따뜻한 마음, 좋은 습관과 친절한 행동 등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가꿀 것이다. 그리고 부정의 씨앗을 긍정의 씨앗으로, 불평의 씨앗에서 만족의 씨앗으로

질투의 씨앗에서 용서의 씨앗으로, 미움의 씨앗에서 사랑의 씨앗으로, 악의 씨앗에서 선의 씨앗으로, 낡은 관념의 씨앗에서 새로운 관념의 씨앗으로, 아집의 씨앗에서 경청의 씨앗을 골라 심는다면 내 마음의 밭도 더 좋은 밭으로 되고 내 삶의 내 삶도 질적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 보다 깨어있고 성숙되고 무게 있는 삶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홍영문의 수필 텃밭 가꾸기 보내드렸습니다. 텃밭을 일구며 얻는 기쁨과 보람을 생생하게 그려낸 수필이었는데요. 텃밭을 가꾸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밭을 가꾸는 비유로 이어지는데 나쁜 씨앗을 뽑고 좋은 씨앗을 심겠다는 다짐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마음,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겠다는 고백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를 넘어 인간 성장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나누는 정, 땀 흘려 일군 보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겸허함까지 작은 이야기로 깊은 사색을 하게 만드는 수필이었습니다.

황사바람이 누렇게 녹슨 혓바닥을 휘두르면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로 가는 거냐? 내 앞에 길은 없다. 깜짝 놀란 새끼 락타의 방울소리가 멈췄습니다. 희망봉을 찾아간다. 길은 내 발밑에 있다. 요 놈이 엄마를 잃은 새끼 낙타 아니야? 요 놈은 아빠를 찾는 새끼 낙타일 거야. 엄마 황사가 아빠 황사 곁에서 힛던 소리를 했습니다.

코밑을 건드리는 황사들을 차버리며 새끼 락단은 한 발자국씩 힘있게 내디뎠습니다. 감사 나온 황사바람을 헤치면서 길잡이를 서던 아빠 낙타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황사들에게는 술소프로 물바자를 두른 병풍보다 더 무서운 장벽은 없었습니다. 불벼락이 떨어진 듯 놀란 아빠 황사의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얘들아, 지푸른 방풍림이다. 뒤돌아 꼬리를 빼자. 아연실색한 엄마 황사가 새끼 황사들을 다 잡아 이끌고 신누런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허둥지둥 아빠 황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끼 럭터는 씩씩한 네 발로 황산 꼭대기를 딛고 섰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산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 길에서 지친 새끼 락타는 모래밭에 앞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굳잠이 들 때마다 락타들이 보여주는 가장 편한 자세였죠. 새끼 락타는 꿈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깨비령을 싹쓸이 하면서 영상 60도 넘는 날씨로 뜨겁게 달아오는 황사바람들이 새끼 락타에게 덮쳐들었습니다. 까만 깃털 마냥 예쁘장한 새끼 락타의 속눈썹이 눈망울을 가리고 꽃같은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락타의 꿈을 점찍던 아빠 황사가 느닷없이 사시나무 떨듯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을 되찾은 아빠 황사가 새끼 황사들과 함께 꼬리를 빼고 있었고, 엄마 황사는 황사들의 꼬리 그림자를 치마폭에 주워 담으면서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황사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청이 후들후들 떨렸죠. 새끼락타의 까맣고 긴 속눈썹 가시가 꿈틀거리는 거 봤어? 우리네 황사들의 눈을 콱콱 찔러서 강물같이 신누런 피를 보려고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새끼락타는 긴 속눈썹을 내리쓸면서 꿈을 깼습니다. 이때 우중충한 악마의 산을 밀어젖히던 차디찬 황사바람이 영하 날씨를 등에 덜치엎고 얼음가루를 흩뿌리면서 달려왔습니다. 흰 서리발이 낀 투구를 거꾸로 쓰고 번뜩거리는 살얼음 창과 살얼음 칼을 쥔 새끼 황사들이 쑥쑥 앞을 찌르면서 떠들며 왔습니다. 찰나 천성적인 부드러움을 흘리던 새끼락타의 몸가죽 털이 분통을 터지면서 서리발쳤죠. 잔등의 쌍봉에서 먹을거리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만난 영양지방이 온몸으로 핏줄마냥 뻗치며 벅찬 기운을 뿜어냈죠. 새끼락타의 맷잔 부르짖음이 터졌습니다. 새끼 황사들아, 네 놈들이 날 이길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새끼 황사들이 악을 쓰면서 새끼 낙타를 얼음창으로 찌르고 얼음칼로 찢어버리려고 덤볐습니다. 아빠와 엄마 낙타를 똑대 닮은 맷씨로 티없는 순진함을 지켜온 새끼 낙타는 남을 떠받치는 뿔 한 가닥 없었고 남을 물어젖히는 야성의 이빨 한 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들의 살얼음창은 새끼 낙타의 살가죽에 부딪히자 철철 녹아서 끝이 무뎌지고 살얼음 칼자루는 비지땀을 뚝뚝 떨구면서 맥을 잃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아서는 사막의 불바람과 찬바람을 헤쳐나가는 싸움에서 새끼 락타는 창칼로도 뚫을 수 없이 다져진 몸짱이었고 꼬마 용사였던 것입니다. 새끼 락타는 다시금 모래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타버린 에너지로 인해 쌍봉이 김빠진 공처럼 홀쭉하게 야위었던 것이죠. 이때 새끼 락타의 눈앞에는 목숨을 걸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내던 아빠와 엄마 락타의 빛나는 모습이 비쳐왔습니다. 어디선가 축축한 물기를 풍기면서 사막의 오아시스가 코끝을 간질거렸습니다. 새끼 락타는 앞으로 걸었고 끝내 엄마 락타 마냥 품어준 사막의 젖가슴을 찾아 입뿌리를 대고 정답게 부비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새끼 락타의 몸으로 철철 흘러든 오아시스의 생명수는 황사 무리들을 물리치는 기적의 힘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새끼 락타의 잔등에서 쌍봉이 흰 돈 마냥 부풀었습니다. 엄마 락타와 아빠 락타가 금방울과 은방울을 흔드는 음향이 저 멀리서 힘찬 소리로 메아리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새끼 락타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면서 쌍봉을 도폭처럼 활짝 펼치고 희망봉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막의 작은 배는 황사바다와 싸워 이기고 있었습니다.

송문준의 아동소설 사막의 작은 배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막의 작은 낙타가 황사바람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동화였는데요. 작품은 황사바람을 의인화된 악당으로 낙타를 씩씩한 작은 영웅으로 설정해 선악대결의 서사구조를 분명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건 낙타의 무기가 뿔이나 이빨 같은 공격적인 수단이 아니라 불과 얼음도 뚫지 못하는 털가죽과 인내라는 점인데요. 작은 낙타는 싸우지 않고도 황사 가족의 창과 칼을 녹이고 부수며 승리합니다. 이는 약함 속의 강함, 저항하지 않는 힘이라는 동화적인 지혜를 잘 보여주죠. 또 엄마와 아빠 낙타의 기억이 작은 낙타의 버팀목이 되는 대목은 이 가족과 전통의 힘을 은근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용기란 때로는 부드러움을 지키는 거라는 메시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작은 습관으로 키우는 자를 인생을 담은 책,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 과정에서 습관 기르기는 부모가 피해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끌고 느리게 하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생활 자립 능력이 약하며 스마트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모두 습관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가 엄격한 훈육, 반복적인 잔소리, 강제적인 감독으로 아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결국 부모는 지치고 아이는 거부하며 육아 스트레스만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아이의 고민

을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바로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습관 만들기 방식의 오류를 깨고 아동 심리 발달 규칙에 맞춰 마이크로 습관 이론을 육아에 접목시켰습니다. 높고 힘든 요구를 버리고 작고 쉽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아이가 점차 자율적인 품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주며 부모는 지칠 일 없이 자발적이고 규를 잇으며 자신감 넘치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의 핵심은 높은 목표와 강한 압력을 강조하는 기존 방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쉽게 꾸준히 하며 긍정적으로 쌓아가는 육아 철학을 내세웁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좋은 습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정한 목표가 너무 높고 요구가 너무 까다로워 아이의 행동 능력을 넘어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 이론에 기반해 복잡한 습관 형성 과정을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으로 쪼개줍니다. 하루에 책을 30분 익히는 대신 한 페이지만 읽게 하고 숙제를 모두 끝내라고 강요하는 대신 문제 한 개만 풀게 하며 방을 한 번에 정리하게 하는 대신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담 없는 작은 행동은 아이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망설임과 거부를 깨뜨리며 작은 성공 속에서 성취감을 쌓게 해줍니다. 결국 긍정적인 행동이 평생 쓸 좋은 습관으로 내면화됩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육아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주도 의지를 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는 가장 낮은 행동 문턱으로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지속적인 긍정 일념 속에서 공부를 좋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다른 육아 서적과 차별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책은 아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해 실용성 높은 56가지 마이크로 습관을 정리했으며 공부, 사교, 감정,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학령기 아이의 모든 성장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고 숙제하는 시간을 끌며 수업 집중이 부족하고 실험 실수가 잦으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등 고민에 맞춰 20가지 학습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호기심을 지키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부터 효율을 높이는 학습법, 스스로 문제 점검하는 습관, 스마트폰 사용 규칙 세우기까지 모두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없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기르고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사고 능력은 아이의 중요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수줍음 많고 표현 못하며 또래 갈등 해결 못하고 경계 감각 없는 아이를 위해 16가지의 사교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미소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경청과 나눔으로 우정을 키우며 공감으로 갈등을 풀고 부당한 요구는 당당히 거절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첨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고 레이바른 아이로 키워 진실한 우정을 얻게 해줍니다. 아이가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약하며 불안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부모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책에는 15가지 감정 습관을 수록해 건강한 감정 조절 방법을 알려줍니다. 심호흡, 감정 일기 쓰기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이끕니다. 칭찬과 격려로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주관 있고 마음이 편안한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생활 습관은 자율의 시각입니다. 책에서는 의지에 의존하고 집안일 안 하고 행동이 느린 아이를 위해 5가지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부모가 느긋한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5분 집안일 시작법으로 행동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체크리스트와 가족회의로 자기주도 의지와 책임감을 기르고 운동 습관도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살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과 보편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공허한 이론 설명이 없고 모든 습관이 일상생활에

갖춰져 있어 부모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 단계, 지도 말투, 실천 팁과 사례를 함께 제시해 부모가 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규칙에 맞춰 강요하거나 압력을 주지 않아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작은 성공 속에서 자신감을 쌓아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우고 소리치는 육아를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좋은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 책은 걱정 없는 육아 지침서입니다. 높은 목표와 엄격한 요구라는 육아 고집을 깨우치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작은 꾸준함이 잠시의 노력보다 더 힘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잔소리하고 소리치는 지칠 일 없는 육아를 버리고 온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자기 성장을 이끌어주며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화목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 마이크로 습관은 현재의 공부, 생활, 사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를감, 자신감, 독립성, 끈기를 길러줍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조절 능력과 행동력은 학교 시절을 지나 사회에 나간 뒤에도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핵심 힘이 됩니다. 육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좋은 습관도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파는 과학적인 리념과 실천적인 방법, 따뜻한 조언으로 부모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믿고 이 책을 통해 마이크로 습관 육아를 실천한다면 아이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훌륭하며 마음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육아도 서로 응원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책놀이는 아이와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놀이가 아이의 두뇌와 발달에 두루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놀아야 하지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고 아이를 기관으로 보내자니 보여주기식 놀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책과 놀이와 교감이 만나면 그야말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재밌게 놀면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은 쑥쑥 키우는 것이죠. 아이와 책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준비물은 책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방법과 아이디어는 책에서 출발합니다. 평범한 엄마들이 육아서를 읽고 느끼는 감정 1순위는 성취감이나 도전의식이 아니라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대단하다고 느낄수록 상대적인 좌절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래 몇 가지 책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감정 관련 책을 읽고 종이 접시에 눈, 코, 입을 뚫어 표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두꺼운 종이에 시계를 만들고 벌칙 써넣어 돌리는 놀이도 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나뭇잎을 따다가 물고기로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체 관련 책을 읽고 전신 그림을 그려가며 명칭에 대해 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와 관련된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 막대에 짧은 문장의 편지를 쓰는 창의적인 놀이도 있습니다. 책 놀이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와 길고 긴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면 웃느라 즐기느라 시간도 금방 가고 아이도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책 놀이를 추천합니다. 함께 창조해내는 이런 놀이들은 훗날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적재적소에서 발휘되는 센스, 융통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재미있어서 생기는 뛰어난 사회성, 힘든 상황을 환하게 만드는 유머, 아이들을 사로잡는 리더십, 기질을 재빨리 발휘하는 순발력 등 다양한 활동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삶은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순발력과 센스와 열린 사고만 있습니다.

0: 있으면 고기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질리는 고가의 장난감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지닌 책놀이가 고단한 육아를 보람있게 할 것입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창조의 힘을 책놀이로 깨워보세요. 아이와 보내는 행복감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룡,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서 확인하기도 쉽지요. 일백하라면 누구든지 다 찾기 쉬운데 일백하 금방 북쪽에 도강 중년이라는 큰 폐마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사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사점 근방 서쪽에 도강중년이라는 폐마가 붙었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1호 대화가 구전하고 과실이 아주 여러 개의 과실이 여러분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수한 과실들도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은 지금 새로운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핀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의료기계는 척추 제야 치료이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야라는 건 압력을 낮추면서 우리 척추모병 자체는 저에게 인류는 원래는 제일 처음에 류인원 그때 그 전에는 파행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니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척추에는 늘 압력이 가는 거죠. 척추에 아주 강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모로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척추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혹은 퇴행성 요추의 병변이 되어가지고 그 요추간 협착이 온다든지 그리고 척추가 망곡증이 있어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다든지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막증이 있어가지고 어느 마디마다

0: 좌판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든지 그 외 자골신경통 자체도 척추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경추가 펑쳐왔거나 이래가지고 경동맥을 압박해서 뇌혈관에 녹근 같은 게 올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내과 척추 질병 자체도 역시 척추와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새로운 의료기계는 알레 이류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이 의료기계는 특수한 치료 방법으로서 하게 되었는데요. 의료기계는 아주 선진적인 의료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한국, 중국에서 함께 발명해낸 전문 경추로부터 요추로부터 골반까지 포함해서 이 계통을 치료해서는 거기에 수술칼을 대지 않고 또 네크징으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고 총체적으로서 척추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척추의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게 되면 우리는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수한 기형아를 내놓고는 기본상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년간의 생활하면서 특히 노년이 들어서면서 척추모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간반 협착을 포함해서 주약의 신경관이 절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심지어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심근이나 노근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모병은 보통 우리 수술이 방법으로 하는 이런 그 현대적인 치료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수술이 방법은 만능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더구나 꼼짝 못하고 허리 아파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혹시 수술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심리 부담이 많이 가지만 해도 여기에서 치료하는 스피인 MT란 척추, 경추, 이 골반을 전문 치료하는 이 의료기계는 고통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이야 압력을 낮추는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신경을 눌러서 동통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펑션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요추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이류 이력에게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척추 감압 치료요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물리적인
1: 알겠습니다.
0: 치료요법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도광증원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가 저는 만성 위염을 해서 예, 좀 오랜 만성 위염입니다. 예, 위에서 예, 고생해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고 음식 조금만 먹어도 막 이 배가 불어나고 또 어떤 음식도 먹으면 예, 화장실 막 드나들고 예,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절만 선생님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증상을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아, 절만 선생님 예. 중에서는 명이죠. 알아주는 명이죠. 예, 예.
2: 예. 이 음식이 조금만 먹으면 배가 막 불어나게 되면 아무 음식도 못 먹고 또 인차 배고픈 것 같고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과 예, 좋아지니까 영 편합니다. 음식 먹는 게 예.
0: 그렇죠.
2: 아무 없이 먹고 예.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약을 지금 이번에 먹다가 그래 보면 우리 선생님이 영 잘 선택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반소변이 자주 이렇게 계속 금방 갔다도 또 소변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예, 밤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0: 예.
2: 또 화장실에 드나들면서 그런 게 지금이 밤잠도 영 편하게 잡니다. 우리 어떨 때는 화장실에 뭐 두 번, 거진 또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드나들고 하니까 영 아무 편하게 자니까 이튿날 일어나면 영 정신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예.
2: 이래서 내가 지금, 약을 지금 쓰면서 이 좋은 효과를 보니까 나 지금 더 치료받자고 그런다. 그리고 예, 그 3층에서 내 또, 그러니까 경축을 해서 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찡주일 해서 있지 않까? 이 찡주일 아파하고 머리 뒤띠 올리면 막 이렇게 골이 올리 아프고.

0: 지금 이게 어깨 홀 올라간다.
1: 그렇죠. 이렇게. 그게 경추에 예. 문제 생겨서 어깨가 문제 생겨서 바로 올리기 힘들었는데 이 경추 여초의 문제는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뭐 어느새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일어나 보게 되면 너무 시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예. 이 영 시원하고 계속 이 뒷골이가 원래 아픔 이래서 좀 시야에 난 갖고 이랬는데 이 특히는 이 발을 제가 어떨 때는 엄마가 하는 이러면 막 소리나게 아파서 이렇게 올라 못 갔다는데 지금 이 어깨로 쑥쑥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얼마나 됐는지.
1: 예.
0: 그래가지고 그래 이 치료도 지금 받고 좋고 이 지금 도강 수면 보니까 나 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가 영 좋고 이 정말 이 약을 써도 효과가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 내일 가도 되지요? 예, 지금
1: 됩니다. 예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내일 예약해 주세요.
1: 예예예 예.
0: 예. 예. 예.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예, 이 도강병원에 가서 저기 맹각이 되면 5일만 선생님 치료를 얻으면 3번째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무슨 문제 때문에 받으셨어요? 예.
3: 나는 이 혈압이가 예, 이렇게 아무도 요즘 몇 해 전부터 이게 온전히 아예 됩니다. 약 여러 가지도 바꿔서 나 먹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 못하고 짬짜. 그리고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서 짬짜.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일어나서 또, 서게 되게 머리 핑핑 돌고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상당할 정도로서. 예, 예.
3: 예, 그리고 낮에는 예, 조금 나가서 아침 먹고 조금 나가 걷게 되게 되면 숨이 차고 예, 자꾸 어떻게 돼. 아까 선생님 답답하면서.
1: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냐. 예.
3: 예, 답답하면서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증서도 있고 이래서 예. 네, 지금 옛날에도 다른 데 가서 약도 뭐 청심마약 이런 거 예,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예예.
3: 예. 예, 그런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방송 중에서 예, 전번에 어떤 이 한 달 전입니다.
1: 예.
3: 이 조인만 선생님 제가 찾아가서 예, 이 진단 받고 그다음에 약 갖다 줘 먹게 지금 많이 더 와서 적감 치료에 지금 이제 많이 좋아서 약 먹을까는 인사하겠다 이게.
1: 그렇죠. 절만 선생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 뇌혈관의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져서 외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봐서 예, 혈압부터 조절 잘 되고 그다음에 예, 이 마음이 심장이랑 편안하고 예. 옛날 밤도 잘 못 왔습니다. 그냥 이게 답답해가지고 바른 너보도 안 되고 다른 너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서 세 번까지 내가 지금 치료받았고 완전히 낫습니다, 저.
1: 예.
3: 여기, 예, 나가 뭐, 암만 걷어댕겨도 숨도 안 차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내, 전번에 예, 약을 두, 세 번째 약 지나가면서도, 뭐, 인간이 되게 되면, 그 보니까 3층에 저기, 뭐니까, 외국에서 그런, 이 허리암에 치료하는 기계 돌았습니다.
1: 예, 척축 감압 치료이기.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거기도 가니까, 나, 그래, 올라가서 내 좀
1: 체험 해봤습니까? 예.
3: 예. 예 허리내서 예, 어두는 나도 몇 년 됩니다. 야.
1: 그렇죠. 노년기 근무업에 지금 인류가 이게 진행하면서 허리모병을 자연적으로서 얻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비례가 높을 정도로 허리모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예.
3: 예. 척추 협정술을 해서 예, 다 저녁에 밤에 조금 나가 걸었다 오기도 통세나고 막 이래고 그래 못했는데 진통제도 먹고 예, 막 붙이는 거에서 붙이고 이랬는데 그 당시 부이지 아이대표다.
1: 그렇죠.
3: 이런 기계 동기에서 체험 그날에 아까 멘비를 했습니다.
1: 예, 한 번 내지 두 번 무료로 해서 체험하게 하면 벌써 체험해보게 되면 이 기계가 바로 나에게는 너무 우수한 기회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 벌써 알게 되어있죠.
3: 예, 그날에 와서 치료를 딱 하고서 뭐 어제도 아예 앞대다 반시간 앞대다
1: 예. 치료. 20분 내지 30분입니다. 예.
3: 예. 딱 나와서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그날부터 뭐인가 하면 예, 이 허리가 편안하면 예. 아이, 딱 한번 움직였다는, 막, 그날은 저래 효과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게 뭐 누구만다는 그 네크징을 수술칼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네. 효과가 너무 좋고 통통이 없고 펑션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90%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한번 치료에 이렇게 효과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치료기 저양에 약 아예 먹고 뭐 이렇게
1: 수술칼 아예 되고 예.
3: 아무런 저기 이런 게 없죠.
1: 그렇죠.
3: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가네요. 이 치료.

0: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좀 이런 좋은 기계 만나서 지금 좀 치료를 해서 좀 이 허리병 좀 떼야 되겠다. 내 그래서 그날부터 잠이 안 여기저기 넘어서 잠이 잠깐
1: 예, 내 혈관을 개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척추가 직접 내 경추, 척추 이게 내 혈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 선생님, 그거 내가 지금 매일 주말 또 치료 한번 받으러 가려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이제 이 전화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에 가게 되면,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직접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면 됩니다. 예, 한번 치료, 이, 료정으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오지 말라 해도, 뭐, 몇 번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지 말라 해도 그런다면, 와, 이렇게 좋은데, 이전에 내 허리가 아니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연변병원, 그리고, 우리 말하면 한암의 조의병원인데, 그 외에 여러 개 그 국내 시립병원, 중의원, 이런데 그 CT단이 있거나 거기 검사단이 MRI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직접 그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펑션이 없는 우수한 치료 방법이 지금 3층에 들어왔습니다. 예.
0: 예, 근데 내일로 가겠습니다. 예.
1: 내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드리세요.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또 예약하자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어전 통 맞아서 있거든, 후유증으로 예, 두 번 갔다 그 약을 다 쌌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 기계 검사도 하고 한 게 감사하겠다가 내 검사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다 맥박으로 다 집행하고 또 뭐 언니 한 번 더 약 쓰겠다 하고 그렇게 그래 좋을 때 약을 더 쓰겠다면서 그래도 오늘을 예약해달래서 내 그래 예약한 거
1: 저희만 선생님
3: 어디
1: 선생님
3: 예, 저희만 선생님
1: 예, 예. 그렇죠.
3: 처음 발이 아이 떨고 밥업도 발음 없다고 입에서 춤겨지지 흐르던 게 그게 많이 나사졌단다.
1: 예.
3: 그래 나사질 적에 좀 몇 번 더 충약을 재다 먹겠단다.
1: 예, 절만 선생님 지금 환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있고 절만 선생님 환자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던 거기 가던 사람들이 여기 또 절만 선생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 본인 한 분만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친인들, 이웃들, 친구들 같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미 방송에 말씀하셨기
3: 예,
1: 때문에.
3: 예. 그래 이래 예약해가가 그렇지 사람 많더랍니다.
1: 그렇어요.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몇 달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랄까, 마비, 다리도 막 마비되고, 예. 자꾸 졸리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그러면 야냐 그 이런 기계를 치료받았댔습니다.
1: 아, 예. 이미 서울에서 치료받았는데 예. 여기로 예.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예. 그 기계가 바로 여길 들어왔습니다.
4: 예. 예. 그래 봤다가 뭐 어째 불시를 왔는가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불시를 알아서 바로 내 들어왔댔단 말이죠.
1: 그럴 수 있죠.
4: 그런데 다시 못 나가고 있는 게 아, 그 치료받으던 형수 같은데 아, 받지 못하니까 어디 맺는지 몰랐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선생님 강의 방송 들으니까 이런 맨발이나 하더라만 너무 좋았으네. 그래서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1: 도강중에 3층에. 그렇죠.
4: 예. 예. 그래 받으니까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더 체험한다고 돈 많이 받아서
1: 아, 그렇죠.
4: 예, 예. 그거 받고 왔는데 아예 허리 쪽 살이 깊어지지. 아예 잔들이 뚜끈뚜끈해. 오늘 속에서 햇 동안에 가서 젖은 게 제대로 없을 때다.
1: 그렇죠.
4: 그래 누워있어 가나. 아예 가슴이 막 편안하지. 그 다음에 누워있다 꼬꼬지 누워있다 일어나니까 거리도 꼬불던 게 막 폐진 꼬꼬지 폐졌을 때다 막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아프지 않고 어느 정도 정신이 납대다 그랬거나
1: 그럼요 예예 예.
4: 그래서 지금 몸도 거뿐하셔서 그리고 이 틀을 받으니까 잠은 너무 잘 자서 그러니까 저번 날에 두 번째 날에 받은 날 저녁에는 막 아침이 되는 것도 모르고 나서 왔습니다 날이 밝은 것도 모르고
1: 그렇죠 예예 예.
4: 그 저쪽에서 막 깨울 때까지 잤댔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4: 너무 잠 잘
1: 머리 혈관까지 좋아지니까
4: 예 머리만 막아지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서 내 지금 또 내일 가려고 또 그래. 나는 너무 좋아서 아마 치료 받을 때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여기 한 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일로 되어 예. 있으니까 한 번의 치료는 20분 내지 30분에 속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큰 병원에서 이미 앞에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했는데

0: 세 번째부터는 병원에, 큰 병원에 이사님께 그 큰 병원에 그 CT단 펜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오게 되면 잃어버음을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각도로서 여러분들 치료하는 데는 척추모배, 큰 모배 아닙니까? 예. 경추, 척추, 여기 모배, 큰 모배인데 이걸 해결하는 연결실 분들은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고 주위 분들이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그래,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진단을 하고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면 이랬더라. 그렇죠.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일에 가져가겠습니다.
0: 예. 효과가 100분의 90은 기본 다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대단히 시원하셨는데.
0: 그렇죠. 예.
1: 몸이 그뿐한 마음 작가가 난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가겠습니다. 그래.
0: 예.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소위에는 있어 소화 안 되고 서기고 들였어요. 밥을 잘 못 먹었어. 아, 영국에 여행이었습니다.
0: 예.
3: 거기 또 까미 빙가리 있어서 얘 또 싸매도 넣고 당뇨염까지 있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고 다리 세게 아파서 다리 폈다 굽혔다 하자니 구독 소리 나는 소리. 살이 막 나고 얘 폈다 굽혔다 못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우거우거하면 겨우 일어납니다.
0: 예.
3: 그래서 이민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이분이 아이 위 아프지 않을까 밥을 잘 먹을까 군이 올라갔습니다. 열몇구에 올라갔습니다.
0: 어, 그건 그게 보통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3: 예. 예, 밥을 잘 먹을까 얘 자꾸 올라갑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얘 또 쌈배도 성사해 됐고 얘 달걀도 저는 매일 먹어도 이렇고 얘 아, 다리도 마음대로 폈다 굽혔다도 소리 안 나고 앉아서 일어납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저가 선생님 치료도 받다가 또 오늘 예약하셨습니다.
0: 예. 이명규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그리고 장도, 여기에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 심지어 간경화 폭수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하다 여기 온 분들 가운데서, 와, 이분이 치료를 받고 나서 오혈도 그렇게 생기고 너무 그 몸이 뚱뚱 불어나서 간경화 복수로 인해서 힘들던 이런 분들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소화계통에 예. 대해서는 명문의사로서 아마 이름을 떨치는 것 같습니다.
3: 예, 예 네, 봤습니다. 직접 이 간복수 와서 배 불러간 사람도 배 꺼져 나갑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예.
3: 예.
0: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그 형부가 그 쉬고 일어난 게 별로 막 춤이 졸졸 흐르고 말이 되지 않고 누이가 한 싸굴로 올라가고 그러면까 입이라면 싹 이렇게 비뚤어지고 해가지고 그 반신살 못 쓰고 이래서 얼마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제는 세 번 이렇게 종약은 두 번 가져다 잡았고 지금은 하루건이지 맞는데 용 어떤 효과 빠르답니다.
0: 예.
4: 어떤 식사도 잘하고 춤은 근무상 어떤 아니라고 어느도 그래도 어떤 이렇게 처음엔 알아 못 듣겠던 게 어떤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어, 그렇죠.
4: 지금은 반신도 그렇게 저리던 게 그 친구라며 종약이 같이 쓰니까 완을 좋아졌다 제가 그만가.
0: 그러면 예.
4: 예 그래서 이 오늘도 친구 맞는 날이 돼가지고서를 하루건이지 맞으니까 월요일 날가 맞고 지금 또 오늘가 맞겠다 하는데는. 그럼 어머니 가사부터 예약드립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일단 예, 치료를 받아보시겠다면.
4: 물어보시고 척추라며
0: 척추 감압 치료 방법. 예.
4: 예, 우리 동생이가 이 사사고 후에 증을 해가지고 이 인공관절은 바꿔였습니다. 근데 이상 어디요? 그 관절을 바꿔요. 다리를 애끼면서 있다고 써 그런지 이 짝이어도 어째 별로 이렇게 다리도 아프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니 한다.
0: 그게 다리가 아픈 데는 척추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서 아래로 내리 신경관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을 예. 해보는 게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거는 척추 감압 제야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에 예. 압력이 가지 않으니까 치료하는 거지 이게 내가 치료했는가 이런 감 느끼기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압력을 그거는 많이 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 통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 보게 되면 와 이렇게 허리가 편하지 다리 쓰기도 편리하고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세요. 특히 그
4: 예. 다리를 쩔룩쩔룩 하고 다니지
0: 아, 다리 쩔는 게 주요하게는 허리 척추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단 가지고 오세요.
4: 예, 이런 저연 단말이랑 먹어도 쓸데없다 하는 말.

0: 알겠습니다.
1: 예,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0: 예. 그래, 뭐, 오신가, 그, 예약하고 가면 되겠어요.
1: 아, 이렇게 하면 예약된 겁니다. 먼저 와서 체험하세요. 어. 한두 번 체험하세요.
0: 오늘이 가도 됩니까?
1: 됩니다. 빨리 오세요. 예, 예.
0: 어, 알았습니다. 그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이 추성위원이, 어랑이 추성위원이 약 먹으면 이렇다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는데, 지금 범위 잡아서 예, 어째 그거 가슴이 그거 딱 대기면서 예, 내려야 가고 예, 아, 저기 기름진 것도 먹으면 좋을 거라고 또 과일이나 순 우유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에 정지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어, 이명길 선생님 소문 넣습니다. 예, 네, 위상도 예, 소화겠다. 예.
3: 예,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고 먹어도 예, 소화되겠다. 그리고 요 가슴 딱 대기면 내려갔던 게 이것도 내려갈 거냐. 속이 시원하면서 예,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예, 아, 위축성위원에서 그런지 저는 결장염도 같이 있어서 예, 한 날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녔는데 지금은 예, 이렇습니다. 어떤 게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3: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직은 예, 더 치료를 받으려면 예, 아, 이명길 선생님은 아주 예, 용하십니다. 이 병에 예, 자꾸 재발하는데 지금 어떤 게 한 두 달 썼는데 재발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연길시 도강중년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가운데서 흠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크거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5.1절을 맞이하면서 백분제 80이 치료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치료한 결과 일단 입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혹은 또 치아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입금의 출혈이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받는데 주요하게는 지금 치과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해결을 받게 되었는데 치아를 고정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구강검사를 하고 이런데 모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기 치과를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제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선생 계시는데요. 원장 거기나 이분을 찾아보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10년, 30년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성보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서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서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날 출근하자 본 선생이 소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

하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준양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친형제도 아니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버는 소모가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했다. 소모는 자신의 생사는 자신의 마음대로이므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의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같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난다는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부터 사흘 뒤 란라는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라는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무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의 상해는 공장, 야시장, 국영식품점, 식당, 각종 버스로선은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오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세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서로 낯선 사이라고는 하지만 설지는 오히려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랜다는 호생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아보와 설지는 1층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판세는 계속 비길 정도로 팽팽했다. 아보와 호생은 근처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다. 아보는 호생에게 좀 마음을 열라고 하면서 소모가 화를 냈던 그날 호생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은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지적했다. 호생은 그건 너무 속상해서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버는 호생이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솜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호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 병을 사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있었다. 호생은 아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버를 알아보았고 아버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룡,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입니다.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집중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열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 대부분은 해본 뒤에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랑, 헌신, 공부, 운동 등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작해야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반복함으로써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즐거움은 실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좀 더 쉽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웃풋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거나 배우는 것은 인풋입니다. 아웃풋은 지식이나 정보를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웃풋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보는 행위에서 나아가 책으로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에 접목해보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입해 해결해보려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이론을 배울 수는 있어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몸에 익힐 수 없습니다. 헤엄을 잘 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팔다리를 휘저으며 물의 압력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렇게 물에 익숙해지면 수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형태를 만들어가야 집중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완벽한 집중을 위한 필수 준비물, 아웃풋. 아웃풋은 보다 완벽한 집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집중이 잘 될까요? 수학 교과서 읽기, 수학 문제 풀기. 하필 예시가 수학이라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읽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집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 읽기가 인풋이라면 문제 풀기는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사람은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문제를 풀거나 설명할 때 더 집중을 잘합니다. 인풋 단계에서 무엇에 주목해 책을 읽을지, 어디에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만큼 했다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쓸 때 친구와 30분간 대화했다라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정도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아웃풋은 확실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학 문제 풀기에 집중했다면 일기장이나 공부 플래너에 오늘은 수학 문제 10개를 풀고 9개를 맞췄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눈앞에 알기 쉬운 증거가 남아있죠. 이처럼 아웃풋은 해야 할 일과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이해하기 위해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책을 30쪽부터 3장 읽고 오세요라고 숙제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3장 정도야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후다닥 대충 넘기며 읽어버리고 누군가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 읽어올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풋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책 30쪽에 나온 문제 3개를 풀어오세요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 똑같이 이해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올 것입니다. 읽기, 듣기와 비교해보면 풀기, 쓰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기 쉽고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생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실제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문과나 이과 같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좋은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아웃풋을 전제로 한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성적을 높이고 싶을 때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풋이 많은 과목보다 아웃풋이 많은 과목이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아웃풋은 뇌를 가동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아웃풋이 집중에 더 좋다는 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펜과 노트를 준비합니다. 기록해야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복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비상한 천재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아웃풋은 오감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의 조각, 눈으로 노트에 쓰인 글자를 따라가는 시각, 자신의 목소리로 따라 읽을 때의 청각 등 오감 가운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미술이나 건축, 실험, 요리 같은 분야에서는 미각과 후각도 중요한 아웃풋으로 작용. 미각과 후각도 중요한 아웃풋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기할 때는 쓰고 말하면서 외워야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쓰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아웃풋입니다. 여러 감각을 사용할 때 인간의 실천하고 있다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거나 읽는 것은 멀리 방관자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쓰거나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즉 쓰고 말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풋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능동적인 상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어려운 사람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동성이라는 요소는 아웃풋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무엇을 배우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몸과 머리를 써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웃풋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문장을 써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쓸까? 어떤 구성으로 써야 할까? 참고가 될 만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한 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

집중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아웃풋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거나 듣는 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일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더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따르는 것은 인풋입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거나 회의할 때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건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능동적인 행위는 집중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얘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을 늘리거나 배우려 할 때는 자기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지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뇌과학의 진보로 30년 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의 양이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설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내가 이해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단순한 인풋도 아웃풋으로 발전할 수 있고 빠르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메모에 그치지 않고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정리할 때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찾아 아웃풋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능동적으로 손과 머리를 써서 말하거나 공부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도 집중으로 볼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틀리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예상해보고 일명 실수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부로 따지면 문제집을 푼 뒤 틀린 답을 정리해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나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아웃풋을 시각화하라. 아웃풋을 활용해 집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장 읽기보다 문제 3개 풀기가 결과에 더 효과적인 것처럼 아웃풋을 시각화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을 시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거기서부터 거슬러 내려오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목표를 위해 해야 할 큰 과제를 2개에서 3개로 정대한다.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수학 문제 많이 풀기, 기획서 완성하기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야 할 중간 과제나 해야 하는 일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셋, 큰 과제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작은 과제로 만든다. 매일 책 10장 읽기, 매일 수학 문제 10개 풀기, 기획서에 들어갈 연구 사례나 참고할 디자인 10개 찾기 등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4. 작은 과제의 기한을 정한다. 자기 전 책 10장 읽기, 아침밥을 먹기 전에 수학 문제 10개 풀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 PPT로 기획서 완성하기 등 작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정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큰 과제, 작은 과제로 세분화하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일주일, 하루 등 구체적으로 주기를 나누면 실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당면한 눈앞의 실질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 실천, 실행이 쉬워집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즐거움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내가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낮은 기대치와 다르게 막상 해보니 의외의 재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일을 즐겁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리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고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장을 통해 아웃풋을 내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 안에서 정리하고 정리하기를 즐기죠. 아웃풋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다만 아웃풋을 낸다는 것은 인풋보다도 허들이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 책처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론 수백 명의 명문대생은 아웃풋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나는 자랑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썼습니다. 남들보다 아주 약간 소심하거나 신중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냈어라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웃풋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풋보다 허들이 조금 높다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장점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웃풋은 현실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기록이나 점수나 물건으로 과정과 결과를 남길 수 있으며 단단한 형태가 되어 나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나도 아웃풋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책으로 써보자고 결심했을 뿐인데 벌써 12권을 출간한 작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을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웃풋이 즐거워지면서 지금은 거침없이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단 한 걸음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제4장 내 집중력을 높이는 법. 왜 지금 집중력 점검이 필요한가? 집중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초집중 기술의 3단계인 점검입니다. 내가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무리하지 않은 집중의 핵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빠지게 되는 집중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와, 나 지금 엄청 몰입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즉, 능동적인 자세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여간에서는 의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영향으로 단발적인 집중을 반복하고 있거나 생각과 달리 쉽게 빠져나오게 되는 얕은 집중일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통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집중이 깨지거나 지속되지 않은 상황이 목격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돌아볼 대상은 집중의 질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도 포함됩니다. 반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감으로써 더욱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알게 되는 것들. 본문 시작 전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바로 신중파와 행동파입니다. 신중파는 단어 그대로 조심성이 많습니다. 할까 말까?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일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느라 실천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누구보다 깊게 집중해서 일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단을 빨리 내리는 기술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동파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실천은 빠르지만 막상 시작한 뒤에는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심삼일이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천의 허들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까지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명문대 입시에 두 타입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개의 속담 중에서 자신에게 더 필요한 조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도약하기 전에 잘 생각하라. 2. 주저하면 기회를 잃는다. 이 문제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데 중요한 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파라면 전자

조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보면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파라면 후자의 조언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리는 행동한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집중해야 할 대상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실행에 옮긴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초집중 기술은 누구라도 쉽게 집중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든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중력은 사람의 행동만큼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집중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자기 이해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나 집중하는 유형을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자기개발은 없다. 아웃풋은 집중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뇌의 엔진인 만큼 자신의 역량과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자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테스트입니다. 분야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분야에 관련된 상식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웃풋의 결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공부나 시험뿐 아니라 성격이나 자기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인지하거나 의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는 독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직결된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웃풋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역시 이게 신경 쓰이는 거구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결과가 나왔네. 내가 이런 걸 잘하나?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 이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만큼 재능이나 능력을 빠르게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웃풋이라는 거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또 사랑 아닐까요?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최시를 작곡해 류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된장의 쌉싸름한 맛, 따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온몸이 녹아내리던 그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할머니의 정성과 그 따뜻함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손오금 작사, 박남걸 작곡의 백승남 가수가 부른 할머니 토장국입니다.

살다 보면 참 반가운 자리란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술잔을 맞대며 우정을 확인하곤 하죠. 김세형 작사, 계형벽 작곡의 병광일 가수가 부르

말없이 산처럼 서 계신 분,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학성 작사, 림봉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시골 아버지는 도시에 살아도 자식된 마음 한켠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시골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듣다 보면 어깨가 들썩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학성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장국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0: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8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희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신이로는 12각을 드리는데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여기에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빼줍니다. 총값에서.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것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물건으로 드리는 그 부분을 빼놓고 현금으로만 해도 한 각의 가격이 28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드는 양으로 금액으로 놓고 말하면 하루에 한 7, 8원 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최신으로 이제 온 제품 자체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명서방은 지금 한 각에 598원인데 15각에 되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거기 또 1,500원을 또 뺏습니다. 3분의 1 가격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은 2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역시 비슷한 15각에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이기 한 각의 가격이 1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제때 파악하는 사람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딱 맞는 알맞는 이런 제품을 제때 선택해서 복용하시되 우대활동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적은 돈으로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과 새로운 장소를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희가 이제 갱생 오늘부터 예, 혈압도 안좋한데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자꾸나고 예, 견해도 예, 없습니다. 그리고 예, 신병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약도 많이 썼는데 큰 오전 무엇보다 아,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저리 박사 먹고 있는데 아, 어떤 혈압이 좋아서 어느 정도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그리고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아, 심장이 항상 그런 가슴이 후두두 떨리던데, 애정사도 조금 영구 편안해졌습니다.
1: 아, 미,

0: 쓸만한 제품 자체가 전이 박사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그런데 이 서신이는 뭐냐, 우리 형님이 이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자주 설사하고 또 거기다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영 소변을 잡지, 소변도 보는 것도 영 바빠한데 이 서신으로 좀 쓰겠다는데 어떻습니까?
0: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세신1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자차로 소변이 작고 전열선 비대가 있고 전열선염이 있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유관되는 문장 전략강이라든지 이런 것 드셔서 임시 약간은 효과를 보지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을 틀어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게 되었으니까 컴파치 쓰여야 기본으로서 전열선은 누릅니다. 컴팟하고 그 뇨도하고 전열선이 한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팟이 세게 다면 전열선은 누르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형님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 모병, 비뇨계통의 모병, 귀의 문제 종합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최신으로 선택이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아, 그러면 이번 확대 차원 이 두 가지야 받아 좀 쓰자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1: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냥 이 혈압이에 그냥 운동되지 않으니까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사람이 귀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는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이 나더니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가슴이 그냥 떨리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고 마음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오고 예, 잘 것 같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 예. 우리 남편이 세심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아주 효과 좋습니다. 지금.
0: 예.
3: 위험해서 소화 안 돼서 예. 그냥 그래서 예. 음식만 먹으면 그래서 목에 걸린 것 같은 내려앉아서 그냥 가슴을 두드려 하는데 지금 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소화 잘 되니까 지금 예. 밥도 지금 잘 잡수고 그리고 뭐니까 저기 화장실도 소변 이게 전립선 비대라 해서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것도 진행 오래 있고 예 그래서 영 넣어두는 것까지 나와서 왔다 갔다 나가고 갔다 오고 이래던 게 지금 이게 예, 이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 사수가 예 그 많이 줄어들었다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니까 지금 살 것 같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 다음은 소변이 예, 줄어드니까 다음은 잘 자니 사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중국 과학원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영 다른 약에 비해 영 빠르게다.
0: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이 두 가지 약 쓰고 다 효과 보니까 예. 이렇게 운동 활동이 좋을 때 지금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래.
0: 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우선 세신 한 반에 썼습니다.
0: 예.
4: 이것은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속에 좋아지는 걸 해결한 게 제일 좋습니다.
0: 아,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소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하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콤파치. 예. 예.
4: 밤사귀에 잘 해주니, 그래서 일곱 야대 번,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죠. 그러니.
0: 그렇죠.
4: 예, 이것은 다음에 그것은 지금 그것은 보통 한 번, 어떤 걸 안 보고, 예.
0: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전기 소리 나죠.
0: 콤파치 하여서 그런 겁니다.
4: 예, 콤파치 하여서 그렇다.
0: 예.
4: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0: 예.
4: 특히 혈압 조절 잘 되더래.
0: 예.
4: 항상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예. 그랬는데 지금 혈압 조절, 머리 안 아파, 좋습니다.
0: 콤파치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고, 순환장애가 풀리니까 그런 겁니다, 혈압이. 예.
4: 이때 소화도 잘 돼. 소화 안 돼. 이젠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허리가 아파도 허리 구부리지 구부리면 아파서 예. 그런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예.
0: 그렇죠.
4: 다리가 아파도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계단 우리 집이 6층에 올라가서 서너 번 쉬었는데 어제 지금 어제 한 번에 올라와요. 아픈 거 다리 아픈 건 모릅니다.
0: 아 그렇죠.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 이번에 활동에서 이거 이약 사고 하나 물어볼 건 전이 박살 있잖아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 사람이 것은 뭐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갑상선하고 심장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종양 여기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는데 여기 갑상선 종양 갑상선

0: 그게 갑상선 그 결절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좋아지면 심장이 또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결절은 제절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저 이 천이 박사 이거 지금 쓰고 나는 항상 경력을 지내고 있어서
0: 예.
3: 그래가지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야 이게 정말 야가 써 보니까 벌써 안세라비 어느 한 열흘 보나니까 머리 흰 날이 이 정세가 없어지더라만
0: 예.
3: 사라진다만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쓰니까 그 다음에 경력이 돌아서더라만
0: 그렇죠
3: 말더라만 내 다들 이 경력에 고라팠다만 자꾸 나 먹으면 너가 먹으면 자꾸 이 진행해서 그런데 이 맨발 요게 천이 박사가 쓰다니까 요게 약 바르더라만 그러니까 내가 나 모르면 전제 다 하자
0: 그렇죠
3: 예, 이 요거 맨발 만나서 좀 무슨 신경을 대했다고 지금 이랬는데 하나는 또 세심히는 집사람 쓰는데 이 소변이 같이 저기 빈번한지 밤 잘 수 없다만 한다 그래서 한 시간 되기 전에 벌써 잠 깨운다만
0: 예.
3: 그래 눈은 양이가 많죠
0: 그렇죠
3: 그래 자꾸 손나지
0: 예.
3: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게 다 원인인가 그러니까
0: 콤파치 허한 것과 예, 원기 콤파치 원기 부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이 콤파치 세신료 이 저 안사장이 두어 달 쓰니까 벌써 예, 요 소변 차수가 아기나만 완전히 아기더라만 그래서 이 저 이제 어떤 몇 달 넘었었는데 어떠니 여섯 번 이렇게 누던 게 이제 세 번 어떤 때는 혹이 두 번 예, 여기 또 오는 게 아기나만
0: 예.
3: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년 꾸준히 쓰는 나무에 요원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만
0: 예.
3: 그래서 이번에 활동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이런 활동 빼놓지 마고 이번에 참석하자
0: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겠다며 기본으로서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다른 단순한 뭐 골격통 혹은 귀문 귀의 문제 뭐 소변의 소변 문제 이렇게 따라 해결하는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입니다. 여기 좋은 성분이 녹혈종하고 전녹건하고 선두 가지 중약제가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효과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가 지금 천이 박사를 그런 반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여름, 먹기 전에는 여름 면으로 영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0: 예.
4: 특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거기다 또 소리 잡고 이렇게 용 불편한 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약을 많이 먹었지만 효과 없고 영의 이론에 내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이 천이 박사를 방해하시는 거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반년 넘어 먹으니까 제일 처음 알리는 게 그런 밥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변 차수가 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룻밤에 그런 한번 아이는 혹시 또 두 번씩 일어나고
0: 그렇죠.
4: 일어났다가도 누우면 또 탑니다.
0: 예.
4: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영 어지럽고 그렇게 영 힘들던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 아침 때라기 영 좋습니다.
0: 예.
4: 많이 맞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도 먹으려고 합니다. 오래 먹어도 이롭습니까?
0: 이롭습니다. 이거는 길게 복용해도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얼마 쓰고 끊어라 이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을 정도로서 길게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인데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만 하시겠다며 구복만 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걸 원인에서 저를 제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세요.
4: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만납니다.
0: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그 세심히로 있지
0: 예.
4: 내가 올해 듣고 볼까요? 우리

0: 언니 지금 정말 어떻는가 그런 소변이 작고 그러면 또 그런 밤에 자지 못하고 그리고 옆구리 용표면 아프답니다.
1: 예.
0: 그래서 원래 이야기 언니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옆구리가 겨우가 아프다는 것 봐서는 곰팥의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 검사에서 준확하게 검사해내시겠지만 해도 기본에 지금 증상 놓고 말하게 되면 증상을 보게 되면 곰팥의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들어간 성분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을 해서 다른 처방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로켈정, 기록은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제. 그래, 이걸 드시게 되면 언니분이 기본 이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하고 결국 심장마비병, 결국 허리 다리가 시끌거나 그리고 여기 혈소판 감소증은 조혈공능이 떨어지는 딱 혈소판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조혈공능이 우리 나이 들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게 됐고 면역력 저하를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추위를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세신이로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OTC 전면치료 컴파 위주로 한 전면치료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선택된 걸로 인정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예, 그 손과 발이 늘상 차답니다.
1: 그렇죠. 그게 손발이 또
0: 여름에 대해 양말을 못 벗는다고.
1: 아, 그 어떤 분들은 잘 때 덧벗은 덧가발 신고 잔다는 분들도 딱 평소에 양말을 못 벗는다는가 봐서는 그게 신경말 척거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거 기혈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걸 쓰기려고 이런 이 세품을 쓰게 되면 기본으로 양말 벗을 수 있고 덧가발 벗을 수 있고 바리시린 이런 증상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발끝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건 이 제품을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제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게 다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료정을 따라서 한 개 료정이 100일 잡으러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두 개 100일, 세 개 100일 이렇게 쓰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뀔 겁니다.
0: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알려드려서
1: 빨리 쓰라. 요 시간 우대할 때 좋습니다. 5017766에 예, 전화하세요.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한 가지 좀 더는 없어요.
1: 말씀하세요.
3: 내 세진비로 쌌는데.
1: 예.
3: 그래고 그러니까 뭐 명성이 거의 현재의 그 강의라는 시간지하고 다 썼습니다.
1: 다 썼습니까?
3: 시간 안패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이렇게 하세요.
3: 네.
1: 전희 박사도 썼습니까?
3: 네,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1: 그래요? 잘 하셨는데요. 먼저 천이 박사를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에 말고 따뜻한 물을 꺼져 이렇게 손 대서 약간 따뜻한 물을 끓여서 식힌 물이면 됩니다. 거기다 풀어서 거기다 한 대서를 풀어 드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세신이로는 원래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은 건데 이 전희 박사하고 시간 간격을 둬서 밥 먹기 한 30분 전에나 세신이로 드셔. 이 전희 박사는 일어나자마자 드시고 세신이로는 그 30분 간격을 식사 전 30분에 드시고 그런 다음에 눈약은 식후에 금방 드시면 됩니다.
3: 식사를 하자마자 들어도 이렇습니다.
1: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절대 이렇습니다. 명세만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그래서 한 가지는 그것도 내가 홍광 치료액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앓는 거는 그 무슨 불이올 거 알겠는데 허리에 끼는 건 좀 아무런 감각도 없지 뭐.
1: 감각이 없습니다. 원래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은 뜨거워 나거나 뭐 그런 게 쭉쭉 질겨버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이렇습니다.
3: 그런데 그것이 이게 무슨 뭐 전기의 도란 온도
1: 그 빨간 게 알기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3: 그 빨간 불이에 근본 없었나 이거
1: 그러면 그거
3: 예.
1: 5017766에다 전화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 파견해서 알려줍니다.
3: 네, 어제 그 5017766에 물어볼 건 여성 동무가 전생기다 그 전화 치겠다.
1: 그래요? 이건 직접 그 코드 그러니까 그 전기 코드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기 코드를 열게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전기 코드

0: 뿌려 벌금 뿌려옵니다. 그거 건파치면 건파치다, 무릎이면 무릎이다, 그리고 고관절이면 고관절이다 이렇게 미치면 됩니다. 예.
1: 아, 그런데 여기 거도 무슨 뭐 또 자조금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기서 있고 그 그런데
0: 예, 이 전화번호에다가 그 제가 다시 전화 넣을게요. 제가 전화, 예, 거기다 전화하면 제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예. 아주 좋은 이기인데 제대로 이기를 사용 아직 잘 못하시고 계시네요.
1: 아, 그런데 그 제도 앉는 거는 그 무슨 또
0: 앉는 거는 벌금 불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잠깐 또 그 코드만 캐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만 딱 누르면 됩니다.
2: 네. 예.
1: 아, 여기
2: 무시기 없는데. 네, 501-7766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러면,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들 믿고 보험 제품을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드리는 선물들은 모두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고가의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이런 이력기계라든지 혹은 구방약 같은 걸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용방법은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잘 물어보면 그 물어볼 것도 없으면 그 사람 다 알려줄 때 그저 등한히 듣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모른 점은 저래 문의하시겠다면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손 4,980원에 해당하는 홍강치료이긴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겠다면 너무 유감이지요. 아깝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하시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천이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제가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과원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제일 최고급 자연과학의 띵펑 교류 1호기구에서는 제일 최고방으로 되는 여기에서 나온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천이 박사를 하게 되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그리고 인류가 청춘으로 돌아가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텔레비 10%의 건강 강좌 거기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 갖고 이걸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하는데 73세의 그 10년 동안 누이에서 앉아 다니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지금 20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그 심내혈관 학회에서 이런 루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제품이 나서라 하니까 장례가 조용하다가 누가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현지에서 관찰하면서 뭐 첫 석 달, 첫 후 여섯 달 그런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분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병변을 인해서 너무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 박사를 그리고 심장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40몇 차로부터 심박수가 40몇 차로부터 네. 60몇 차로 올라왔거든요. 열렬히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권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

0: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3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호생은 괜찮으니 잠시 앉아있겠다고 했지만 은봉은 그래도 돌아가라고 했다. 아보는 은봉이 예전에 자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은봉은 웃으며 아보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했다. 호생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미용실에 앉았다. 뜻밖에도 그때 소모가 갑자기 뛰어들어왔고 상황은 폭발하고 말았다. 은봉은 무표정한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갔고 호생과 아보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호생은 가자고 말하며 아보를 끌고 미용실 문을 나섰다. 호생은 만약 의형제였다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중얼거렸고 아버는 사람은 항상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며 소모가 끝내고 싶어하니 자신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대략 1976년 전후로 아보, 호생, 소모는 이렇게 영원히 절교하게 되었고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다. 화원 호텔에 들어선 강청재는 매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달 만에 본 매서는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온몸이 반짝였다. 유명 브랜드의 개미허리 무늬 고급 정장을 입고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 너무나 눈부셨으며 표정과 머리 모양까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격식 있는 인사를 몇 마디 나누었다. 강청재는 왕아 씨의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매서는 자신은 이미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었다. 강청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것일 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웃으며 답했다. 매서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요즘 정말 배경이 대단한 큰 인물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은 엄마가 젊은 부자와 함께 상해에 와서 살고 있었고 곧 인연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갑자기 큰 인물이 가볍게 한마디 하고 전화 한 통 한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엄마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서북, 상해, 향양 등 지역을 오가며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큰 사업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기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다고 감탄하며 만약 길에서 만났다면 매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도 이런 옷차림이 싫다고 말했다. 강청재와 매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한참 뒤 강청재는 매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왕아 씨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잡담도 하고 간식도 먹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포부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매서는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고 있다고 답하며 예전에는 그저 다툼 정도였지만 지금은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신, 엄마, 그리고 젊은 부자 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털어놓았고 가끔은 엄마가 나쁘고 젊은 부자가 좋다고 생각하며 또 가끔은 엄마가 좋고 젊은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강청재는 감정과 사업이 꼬리 달린 막대기처럼 서로 얽혀 있다며 자신도 이미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다. 매서는 상해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혼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상해로 돌아오면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상해에는 자신의 친구들인 강청재, 아보, 호생이 있다고 하며 상해의 여자는 상해 남자와 가장 잘 맞는다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은 규칙을 중시하고 신용이 있으며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먼저 진심을 다하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밀하면서도 서로 주저하는 강청재와 매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다시 아보와 호생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아보와 호생은 한 프랑스식 정원으로 들어갔고 소총재가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곳은 소총재의 상해회사 본부로 매우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아보와 호생은 소총재의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할 일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다. 아보는 서북 지역에서 이미 사진사를 정했고 두 개의 창고에 있는 수백 점의 소장품을 한 장씩 찍을 예정이며 장수에 있는 옛집의 수십 점 소장품도 다시 잘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생과 아보는 서청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은 뒤 세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호생은 사진을 두 세트로 찍어 한 세트는 보관하고 다른 한 세트는 유명 인사에게 보여 사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즐겁게 웃으며 호생에게 수고가 많다고 말하고 화집이 완성되어 인쇄되면 전 세계의 박물관에 모두 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사립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며 상숙 쪽에도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생은 애국의 기록에 따르면 사립 박물관은 대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장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대신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역할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서청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이쯤에서 허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다른 약속이 있으므로 먼저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쉬워하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만류했다. 아버는 호생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호생이 떠난 뒤 서청재와 아버는 집안의 작은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버는 서재를 둘러보며 정말 작고 예쁘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자신은 좁고 아늑한 작은 곳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아보는 갑자기 웃으며 자신이 오늘 이곳에 와서 서총재가 온갖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번 전화를 했을 때에도 소청재는 다른 이야기만 할 뿐 정작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청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부는 소청재의 비서인 소환이 지난번 호텔 객실에서 큰 소란을 피운 일이 이미 외부에 모두 퍼졌으며 사람들은 왕아 씨가 소청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소청재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소청재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버는 계속해서 소청재가 그날 밤 소환을 끌고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종업원이 보았으며 두 사람은 차에 타고 그대로 떠난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지진원에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청재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핀잔을 주며 그저 사업이 바쁠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소환이 이번에 화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우연히 왕아 씨의 임신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소청재가 술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소청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주에서 만난 후 왕아 씨가 매일 전화를 해서 애교를 부렸고 자신은 이 일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바빠 한 발 물러나 있었는데 왕아 씨는 전화해서 울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갑자기 생리가 멈추고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소청재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곧바로 임신 진단서가 도착했고 일이 크게 번졌다는 것을 알고 면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왕아 씨는 전화해서 조건을 따지며 꼭 호텔 방을 잡고 만나자고 주장했고 소청재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만 허락했다. 어느 날 만났을 때 소청재는 다른 말은 적게 하고 얼마를 원하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했다. 왕아 씨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이 아이는 꼭 낳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소청재는 즉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로는 왕아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소환이 진단서를 보고 왕아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직접 경고했지만 왕아 씨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왕아 씨는 태도를 바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결국 소환을 호텔까지 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청재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버는 웃으며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고 원래 소청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소환을 나서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버는 처음에는 소환이 단순히 질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소청재가 전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재는 자신과 소환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환은 꽤 눈치가 빠르고 사리 분별을 잘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아버와 설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버는 설지와의 교제를 떠올렸다.
어느 날 아보는 설지에게 함께 전차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기쁘게 좋다고 답했다. 아보는 잠시 생각한 뒤 두 바퀴를 돌자고 말했다. 설지는 다시 한번 좋다고 답했다. 아보는 표값을 내야 하냐고 물었고 설지는 그냥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아보는 웃으며 자신이 설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만약 표 고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설지 역시 웃으며 그것은 아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아보는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웃기만 했다. 아보는 설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설지는 무엇을 알았냐고 물었고 아보는 자신이 설지의 남자친구라고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설지는 아부가 정말 똑똑하면서도 악동이라고 웃으며 얘기했다. 그 무렵 가공조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고 문방이 생기고 전화기도 설치되었다. 아보는 그곳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작은 공방이지만 아보는 주변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보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보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보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있다고 말했다. 아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설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우린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경덕 작사, 문경덕 작곡의 렴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 조선족 이야기라고 리해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이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선물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계통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궤양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디어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0: 그림인하고 부디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교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한. 그리고 말이죠. 소신. 지지는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이죠.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1: 네.
0: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1: 네.
0: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1: 네. 예,
0: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 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아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종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도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0: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1: 네.
0: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다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아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의 유관된 말이죠. 약들을 말이죠.

0: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참 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2: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담봉이 조금 났을 것 같아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번에 환자 많습니다.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3: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요정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0: 예.
4: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4: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4: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4: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소아과이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5: 예, 결태종에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6: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6: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6: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더 다 먹었는데 일곱 첩 더 다 먹었는데 예, 효과가 알게요.
0: 예,
6: 얼굴 생긴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뜬뜬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약하려고요, 그래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6: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에,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중요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 모든 원인으로 에,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의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에,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예?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네. 없으면 나는 예?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1: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0: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좀그 국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네.
0: 그래서
1: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아예 연결됐습니까?
1: 예.
0: 아
1: 오전에.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저희 어머니가 전번 쭉,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일할 때면, 발을 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은 돼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바쁘고,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길태중이 사면 전화지요.
1: 예, 맞습니다.
4: 예, 저도 뭡니까 좀병 보려고 그랬는데
1: 어떤
4: 해놓고
1: 상황입니까?
4: 보니까 어지럽고,
1: 예.
4: 그다음에 밥맛이 딱 떨어지면 맥이 없습니다.
1: 예.
4: 오늘은 여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 데스 좀 예약해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4: 예, 어머니.
1: 예, 일찍,
4: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날 때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 잠시만요. 다음
1: 예.
2: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1: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5: 어떨 때는 입안 꺼져도 매운감이 납니다.
1: 예.
5: 그리고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사람들 권하는 게,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윗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5: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저도 머리 가서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예,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1: 예.
6: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진게 벌써 한 사흘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거도 나고 하던 게 맞다.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6: 예, 알았습니다.
1: 예.
6: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

0: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요즘 들어서 머리가 머리 아프고요.
3: 예.
2: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3: 예.
2: 좀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3: 예. 어느 분 보이겠습니까?
2: 원 선생이요.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는 오늘도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3: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50견이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3: 예.
4: 그런
3: 예.
4: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예. 뭐,
4: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싫어요.
3: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아,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3: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5: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3: 예, 예.
5: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3: 예, 예, 예.
5: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3: 그렇죠, 예.
5: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3: 예, 감사합니다. 예.
5: 그 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3: 예, 고맙습니다.
5: 정말 감사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이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가워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거기 김태중인가요?
3: 예, 맞습니다.
6: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3: 예, 말씀 주세요.
6: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님 약 먹고 나니까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3: 예, 그래요. 예,
6: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3: 예, 예.
6: 예,
3: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6: 예.
1: 네.
3: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3: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라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라는데 예, 드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예,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예,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예,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예, 맞물기지 못하면서 예,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전도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3: 이럴 때 또 예,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아, 그리고 예,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예,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0: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절대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네.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어로의 핑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네.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네.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직하기 때문에
1: 기분이
0: 말이죠.
1: 안 좋죠.
0: 기분이 안 좋지.
1: 네.
0: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교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에 즈음하여 5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봉은 연결시 향양유치원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삼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금병 총석에 강국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연결시 향양유치원은 운영 저력이 깊고 교수 특색이 선명해 명성이 자자한 전통 있는 유치원입니다. 호가봉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요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주변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면서 아이들이 보여준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해서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여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봉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의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청사에서 호가봉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000년 내내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을 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전주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다우며 풍요로운 땅 위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통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시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시기와 학생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주한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행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금병 총석의 중요한 원서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소년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동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일층 풍부히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심들의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되어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

0: 보국 강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관, 조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설화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 16개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5월 29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조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제1차 전체 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윤저휘가 한 주인민정부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주 사회축구 지속발전 촉진 정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 및 농촌위원회 심의 의견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 예산 배치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정황 및 생태환경보호 목표 완수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주 인민배심원 사업 정황 보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 관철 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주 기상재해 방어 사업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 사업 실시 의견 초안 작성 정황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설명,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초안, 그리고 인사 인면 관련 정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제2차 전체 회의는 최홍성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향 량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 선거 사업에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실시 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및 인사 인면 사항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라 기상재해방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상재해방어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합해 책임 실시, 조기 경보 발포, 응급처리 등 중점 내용을 세분화하고 완산하며 절차에 따라 조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해 제2차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점과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사회축구 사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 추동해 새로운 단계로 오르게 해야 합니다. 생태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생태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배심원 사업제도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원능력 건설을 강화해 사법사업이 기층에 더욱 다가가고 민심에 더욱 와닿게 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및 기상재해방어 등 방면에 관한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실시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기바꿈 선거의 재반규를 교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량환 기바꿈 선거 기풍을 공동으로 수호해 기바꿈 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있게 원만히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주장 윤저휘,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중공 연변조 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부서 주임, 부주임, 기관 당위 부서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0: 아래 홍경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

0: 조국이 인민대배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배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배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홍경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아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홍경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경의 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도나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손금강, 량문일, 양혜빈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용정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주춘래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화룡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송광일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왕청현 인대상무위원회는 정목홍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는 장영봉, 정철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8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영봉, 손금강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 정목홍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직무를 상응하게 중지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이 변동된 후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304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5월 29일
0: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인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에서 제대. 태희의 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정장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연봉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리용우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일수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선희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김음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왕옥박을 주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여월래의 연결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림천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전일수의 도문시민검찰원 검찰장 직무 해임을 비준합니다. 리용우의 훈천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합니다.
1: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전문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해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증강하는 데서 모범을 보이자를 제목으로 전문 지도를 했습니다. 최홍성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의의, 핵심 요의와 관철 실시 경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 사상과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절박한 요구입니다. 또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인 수요이고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단체라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지리 체계와 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변혁에 대응하고 중화민족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0: 전주 각급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앞장서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당의 견강한 영도 아래 정밀한 입법으로 근간을 다지고 국가법률 더하기 자치조례 더하기 전문조례의 립체화법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법치의 통일과 원활한 연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효율적인 감독으로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교부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 폐쇄 순환고리 기재를 구축하고 집법 검사, 전문 주제 질문, 추적 감독 처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및 지방 조례가 전면적으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사회 보장, 향촌 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강성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함으로써 민심 소통으로 민족 단결의 정감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대표의 직책리행으로 함력을 모아야 합니다. 천명 대표 천개마을 사회구역 진입 주제 활동을 심화하고 대표의 집, 기층 립법 연계점 등 플랫폼에 의탁해 대중의 언어로 법률과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인솔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기관 간부들이 전문 당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5월 29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0진 군중신서신고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씨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서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85.7%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이 피나무 골절에 대비한 양봉 관련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회색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

0: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중국 사과 산업 발전 보고에서는 생산 규모와 생산 소비 총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미래의 10대 발전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특색 생산지 배치가 가속화되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생장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능형, 경량형,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자 육종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여러 질병의 저항력을 구비한 키나지, 자생, 전목, 사과나무가 집약화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키나지 전목 사과나무의 밀식 모식이 생산 능률 향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재반 과수 재배 과정이 기계화 지능화 업그레이드로 기계로 인력 대체 모식이 인력 결핍난을 해결하고 생태 재배가 중시를 받게 되며 친환경 예방 통제 시스템이 점차 성숙해질 것입니다. 브랜드 구축이 점차 완벽해지고 지역 브랜드에서 기업 브랜드, 품종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수확 후의 선별이 더욱 세밀해지고 스마트화돼 우수한 과일에 좋은 가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가공이 영양 건강 젊은 층과 기타 분야와의 융합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며 단일한 기술 지도에서 재반 산업 과정의 디지털 봉사로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최근 전국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 및 구획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해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편조사 및 구획사업은 보편조사와 구획 응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견지해 농업기후자원의 기본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업의 재배 한계 및 기상재해 변화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업 구조를 조정하는 데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해 새로운 라운드 농업자원 구획 실시의 경험을 탐색하게 됩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를 거의 완수하고 2029년까지 농업기후의 구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해 응용할 방침입니다. 2029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롭고 정밀하며 정확한 지능적인 특징을 갖춘 농업기후 구획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성시현 4개 단계의 정밀화된 종합농업 재배제도 축산업 시설농업 등 5대 종류의 기후구획과 25가지 주요 농작물의 기후구획지도를 완성하며 농업기후의 구획지표체계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체화한 보편조사 및 구획종합봉사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련의 보편조사 및 구획성과와의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2026년 사업 요점을 같은 보조로 명확히 했는데요. 이 성급 농업기후 구획 사업을 갈증 심화하고 국가급 기술의 버팀목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급 농업기후 구획의 기술 체계를 완벽히 하고 데이터 버팀목 능력 건설을 강화해 전국적인 기술 양성을 조직 실시하고 위성 원격 탐사 자료의 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산업집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룬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도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진적인 지능화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리룡 3.5리터 대용량 생소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에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시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 생수 생산 라인이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사의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은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조석이 가능합니다. 도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도갈래 생산 이 지능화 생산 라인이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7년 도무시 량수진 하서촌에 터를 잡은 길림성 도만강 제약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 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60만 원 순환 자금 플러스 앱을 가공 재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량수촌, 룡호촌, 하서촌 등 세계 변경마을에 62 가구가 종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준가, 수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약재의 헥타르당 수확료는 3천원에서 2.1만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의 临시 일자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인당 매년 7천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생산 라인 자동화를 더 한층 추진하고 문화 박람원을 건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양봉업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좋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는 이 피나무 꿀을 뜨기 위한 준비를 다 그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수를 보게 되면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해 질 좋은 피나무 꿀을 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나무 이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양봉어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피나무 꿀 철을 맞아 양봉관리, 채밀요령, 품질관리, 이 판매팁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피나무 꿀철이 다가오면서 밀원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밀원지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가 우리 양봉을 하면서, 우리 5월, 이제 말이 다가옵니다.
0: 네.
1: 예, 많은 이제 양봉호들, 4월 한 말쯤부터 시작해가 지금, 수시로 지금 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가가지고 보통 집에서 이제 분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0: 네.
1: 우리 강군 육성,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밀원지 선택,
0: 네.
1: 요즘에 올라가면은 작년에 보면은 우리 어떤 지역에,
0: 네.
1: 뭐 안도, 우리 화룡,
0: 네.
1: 훈촌, 왕청, 용정, 이 지역을 볼 때는 어떤 지역은 이제 꿀이 개화가 잘 됐고,
0: 네.
1: 그리고 기후 상태가 좋으면서 잘 됐는데,
0: 네.
1: 어떤 지역은 꿀이 별로 안 됐습니다.
0: 네.
1: 화룡 지역에 특별히 봤을 때는 화룡 지역에 보면은 보통 한 100분에 한 7, 80%
0: 네.
1: 우리 양봉하는 분들이 작년에 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수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밀원지 선택입니다.
0: 그렇죠.
1: 이 벌을 한번 옮기자 해도 거기에 많은 이제 운반 경비에
0: 그렇죠.
1: 인력이 경비에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고
0: 네.
1: 쓸데없는 이제 노동력을
0: 네.
1: 이제 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0: 네.
1: 이 우리 이제 봄철에 들어오면은 우리 정말 양봉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냥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가가지고 밀원지 선택을 이제 잘 내가지고
0: 네.
1: 정말 개화가 잘 됐는데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밀원지 선택이라면 봤을 때
0: 네.
1: 농전 지역하고
0: 네.
1: 오염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요즘에 우리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0: 네.
1: 보면은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농약 네. 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어떤 충돌이 생기는가 하면은
0: 네.
1: 우리 림업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분들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0: 그렇죠.
1: 이 나무 질병에 온다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농약을 또 안 치면 그 뭐 살충제를 안 치면 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충돌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살충제를 친다 해도 보면은 통지가 내려옵니다.
0: 네.
1: 그 때문에 될수록이면 우리 벌통을
0: 네.
1: 그 지역을 이제 밀봉을 달라고 아니면은 조금 한 2, 3일 정도
0: 네.
1: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이제 그 약을 칠 때 그걸 시간을 피해가지고
0: 네.
1: 이제
0: 네.
1: 관리를 해야 되고
0: 네.
1: 첫째 보면은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
0: 네.
1: 피해가 없는 곳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0: 네네.
1: 잘 오는 남향이나 남동향 인가 그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0: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채밀 개화 시기, 채밀 시기는 대개 집중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언제에 집중되죠?
1: 우리 보통 보면 햇빛이 잘 나오는 남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보통 6월 한 25 좌우면은
0: 네.
1: 피나무가 이제 꽃이 핍니다.
0: 네.
1: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늘 지역에 보면은
0: 네.
1: 개화가 조금 늦게 돼요.
0: 네.
1: 7월 초나 그때 이제 되는데
0: 네.
1: 한 차이가 보통 하는 어느 정도 되는 한 7, 8일 정도
0: 네.
1: 차이가 납니다. 근데
0: 네.
1: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작꿀이 이제 개화가 잘 돼가 작꿀이
0: 그렇죠.
1: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작년에는 보면은 꽃이 이제 잘 안 피니까
0: 네.
1: 봄철에 이제 우리 꿀벌 양식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벌들이 이제 강군 육성이 돼야만이

0: 겨울이 정말 태풍이 꽃이 잘 폈는데 네. 우리 꿀벌들이 이제 강구 난댔을 때는 또 그것도 피해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요즘에 할 일이 어떻는가 하면은 밀원 지역하고
1: 네.
0: 그리고 강군 육성 이거를 네. 잘 내야 됩니다. 예.
1: 네.
0: 잘 내가지고
1: 네.
0: 우리 정말 꿀철을 이제 막 그 개화철을 맞이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어떻는가 하면은 또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 연변 장백산 지역의 기온 차가 네. 너무 낮고
1: 네, 그렇죠.
0: 밤에 기후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그죠? 정말 잘 봐야 네.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연변은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하다고 위에서도 언급됐죠. 네. 이 피나무 꿀이 장점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0: 우리 피나무 꿀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네. 꿀 향이
1: 네.
0: 아주 단일하고 향이 엄청 좋아요.
1: 네.
0: 그리고 피나무 꿀의 포도당 함량이 어느 꿀보다 더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보면은 오후 한 2시, 3시 되면은
1: 네.
0: 보통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1: 네.
0: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땠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농촌에 일하다가 보면 기운이 없다 하면
1: 네.
0: 포도탕을 인자 주사 맞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포도탕, 그거는 우리가 가공한 거 아닙니까?
1: 네.
0: 우리 약을 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우리 피나무 꿀은 비나무 꿀 속에 100분의 7, 80%가 자연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우리, 뭔가 하면은 에너지 충전에 잘 빠르거든요.
1: 네.
0: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마 선호를 하고 있는 비나무 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0: 좋죠. 비나무 꿀은 옛날에 놓고 말하면은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은
1: 네.
0: 꿀 종류에 놓고 말하면은 1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1: 그렇죠.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꿀은 옛날에 우리 이제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이거는 귀족들 드시고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제 못 드십니다.
1: 네.
0: 그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양봉 기술도 특별한 거 아니고 옛날에 정말 전통 양봉을 해가지고
1: 네.
0: 꿀도 채집하는 거 양이 좋고.
1: 네.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지역은
1: 네.
0: 밀원지가 다른 피나무보다 위에서 온가면은 장백산 지역에 그 천지자성과
1: 네.
0: 화산 폭발됐잖아요.
1: 네네.
0: 거기 보면은 화산 폭발하면서 그 안에 화산 그 후상회 거기가 이제 우리 토양을 많이 폭발했단
1: 네.
0: 말입니다. 폭포가
1: 네.
0: 돼가지고
1: 네.
0: 토양은 우리 광물질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삼이나 우리 이 모든 밀원이 이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토산물 같은 경우에
1: 네.
0: 다른 지역보다 질이 몇 네. 배로 높아요.
1: 네.
0: 그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뭐 어땠는가 하면 후시,
1: 네.
0: 우리 후시 한량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 토양부터 이제 질이 좋기 때문에
1: 네.
0: 여기 우리 모든 이 산물의 이제 질은 엄청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지금 이 시기에 그 벌통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왕벌이 이제
1: 네.
0: 예, 잘 되는 집에는
1: 네.
0: 어떤가 하면은 정말 이제 강군 육성이 돼가지고 빨리
1: 네.
0: 대상을 올릴 준비해야 돼요.
1: 네.
0: 보면 어떤 관리하는 분들은 막 분배해가지고 막 벌들이
1: 네.
0: 그게 이제 분봉을 시키는 분봉을 못 시켜가지고
1: 네.
0: 막 거기 더위 먹는 상태도 보입대다.
1: 네.
0: 그래 이제 그 우리 개화전 보통 보면 40일, 50일 전부터
1: 네.
0: 그 산란하는데 촉진하면서 이제 산란이 잘 되고 벌들이 했을 때 부지런히
1: 네.
0: 분봉하는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 요즘에 이 날씨가 저녁 그리고 밤 온도차가 심한데요. 우리 이 날씨에 따른 그 관리에서 어떤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그래 겨우 우리가 보면은 밤 날씨가 차고
1: 네.
0: 낮엔 갑자기 덥고 하기 때문에
1: 네.
0: 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기후차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면은
1: 네.
0: 먼저 오는 건 뭔가 하면은 꿀벌이 이제 설사병이 와요.
1: 네.
0: 설사.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낮에는 막 더우니까
1: 네.
0: 거기다 이제 물이 이제 그 부족한가
1: 네.
0: 안 부족한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갑자기 추운데다 이제 바람이 새 들어가거나 하면은
1: 네.
0: 그 벌통 관리 그걸 네. 잘 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채밀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보면은 채밀하는 시간을 짜서 어떤

0: 지역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던데 네. 저는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새벽에는 벌들인다도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네. 사이로 하는 것이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양봉 과정에 이 벌들을 강군으로 육성시켜 더 많은 꿀을 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강군 육성에서 이 단백질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백질 사료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좋은데
1: 네.
0: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방송 때문에 얘기하는데
1: 네.
0: 우리 작년에 우리가 재밀할 때,
1: 네.
0: 그, 우리가 그, 그러니까, 풍초로 이제 침피하는 그 꿀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1: 네.
0: 꿀로 단백질 보충하는 거가 잘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화분하고.
1: 네.
0: 우리는 여기는 무슨 뭐, 미련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네. 화분이 또 잘 나와요.
1: 네.
0: 화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분하고 작년에 징피한 거 꿀 가지고
1: 네.
0: 사료를 하면은 진짜 여기에 꿀 질량도 좋고
1: 네.
0: 벌이한테도 잘 꿀을 먹는 거가 잘 합당한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설탕이 정말 화분이나 뭐 꿀이나 이제 부족할 때면은
1: 네.
0: 성분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1: 네. 네.
0: 설탕을 이제 타가주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 꿀은
1: 네.
0: 우리 인류가 정말 발견해가지고 우리 인체 좋다니까 사용하는 거지
1: 네.
0: 기술 놓고 말은 꿀벌이 양식입니다.
1: 네.
0: 걔들은 이제 자기 양식을 먹기를 좋아하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를 정 없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포도탕도 좋고
1: 네.
0: 그걸로 이제 단백질 이제 추가하는 거가 좋습니다.
1: 예. 네, 그렇네요. 우리 피나무 꿀철에 대비해 우리 봉근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제일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는가 하면은,
1: 네.
0: 봉근 관리가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료
1: 네.
0: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1: 네.
0: 지금 그, 우리 번식이 잘 나야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그 경험이 적은 분들이,
1: 네.
0: 이제 그 번식할 때,
1: 네.
0: 어떻는가 하면은, 산란할 때 보통 왕벌을,
1: 네.
0: 옛날처럼 한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될수록이면 쌍왕벌을 이제 사용하세요.
1: 네.
0: 사용해가지고 산란 속도가 빠르고.
1: 쌍왕벌.
0: 예.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는가 하면은 제가 말하시피 달촌 설탕 비면하고.
1: 네.
0: 화분하고 이제 꿀을 쓰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벌을 이제 양육하는데도 이제 그, 이제 새끼벌도 몇 번씩 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속도가 이제 강군 잘 처음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란할 때면 산란할 일을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분봉이 정말 벌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산란돼가지고 정말 벌이 많다 할 때는 우리 분봉을 잘 내야 돼요.
1: 네.
0: 그거 좀 게으르면 안 된다고 벌이 네. 이제 많다고 하면은 그걸 잠 해가지고 빨리 이제 벌집을 이제 올려가지고 개상을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도
1: 네.
0: 그거를 잘 내줘야 됩니다. 예.
1: 네. 이 새 왕벌로 분봉한 봉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사료 관리입니다. 사료
1: 네.
0: 관리.
1: 네, 네.
0: 사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거는 막 좀 이제 날씨가 곰팡이 낀 그 사료도 있는데
1: 네.
0: 그걸로 지금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관리 잘 내가 좀 깨끗한 사료도 뭐 어떤 집에 가 보면은
1: 네.
0: 사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1: 네.
0: 막 꿀벌들이 설사병을 막
1: 네.
0: 이제 걸려요.
1: 네.
0: 그러면은 이 어떤 보면은 또 왕벌도 있잖아요.
1: 네.
0: 건강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집은 네. 돈을 좀 아낀다고 해가지고
1: 네.
0: 왕벌을 어떤 막 한 3년 된 것도 쓰더라고요.
1: 네.
0: 지금 어느 때라고는 3년 된 것도 씁니까? 안 되거든.
1: 네.
0: 탈수로우면 그 왕벌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루에 좀 한 해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바꿔.
1: 네.
0: 그리고 꼭 인자 왕벌을 강조하고 있는 거는
1: 네.
0: 쌍왕군을 이제 써야 됩니다. 쌍왕벌을.
1: 네. 네.
0: 그걸 쓰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첫째 이제 통풍이 잘 된대 그리고
1: 네.
0: 햇빛이
1: 네.
0: 잘 된데 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산란하고 네. 우리가 이제 분봉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우리 계상군이 사양 관리도 있죠. 계상군 네. 우리 계상군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0: 우리가 개상분이라고 하면은
1: 네.
0: 첫째 이제 개상 올리는데
1: 네.
0: 보통 한 통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6매 내지 불꽃을
1: 네.
0: 그 봉초 그 봉피라 6개 내지 8개를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그 벌꾼의 상태를 보고 해야 됩니다.
1: 네.
0: 거기에서 벌꾼이 지금 무슨 거 뭐 한 통에 보통 보면은 한 2만 내지 3만 개 좌우되면은
1: 네.
0: 그건 강군이거든요.
1: 아.
0: 어떤 집에 보면 한 7, 8천 됐는데
1: 그렇네요.
0: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분봉한 그러면 너무 빠른 겁니다.
1: 네.
0: 보통 보면은
1: 2, 3만
0: 예, 예. 한 2, 3만 됐을 때 이제 네. 개상을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예, 예.
0: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산란이 많으면은
1: 네.
0: 이제 영벌도 이제 그 딸립니다. 딸리기
1: 네.
0: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료,
1: 네. 예,
0: 장례 사료 같은 것도 영불한테 잘 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소비도 이제 맞춰줘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한, 지금 5월 28일이니까.
1: 네.
0: 그저 한, 한 달 동안 열심히
1: 그렇죠.
0: 고생하면 됩니다.
1: 네. 예. 열심히 고생하면 피나무꿀은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0: 그렇죠.
1: 그 말씀이죠.
0: 예.
1: 정말 더 많은 질 좋은 꿀을 뜨는 것이 우리 양봉호들의 올해 뭐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해야 합니까? 준비 작업들?
0: 우리가 첫째
1: 네.
0: 준비하는 건 뭔가 하면
1: 네.
0: 우리 첫째 잘 처매와가지고 미련지 선택.
1: 네.
0: 예.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오염지역
1: 네.
0: 비면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꽃 우리 피나무 개화가 잘 되는
1: 네.
0: 곳을 선택해야만이
1: 네.
0: 이 개화가 잘 돼야만이 꿀도 잘 들어오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거기에 정말 꽃이 안 피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 제가 그 저희가 그 외신에 놀랬습니다.
1: 네.
0: 유령 인자 꿀벌 농장이라고
1: 네.
0: 벌통을 거기서 몇십 개씩 막 놔도 관리해야 하고 버리고 네. 간 사람들도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자 낭비이기 때문에
1: 네.
0: 첫째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련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숙성 꿀
1: 네.
0: 예, 숙성 꿀 채집에
1: 네.
0: 신경을 엄청 써요. 그리고 인자 보면은 한 80% 정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1: 네.
0: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미숙성 꿀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1: 네.
0: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1: 네.
0: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100에 90% 이상 사람들은
1: 네.
0: 어떤 그래도 숙성된 꿀을 요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 적게 드더라도
1: 네.
0: 정말 소비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1: 그렇죠.
0: 숙성 꿀을 채집하는 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많은 양봉호들 이제 도와가지고
1: 네.
0: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가 꿀의 분별법에 대해가 또 몰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영부소 소장은 꿀을 파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우리 양봉호들한테는 기술을 정말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1: 그렇죠.
0: 품질 좋은 꿀이나 그걸 생산하는 거를
1: 네.
0: 제가 이제 원하는 거고
1: 네.
0: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무엇을 하고 싶어 소비자들 꿀 분별법에 대해가지고 모르는 대해가지고
1: 네.
0: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말 저 정말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1: 네.
0: 정말 어디 보면은 이 꿀이 인체 그렇게 좋은데
1: 네.
0: 정말 양봉호들은 좋은 꿀을 만들어가지고
1: 네.
0: 진정한 손님을 못 만났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진짜 네. 좋은 꿀을 못 만나고
1: 네.
0: 이게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통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요근년에 보면은
1: 네.
0: 그래도 우리 양봉하는 분들도
1: 네.
0: 많이 정말 이 기술적으로나 재미를 하는데
1: 네.
0: 소질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1: 네.
0: 그래서 정말 1년에 꿀을 좀 적게 두더라도 좋은 꿀을 하기를 이제 하는데 노력하고
1: 네.
0: 그리고 진짜 이거가 어찌 되는 소비자들도 그 신뢰가 되면 꾸준하게 그 집하고 합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네. 그렇죠. 네, 이 무충화 채밀군 있죠? 우리
0: 네,
1: 무충화 채밀군.
0: 네.
1: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이 무충화 채밀군이라 할 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0: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1: 네.
0: 채밀 한 약 3주 전에
1: 네.
0: 영부를 이제 가다둬가지고 경계하거나 네. 산단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우리 노동벌이
1: 네.
0: 예, 유충돌보기에

0: 에너지 이 그 소모가 적게 됩니다.
1: 네. 예.
0: 아니면은 에너지가 많이 뭐 소모되면 우리 노동벌이 나와가지고 굴 네. 채집 아닌데 엄청 이제 영향을 받는다 말입니다.
1: 예. 네.
0: 그리고 장점이라면은 굴 생산량이 증가하고 네. 노동벌이 힘이 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1: 네.
0: 유충의 수모 기생하는 응애나 생태를 교란시켜 방제해주고
1: 네.
0: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예. 네.
0: 특히 이제 우리 피나목 굴철
1: 네.
0: 단기간에 집중되는 미련에 매우 효율적인 이제 그 전략이라는지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질이 좋은 번개 숙성 굴 생산을 하려면 이 밤중에 재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0: 밤에 벌들이 대부분 이제 벌통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 조용합니다.
1: 네. 네
0: 그때 보면은 우리가 재밀 작업하는데도
1: 네.
0: 그 좀 좋다고 보는데.
1: 네.
0: 근데 밤에 돼가지고 재밀 하는 거는
1: 네.
0: 그때는 또 벌들이 쉬는 시간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달수록이면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건
1: 네.
0: 벌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지 말고
1: 네.
0: 이튿날 대비해가지고
1: 네.
0: 달수록이면은 낮 시간에 아침 일찍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일찍 일어나가지고 재미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밤이 아니고 낮.
0: 예, 예. 낮에 하는 거가 좋습니다.
1: 네.
0: 그 어떤 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1: 네.
0: 밤에 하면은 벌들이 어차피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1: 네.
0: 술적은 좀 쉬어야 되지
1: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이 양봉업에서 진드기 퇴치가 필수지 않습니까? 진드기 퇴치가 잘 안 된 양봉허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요즘에는 양봉약들도 이제 좋은 것들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진드기가 생기는 원인을
1: 네.
0: 우리가 약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1: 네.
0: 달수록이면은 저가 강조하는 건 항상 이제 벌통을 이제 청소만 깨끗이 잘해줘도
1: 네.
0: 진드기 퇴치를 이제 막을 수, 진드기 병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저는 보면은 진드기 병이 생기는 원인이
1: 네.
0: 이 우리 봉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고 봅니다.
1: 네.
0: 왜 뭐 죽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벌통을 첫째 우리가 소독을 잘해주면은 그리고
1: 네.
0: 날씨가 더우면은
1: 네.
0: 진드기가 많이 생겨요.
1: 네.
0: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우리 굴벌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도 차이가 많게 한 며칠 한 6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팍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때 가면은 우리가 서늘한 이제 신턱을
1: 네.
0: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잘 차면 이제 그 우리 물이 가까운 쪽으로
1: 네.
0: 가야 됩니다.
1: 네.
0: 갑자기 이제 햇빛이고 고온이 됐을 때는 벌들이 우리 군세가 좋은 벌들은
1: 네.
0: 원래 거기 분비고 하면은 안에 불통 안에 온도 엄청 높아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1: 네.
0: 벌들도 선선하게 어떻게 해둬야 되는가?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분봉이 잘 강군이 육성된다 해도
1: 네.
0: 첫째 준비할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벌들이 이제 온도
1: 네.
0: 관리.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잘 처음에 우리가 그 분봉을 하기 전에 굴벌 청소할 때면 그때
1: 네.
0: 우리 불로 이제 태우고
1: 네.
0: 거기 소독수 같은 것도 채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기본상 서늘하게 되면은
1: 네.
0: 이 그거 없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많습니다. 정말
1: 네.
0: 우리가 중약을 단 것도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제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쳐주고 아니 자기 타에 가지고 그 수분을 뽑고 숙성을 시켜요.
1: 네.
0: 2, 3일 안으로 절대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날씨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 벌들이 나가 일을 못해요.
1: 네.
0: 그러니까 안에 꿀을 채집하고 다 먹어버려 숙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0: 한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